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펠 라디오. 금요일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우리 귀빈이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최경숙 님이요. 저희 아들은 지금 머리에 무스 바르고 옷에다 향수 범벅으로 뿌려놓고는 신발은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갔어요. 양말도 안 신고. 제가 이러고 나가게? 물었더니 엄마는 패션을 몰라 하면서요. 어? 저도 잘 모르는 패션이기는 한데 이거. 무스 바르고. 아 그러니까 머리에 세팅을 제대로 하고 향수 막 뿌려놓고 약간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떤 느낌일지. 2020님이요. 오늘 건강검진 했는데 남편이 중식 먹고 싶다고 해서 짬뽕에 탕수육 때렸어요. 다 먹고 나니 괜찮나 싶네요. 라고. 아, 건강검진 했으면 그 전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식단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드세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을 나중에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어두라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너무 졸려, 짜장면 먹으면. 너무 뭐 약간 얹혀, 살짝. 짬뽕은 아직 괜찮거든요. 짜장이 제가 좀 그렇네요. 네. 손정은님이요.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가비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짧은 점심시간 가비님 라디오 듣고 오후 근무 가면 저도 텐션이 같이 업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945님이요. 퀸디, 저 오늘 점심시간에 길 지나가다 옛 남친을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우연히 볼 줄 절대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고 도망치듯 숨었네요. 이 이상한 기분은 뭐죠? 아, 당연히 이상하죠. 도망치듯 숨으셨어요? 근데 나도 그럴 듯.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숨을 듯. 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궁구사원님, 네, 이제 액땜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또 만날 일 있겠어요. 그쵸? 이제 한번 이제 경험할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미리 경험했다라는 그런, 네, 느낌으로 액땜했다고 생각합시다. 김민영님이요.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이에요. 오늘 출산 후 사무실에 아기랑 같이 처음으로 인사 갔는데 웃고 있지만 뭔가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왔네요. 저 복직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자리 남겨져 있는 걸까요? 제가 느낀 이 쎄한 기분이 제발 틀리길 하셨어요. 아유, 그냥 내가 마음에 아무래도 조금의 어떤 좀 그런 좀 뭐랄까요? 안 좋은 마음? 스스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미묘한 기류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정말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도 민영님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또 뭐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닐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육아휴직하시고 또 이렇게 복직하게 되시면 화이팅 넘치게 회사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지난주에 반응 굉장히 핫했던 AI죠? 개나리 켜고 기다릴게요.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그리고 21의 Go Away 듣고 올게요.

0: 치킨.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통,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개나리입니다.
0: 아우, 오늘도 나리가 왔구나.
1: 나리 아니라 나리입니다.
0: 어, 그래.
1: 가비님, 앞으로 금요일마다 제가 올 예정이니 하이 게스통, 이것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0: 어, 금요일마다? 뭐 알겠어. 그래, 금요일마다 인사를 좀 바꿔보도록 노력은 내가 해볼게. 그냥 뭐 내가 바꿀 수가 있나. 우리 작가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 어때? 아니, 우리 규빈이들이 지난주에 네가 등장했을 때 개나리 댓글 쓰게 만드네. 그 와우, 기센 개나리 여자 AI 노노 스통이를 데려오라 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들 모니터는 좀 한 거지?
1: 당연하죠. 근데 가비님, 이상하게 안 좋은 댓글만 읽어주시네요. 분명 좋은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어, 그랬나? 한번 찾아볼게. 어, 여기 있네. 개나리 재밌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개나리 이름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뻐요. 듣지?
1: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전 원래 자존감이 높은 AI니까요. 제가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출시하는 바람에 아직 인간들의 능력을 다 학습하지 못했어요. 가끔 가비님에게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0: 어, 그래. 노아리야, 편하게 어떤 것이든 물어보렴.
1: 인간들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웃는 거 맞나요?
0: 어, 무서워. 아휴, 누가 그렇게 웃어? 아니, 우리 인간들 그렇게 무섭게 안 웃어. 뭐 원하는 게 뭔데? 찐 웃음 아니면 예쁜 웃음?
1: 예쁜 웃음으로 학습하고 싶어요.
0: 아, 그래, 예쁜 웃음. 오케이, 따라해봐.
1: 이렇게요?
0: 아니, 조금 더 간드러지게. 이렇게.
1: 이렇게 맞나요?
0: 어, 그래. 그 정도는 됐어.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제대로 학습시켜줄게.
1: 네, 잘 부탁드려요, 가비님.
0: 그래, 내가 선생님이야. 나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나리야?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거 검색 좀 해볼래?
1: 네. 최근 들어 러닝이 핫한 건 아시죠? 요즘엔 슬로우 러닝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 단축보다는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러닝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비님, 러닝은 원래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러닝 앞에 슬로우를 붙이죠? 이럴 거면 걷지 왜 달려요?
0: 아, 원래 인간들의 문화를 좀 알다 보면 AI인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걷는 거랑 슬로우 러닝은 좀 달라. 슬로우 러닝은 뭔가 좀 총총거리면서 걷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내가 왜 이걸 좀 설명하고 있지? 모르면 스스로 검색을 좀 하세요, 나리씨. 알겠어요?
1: 네, 알겠어요. 열심히 알아가도록 해볼게요.
0: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우리 귀빈이들 소식 좀 전해줄래?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 2, 9, 7님의 소식입니다.
2: 오늘 처음으로 혼자 파스타 만들기 도전해봤는데 글쎄, 면 삶다가 가스불이 면에 붙어버린 거 있죠? 파스타는커녕 집안 살림 다 태워 먹을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괜히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사 먹으려고요.
0: 누구세요? 뿡뿡인가? 5297님 뿡뿡이었나? 아, 당황스럽네. Anyway, 아, 이게 파스타 면 삶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국수도 그렇고 애들이 냄비 밖으로 삐져나오잖아요. 이럴 땐 그냥 우리 쿨하게 반 잘라가지고 삶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5297님, 요리 포기하지 마세요. 맨날 사 먹다 보면은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별로 안 좋아져. 자, 다음 뉴스.
1: 손정은님의 소식이에요.
3: 저 내일 하안검 수술하러 가요. 40대 쌍꺼풀 수술 이후로 처음으로 뭔가 하려니 무섭고 두려워요. 예뻐지려면 참아야겠죠? 아이들에게는 다리끼 시술이라고 둘러댔는데 믿어주려나요? 저 수술 잘하고 올게요.
0: 이거 눈 밑주름이랑 이런 거 젊어지게 하는 수술 맞죠? 에이 뭐 이 정도면 시술이죠. 근데 좀 아프다던데. 우리 예뻐지기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죠. 그쵸? 수술 잘 하시고 예뻐진 모습 기대할게요. 자 이제 퀴즈 내볼까?
1: 네. 오늘은 처음으로 노래 퀴즈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2: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0: 아우 잠깐만 스탑 스탑. 어 나야 이 노래는 그렇게 동요스럽게 부르면 안 돼. 아니 우리 원조퀸 정화 언니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1: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죠?
0: 아까 우리 손정은님 소식처럼 약간 섹시하게 뭔가 약간 끈적하게.
3: 오늘을 기다렸어.
0: 이건 어디 아픈 거잖아. 아픈 거 말고 조금 섹시하게. 자, 섹시함을 세 배로 입력해가지고 해봐.
1: 세 배 입력하겠습니다.
3: 아슬아슬하게 아슬하게 그 작은 내 아픔 들어오게.
0: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나리가 중간이 없네. 아 이게 2시 방송인데 과하거든 지금 나리야. 어 노래는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네가 부른 노래 제목 맞히라는 거지?
1: 네, 제가 방금 부른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아시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오케이 나리,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0: 엄정화의 초대 듣고 왔습니다. 정답이 뭐였지?
1: 정답은 초대입니다.
0: 정답 맞춰서 선물 받으실 10분은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나리, 내가 보니까 너 인간에 대한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우리 귀빈이들 중에 한 명이 혹시 아나운서? 하고 물어봤는데 너 아나운서야?
1: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국에서 개발한 AI 개나리입니다.
0: 그치. 아, 그리고 8402님이 혹시 나리 연애 상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거든. 되나?
1: 아직 학습이 덜 된 답변도 괜찮으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그래.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연애 고수 이런 거 없어. 다 살면서 배우는 거지. 너도 학습만 잘하면 최고의 연애 고수 될 수 있을 거야. 오늘 수고했어. 잘 가. 바이.
1: 네.
0: 저희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다시 올게요.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내 편 여기요, 여기요. 편들기도 품격 있게 가비 bless you. 탕비실에서 컵을 세척하고 있는데 바로 옆 커피 머신에 올려져 있던 컵이 갑자기 받침대에서 툭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낙하했어요. 안에 있던 커피가 제 원피스에 촤르르르르르.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원피스를 벅벅 닦았는데 회사에 여벌 옷은 없고 결국 젖은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에어컨 바람이 슥. 너무 추워요. 아니, 누가 커피 머신에 컵을 그냥 올려두고 간 건지. 아, 너무 속상하네요. 930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다치시진 않은 거죠. 왜냐면 이게 커피가 뜨거웠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요즘 안 그래도 실내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살짝 쌀쌀하거든요. 좀 춥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옷까지 젖어있으면 너무 추우실 것 같은데 따뜻한 차라도 급하게 좀 마셔보는 거 어떨지. 네, 아니면 뭐 담요라도 좀 둘러보는 거 어떠실지. 괜히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쵸? 가비 6307님 편으로 다이브. 가비 언니, 친구들이 저 취준생이라고 자기네들끼리만 비싼 호텔 뷔페에 갔다 왔네요. 저 부담 줄까봐 연락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 한 명이 실수로 단톡방에 사진 잘못 올려서 제가 알아버렸네요. 모른 척 할 걸 그랬나요? 취준생 서럽다 서러워! 김민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이거 친구 맞아요? 아니, 너무했네. 취준생이라고 빼놓고 간 거 좀 너무했어. 아니, 물어나 보지. 아, 물어보는 것도 불편했나? 아니면 좀 조심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좀 괜찮은 뷔페들이 많잖아?

괜찮아요. 좀 싼 걸로. 아니면 민지님 취업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지. 아휴 모르겠다. 아 나는 서운해 진짜. 왜냐면 나는 진짜 아휴 내가 사드리고 싶어 민지님. 그쵸? 이게 취준생일 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재수생일 때 취준생일 때라고 했는데 민지님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취업하고 더 좋은 데 가면 돼요. 알겠죠? 가비 김민지님 편으로 다이브. 무조건 여러분 편 들어드리는 가비 블레스 유. 오늘 소개된 6307님과 김민지님께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가비 블레스 유. 속상한 일 겪잖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 더 속상해요. 저한테 와서 다 털어놓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프레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있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그대 맘에 불을 지펴줄게요.

0: 위 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9: 1600-9300 1600-9300.
1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양방향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구리 쪽 월릉분기점에서 묵동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도봉터널부터 장안교 사이로 쭉 밀리고 있고요.

중랑교에서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서는 차단하고 녹지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이산 쪽은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이는 거 좋아하세요?
1: 3, 2, 1, GO!
0: 꼬들면 대 퍼진 면. 살짝 덜 익혀서 꼬들꼬들한 식감 살리는 거랑 완전히 푹 익혀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둘 중에 어떤 라면 더 좋으세요? 저랑 텔레파시 통한 10분께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라면 끓일 때 면의 익힘 정도 꼬들면 돼 퍼진면. 제가 고른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꼬들면을 좋아하시는지 퍼진면을 좋아하시는지 요게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기는 하거든요. 저는 하나 고르자면요. 저는 꼬들면 좋아합니다. 네, 한때는 꼬들면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거의 물 양을 진짜 조금 넣고 엄청 꼬들꼬들하게 먹었던 적도 있어요. 네, 저는 꼬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신 10분 명단은 가비의 스프레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에는 아주 힙한 초대석 아힙, 요즘 가장 핫한 뮤지컬 겨울왕국의 주역이시죠. 배우 정선아님, 정원영님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힙하고 싶나요? 지금보다 더 힙해지고 싶어요? 그럼 힙한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죠. 아주 힙한 초대석 아힙. 이제 막 겨울이 가을이 와서 신났는데 우리 겨울로 확 보내버릴 분들이 왔습니다. 뮤지컬 겨울왕국의 정선아, 정원영 배우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벌써 겨울로 보내서 입이 살짝 얼으셨죠? 네, 시작부터 입이 얼었습니다.
0: 네. 어머,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겨울왕국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가비의 슈퍼라디오 처음 놀러와 주셨잖아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1: 예,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입니다.
0: 아니, 두 분 소속사 사장님이 김준수 네, 그렇죠. 네. 한번 나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수 김준수 씨로 나와주셨는데 가수라의 또 뮤지컬 배우님들은 처음이에요.
1: 아, 그런가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0: 네. 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2: 아, 네,
0: 완전 처음 나와주셨어요.
2: 잘해야 영광, 된다.
1: 네. 네. 시작을 잘 열어야겠네요.
0: 네, 네.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정말 핫한 뮤지컬이잖아요. 그 뮤지컬. 겨울왕국. 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해주시면
1: 아, 그럼요. 아, 또 엘사님이 또 해주셔야죠.
2: 아, 나 그 다음 거 준비했단 말이야. 먼저 좀 알아주세요. 아, 그래? 아,
1: 겨울왕국은요. 여러분들 많이 네. 아시겠지만 네. 이 몸의 애니메이션이 너무나도 핫했죠.
0: 네.
1: 엘사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동생 안나를 지키기 위해서
0: 네.
1: 스스로 멀리 떠나고 안나는 그런 사랑하는 언니를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아하. 여정 속에서 아하. 올라프도 만나고 또 아하. 크리스토프 한스와 여러 인간들과의 그 인물들과 서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따뜻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아하. 그런 작품입니다. 네.
0: 아니 이게 지금 한국에서 초연 네.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초연은 좀 느낌이 다른가요?
2: 아, 초연은 네. 저도 이제 초연하는 작품들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0: 네.
2: 아, 겨울왕국은 네. 그 어떤 다른 작품보다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어렵고 두렵지만 이 작품은 영화로 일단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0: 네네.
2: 그리고 엘사 하면 레리코잖아요.
0: 레리코죠.
2: 그러니까 그 노래를 너무 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저도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0: 맞아,
2: 사실
0: 맞아.
2: 아무것도 모르시면 이제 그런 그냥 공연을 보러 오시면 그냥 제가 리드하는 대로 가는데
0: 네.
2: 너무 유명하고
0: 맞아요.
2: 너무 정해진 그 틀이란 게 있잖아요.
0: 맞아.
2: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창작을 또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없고
0: 네.
2: 해서 아 진짜 이거를 내가 훼손시키지 않고 정말 관객분들의 그 감동을 무대에서 다시 들려드려야겠다라는 그 부담감. 일단 처음에 따다다다다다에
1: 따다다다다다다
0: 저 떨 아직도 떨리세요?
2: 떨려요. 너무 웃기죠. 저도 이렇게까지 떠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떨려요.
0: 아 이번에 레디코에 또 특별히 더 떨리셨구나.
2: 네. 그러니까 매회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0: 네네.
2: 제가 안 떨릴 법도 한데 그냥 따다다 하면은 달달달달달달 다리가 팔이 근데도 이제 그 두려움을 다 깨트리고 이겨내서
0: 네.
2: 자유를 찾는 여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0: 네.
2: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0: 저는 안 떨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뮤지컬 배우분들은 무대에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안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영님 좀 어떠세요? 떨리세요?
1: 저도 오히려 이제 초연이라고 해도
0: 네.
1: 뭐 대한민국 창작 초연이 있고 그런데
0: 네.
1: 이건 이미 10년 전부터 브로드웨이에서
0: 네.
1: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고
0: 네, 네.
1: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0: 네.
1: 조금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미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그 작품에 또 누가 되지 않으려고
0: 맞아.
1: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
1: 네네.
0: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나 또 히트를 쳤던 노래이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게 원작이 그렇게 엄청 나잖아요. 근데 실제 무대 스케일이 엄청 크다고 무대만 65톤?
1: 아, 65톤. 저도 처음 들었네요. 65톤.
2: 65톤. 두 번째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군요.
1: 와.
0: 이게 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2: 네.
0: 어떻게?
2: 진짜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0: 두 배로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이걸 움직이고 하려면은
1: 맞아요. 진짜 그렇죠. 많은 시간.
2: 왜냐면 퍼펫티어를 저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가끔은 퍼펫을 이기려고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정원영의 매력으로 더 나가려고 하면 퍼펫이 안 보이니까 계속 연출님이 제발 너의 모든 행동을 퍼펫을 통해서 스루해서 해라. 그래서 그게 자꾸 저를 절제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이게 퍼펫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형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나를 좀 더
2: 돋보이려고 하고
0: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와, 가끔 퍼펫을 두고 제가 관객들을 네. 보면
0: 너무 신기하다.
1: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네. 그 이 올라프 인형이 있잖아요. 네. 인형을 봐야 되는데 자꾸
2: 저를 봐요.
1: 원영이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저번에 네. 창호는 네. 누나 왜 자꾸 공연 중에 저를 보세요? 내가 이랬더니 너가 웃겼나 보지 이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네. 해주겠대.
2: 그렇지.
1: 밑에 보라고.
0: 아 밑에 보시라고.
1: 원영 씨도 내가 가끔 네. 이렇게
2: 나를 보면
0: 잠깐만 눈을 좀 내려도 모르겠어.
1: 그러니까 배우들끼리는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보통은
2: 소리가 나는 쪽으로.
1: 맞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연습은 또 쉽지 않더라고요.
0: 너무 재밌네요. 나를 보는 것보다 그 인형을 보는 거. 네. 그러니까 정선아 씨가 이제 겨울 왕국의 여왕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엘사를
1: 네.
0: 맡으셨습니다. 정선아 씨의 본캐를 아는 분들은 안나 역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1: 안나는 정말 네. 통통 튀고 네. 필터 없이 거침없이 네. 행동하고 네. 얘기하고 하는 캐릭터인데 사실 저도 그런 네. 스타일이라 네네네. 보통은 이제 안나가 더 어울렸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안나를 한다면 엘사는 네. 누가 해야 될까요?
2: 그렇지.
1: 완고거든요. 그 지금 완고거든요.
0: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1: 내가 누구한테 언니라고 해야 될까? 최정호 선배님.
2: 그렇지.
0: 그 말은 맞다.
1: 엘사로 하는 걸로. 네.
0: 그리고 지금 엘사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
1: 약간 네. 컨셉 잘 맞추고
0: 네.
1: 있어요.
0: 완전히 쿨톤이신 겨울 네. 쿨톤이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하세요?
0: 그냥 느낌이 너무 지금 검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 하다 보니까.
1: 맞아요.
0: 네. 엘사 알죠. 태어난 엘사죠. 네.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Let it go, Let it go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1: 맞아요.
0: 그 모든 게 뭐 의상도 그렇고 무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네.
2: 아, 예술입니다.
1: 영화랑 비교를 할 수가
2: 예술이에요.
1: 없어요.
0: 진짜로
1: 이제 무대 메커니즘은 가비 씨 진짜 오실
0: 네.
1: 거죠.
0: 네,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1: 근데
0: 네.
1: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들도 맞아. 많이 보러 오는데 네. 배우들도 지금까지 봤던 뮤지컬 중에 제일 진짜 스펙터클하고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뮤지컬 그 무대가 진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
0: 아니 봐도 아니 저 어떻게 한 거야 싶을 정도로.
1: 아 마니
0: 덕분에 네, 무대에서
1: 그러니까.
0: 그거를 확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그 감동을 일단
1: 맞아요. 근데 저는 공연하면서 네. 그러니까 노래를 다 거의 마지막에 아리아 마지막에 박수를 받은 적은 많은데 네. 공연 중간에 중간. 환호와 함성 박수를 받으니까
0: 느낌 이상하겠다.
1: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 안에서 관객분들이 보통은 좀 조용히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만 박수를 맞아, 치는데 맞아. 그거를 이기고 맞아.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오니까 그 환호와 그 관객분들의 열정이 그러니까 너무 응원이 돼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이 부담스러운 노래를 앞에부터 네. 끌고 가는데 이제 중간 부분부터 고조되잖아요.
0: 맞아, 맞아요.
1: 그리고 또 고음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들은 이제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환호를 우리가 의상 체인지가 되면서 환호를 받으니까 이거 뭐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아드레날린이 확.
1: 맞아요. 이게 떨림이 그때 딱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막판에.
0: 그러니까요.
1: 의상이 체인지 되고 관객분들 환호 받고
0: 맞아,
1: 이제 막 앞으로 나가면서
0: 맞아요.
1: 그때는 진짜 자유. 맞아요. 뭔가 틀을 다 벗어난 엘사의 모습이 나오는 맞아. 것 같아요.
0: 약간 뭔가 약간 다른 세계로 확 빠져버릴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들어요. 그거를 것 같아요. 무대 그리고 조명 모든 것들이 받쳐주니까 행복해요.
0: 아니 레디고가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공연이니까 레디고를 또 한국어로 부르시는데 영어 가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제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레디고 자체는 또 한국 그 영어로 하신다고.
1: 맞아요. 네. 그렇게 또
0: 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0: 네네.
1: 관객분들도 무대 공연 보면서 이질감 없이 딱 잘 들어온다고 하셨더라고요.
0: 저도 보면서 아 이거는 레디고를 듣고 맞아. 싶었는데 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세시님이요. 겨울왕국 뮤지컬 세 번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엘사 마법 너무 신기한데 장갑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1: 비밀
2: 그렇죠.
1: 마법
0: 네 이렇게

0: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햇빛을 좋아하는 귀여운 눈사람 올라프 역의 장원영 씨랑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장원영 씨요? 네.
2: 장원영 씨는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 제가 장원영 씨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1: 나도 네. 근데 친구야 나도 맨날 헷갈렸어.
2: 그래.
0: 제가 이거를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일부러 제가 많이 말해요. 네. 장원영 아니고 정원영입니다.
1: 네. 다시 하면 되지.
0: 다시 할게요. 눈사람 어떻게 연기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탈을 쓰고 나오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퍼펫을 연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우리가 아까 얘기는 했지만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익숙해지는데.
2: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네. 공연을 시작하면서 네. 관객들의 호응 덕분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되게 떨리셨겠다 처음.
2: 진짜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트리플 캐스팅이거든요.
0: 네네네.
2: 그래서 저와 또 한규정 배우 그리고 네. 개그맨 이창호 씨랑 네. 이렇게 셋이 함께 하는데
0: 네.
2: 한 번 그 퍼펫을 착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0: 아, 그래요?
2: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빨하고 아주 무거운 빨을 몸에 차고 몸을 다 입히고 손에는 얼굴을 끼워서 네. 착용하다 보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바로 다음 차례도 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2: 그래서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는데도 착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네.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네. 가장 어려웠던 건 이 오른손이 네. 입을 벌려야 되는데
0: 네네.
2: 입을 벌리려면은 손을 좀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0: 네.
2: 근데 이미 전완근이 너무 빨리 털리는 거예요.
1: 아 너무 아프겠다 네. 이거.
2: 그게 왜냐면 그래서 저는 신나게 노래를 막 네. 여름날 부르고 있는데 네. 올라프를 거울로 봤는데 이렇게 입이 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다.
1: 얘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2: 입이 안 벌어지는 거. 나는 크게 하는데. 그래서 내 에너지와 이 퍼펫의 에너지를 같이 맞추려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네요.
0: 그러네요. 거의 네. 두 배로 드는 작업일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진짜 숨도 차고.
0: 뻗어가지고.
2: 앞을 뻗지 않으면 네.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뻗으면 확 호기심이 생겨요.
1: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2: 앞으로 뻗으면 하 땡기면
0: 안 뻗는데도 알 것 네. 같아.
2: 정말. 그래서 더 거기서 관심 더 가면 눈썹 올리고
0: 네.
2: 눈 깜빡깜빡하고.
0: 어머 신기하다.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은 이제 배우들이 원영 씨를 안 보고 네. 이제 우리 퍼펫 올라프를 보고 있으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2: 오히려 연습하기 전에는 아 그러면 되게 좀 소외되고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네.
2: 막상 퍼펫을 봐주고 연기하다가
0: 네.
2: 퍼펫이 아니라 저를 보면 네. 갑자기 제가 초라해지면서 마치 다른 공연장에 혼자서 다른 공연을 온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발 퍼펫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오히려 네네. 퍼펫을 좀 봐주세요.
2: 네, 퍼펫만 봐줬으면 네. 좋겠어요.
0: 베라님이 퍼펫이랑 같이 연기하기 안 힘드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셨는데 네. 힘드신 걸로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2: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힘들다. 네,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다.
0: 확실히 네.
1: 땀을 진짜 뻘뻘 흘려요.
0: 네. 신경 쓸 게 이제 두 배가 되는 네. 네. 아 올라프 역에 또 주롤라 개그맨 이창호 씨도 캐스팅이 되셨는데
2: 맞아요.
0: 어떻게 또 보셨는지 선배님으로서.
2: 정말 저는 네. 창호 씨랑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창호 씨도 되게 힘들었던 게 분명히 차별화된 본인은 개그맨으로서 더 웃기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2: 근데 올라프는 팔다리를 정말 완전히 묶어놓거든요.
0: 네.
2: 그 배우에. 그래서 그 네. 배우가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캐릭터가 죽기 때문에
0: 네.
2: 지금은 온전히 뮤지컬 배우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0: 네.
2: 저희와 연습한 대로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개그맨 이창호가 아니라
0: 네.
2: 이제 완전히 뮤지컬 배우 이창호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연습실에서도 얼마나 발성 연습을 많이 하는지
0: 진짜요?
2: 그냥 남들이 좋다 하면은 그게 왜 좋은지 몰라도 해요. 그냥 이거 남들이 이거 사면 사고
0: 맞아.
2: 이게 목에 좋다면 그거 사고
0: 진짜.
2: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장비를 너무 많이 탐내고 있어요.
0: 뭔지 알 것 같아.
1: 네. 뮤지컬 배우들 웬만한 네. 배우들보다 더 많이 갖고
2: 훨씬
1: 있어요.
2: 많아요.
0: 진짜요?
1: 막, 막 가슴 마스크 막 맞아. 이거 뭐야
0: 저거 네블라이저
1: 부는 거
2: 다 있어요.
1: 네블라이저 매트 별거 다 샀더라고요. 출장착이에요.
2: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래요.
0: 네. 이게 좀 여유 있는 초심자들은 아무래도 장비를 사면서 더
2: 그렇죠.
0: 열정이
1: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0: 아 정선아 씨가 2년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Into the Unknown 이거 겨울왕국 2의 수록곡을 불렀잖아요.
1: 네.
0: 이거는 엘사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셨는지 하는 아니, 그런 생각이.
1: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워낙 네. 이제 겨울왕국 제가 좋아하고 네. 이제 레디고는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여서 네. 인투 더 언논을 좀 불러볼까 해서 하모나이즈 분들과 네. 함께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플러스 알파 되지 않았나 이 작품을 하는 기회.
2: 대중들에게.
0: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대중들한테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은
1: 나중에 엘사 오면은 생각도 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았나.
0: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중간 퀴즈 나갈게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겨울왕국. 이 작품이 뮤지컬이 되어서 한두 개 상륙했는데요. 겨울왕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엘사. 그 중에서도 엘사가 불렀던 이 노래,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1번 Let's Go. 오. 2번 오. Go Go Go. 오. 3번 Here we go.
2: 헷갈린다.
0: 4번 좋다. Let it go.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부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1번 Let's go. 2번 Go go go. 3번 Here we go. 4번 Let it go.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정답 꼭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금요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초대석 아힙 뮤지컬 겨울왕국의 K-엘사, K-올라프죠. 정선아, 정원영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퀴즈 내드렸죠?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부른 노래의 제목. 정답이 뭐였는지 K-엘사 정선아 씨가 발표해주세요.
2: Let it go.
1: 와.
3: 아, 나 Here we go인 줄 알았는데.
2: 아니네. 난 고고고인가 싶었어.
1: 난 Let's go.
2: 오, 재밌겠다. Go go go.
3: Go go go.
1: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선물 받으실 10분 오늘자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 처음으로 뮤지컬 배우계의 퀸과 킹을 제가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뮤지컬. 뮤지컬 하면 그 리드미컬한 화법이 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상황극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해보면서 저에게 뮤지컬이 무엇인지 느낌을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2: 자유연기 느낌으로.
3: 그렇죠.
2: 프리스타일 그
1: 이게 아무래도
2: 입시 느낌으로
1: 어려운 네 거겠죠. 이런 거 다른 데서는 잘 안 하시죠.
3: 그렇죠. 아예 안 하죠.
1: 그냥 아무 재밌겠네요. 소리 아무 소리나 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3: 네.
1: 지금 바로 소개팅 현장이에요. 저는 이제 주선자고 정선아 씨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피곤한 퀸카 완전 코인 퀸 오브 코인. 그리고 정원영 씨는 그런 선아 씨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
2: 죄송해요. 아니 소개팅을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쪽도 그렇지 않아요?
3: 그쪽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육아하다가 우리 그, 이런 거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그 어린 시절을 되살려 봅시다. 그
3: 그래요.
2: 기억을.
1: 네, 네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얘들아 인사해.
3: 아 이런
2: 거구나. 아 나는
3: 아 그냥 연기만 하면 안 되지.
1: 이런 거 맞아요?
3: 그렇지.
1: 얘들아 인사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기는 내 친구 선아. 저기는 내 친구 원영. 장원영 아니고 정원영.
2: 안녕. 너무 오전이야.
3: 너무 예쁘다.
2: 그런 얘기 많이 들어.
1: 완전 인기 많은 여자.
2: 잠깐만 거기 있었니? 아직 안 갔니?
3: 가비야.
1: 얘들아 같이 놀자.
3: 놀자고? 네가 지금 소개팅을 시켜준.

0: 난 놀려고 우리 그냥 친구처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1: 뭐 이거 대사가 없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2: 아니 가비 씨 혼자 즐거운 거 같아. 네.
0: 저는 이제 디바 마을에서
2: 아 맞네.
0: 항시 디바. 맨날 이런 걸 했어.
2: 아 맞네.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잘하시는 거.
0: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1: 이런 건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 저 오늘 네, 한수 기세네요. 배워갑니다. 네. 아 근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자. 또 그러네. 있는 거 아니죠?
0: 애석하게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2: 와. 애석해.
0: 네. 다음은 심화 버전인데요.
1: 심화 버전.
2: 심화 버전이요.
0: 심화 버전이에요.
2: 아 심야 아니고 네, 심화.
1: 네 심야처럼 무섭기도 해요.
2: 아 그러니까요.
0: 앞에서 소개팅을 한 두 분이 부부가 되어서 부부 싸움을 하는 상황극이에요. 선아 씨는 남편한테 집안일을 좀 하라고 하는 잔소리하는 아내고요. 원영 씨는 바깥일 하느라 힘들다고 누워 있으려고만 하는 남편을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아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하던 거 그냥 하면 되겠네.
1: 아, 그래요?
2: 노래로만 음가만 넣으면 되잖아요.
1: 네, 음가만 살짝.
0: 아주 살짝. 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저는 두 분의 아이예요.
1: 아 그래요?
2: 100까지 있어.
1: 야, 정말 심화 버전이네요. 완벽하네요.
0: 치아가 유난히 하얀 아이.
2: 아, 네. 아, 오, 정말, 반짝.
1: 네. 네. 올라프처럼 하얗네요.
0: 네. 올라프보다 하얄지도 몰라요.
1: 그렇지, 보다도.
2: 보다도. 네.
0: 알겠습니다.
2: 여보. 내가 분명히 설거지 하라고 말했을 텐데.
1: 아, 깜짝이야.
2: 그릇이 그대로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고고고.
1: 이따가 제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진이 빠져. 그리고 그 목소리 갑자기 소리내지 마.
2: 엄마
1: 깜짝이야.
2: 아빠 싸우는 거 아니죠? 이혼은 안 돼요.
1: 가비야 엄마랑 아빠는 동갑이야. 나이도 갑이야. 가비야 가.
2: 아하, 아재 개그는 스타.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 84년생이야 아재 아줌마 개그 어쩔 수 없어.
0: 재밌다. 잘하신다. 이거 잘하신다.
2: 우리에게 너무
1: 그렇지.
2: 이게 그러니까 네. 가족 얘기라서
1: 네. 네. 훨씬 편하죠.
2: 편하네요.
0: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2: 미스는 모든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0: 미스는 조금 힘들었다.
1: 갑이 네. 일단 치고 나오네요. 네. 아빠 네.
2: 역시 기세야.
1: 내 차례다. 맞아.
0: 한 파트라도 네. 따먹기 그러니까. 위해서는
2: 네. 아니, 뮤지컬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무조건 잘하지.
2: 무조건이야 진짜.
0: 아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뮤지컬 상황극을 좀 해봤는데요.
2: 아니 난 지금 웃어도 돼. 나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
0: 저도 처음 해보는데요. 네. 제가 이래서 라디오를 참 좋아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1: 그렇죠.
0: 굉장히
2: 너무 곁담나요. 지금 대박이에요. 괜히 더운 거 입어서 친구도 덥지 않아? 혹시?
1: 춥지 않아.
0: 아 좋습니다. 아니 확실히 두 분이 오시니까 그 여기 안에서는 잘 안 들려요. 스튜디오 밖에 상황이.
2: 아 정말요?
0: 네. 근데 너무 크게 너무 웃기고 가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아니 죄송하지만 가비 씨가 소리 제일 네. 큰 것 같은데.
1: 제일 크신 것 같은데.
2: 무슨 소리야?
1: 저희도 지금 가비 씨만 보고 있는데.
0: 아니 정말 밖에서 오시자마자 막 깔깔깔 소리가 들려서 아, 진짜 역시 뮤지컬 하시는 분 텐션 장난 아니다. 텐션 생각했어요.
2: 텐션은 가비 씨 진짜.
0: 저는 가끔씩 약간 처져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네, 확실히. 그리고 제가 이제 예고 출신인데 뮤지컬 하는 친구들이 항상 엄청 하이텐션이더라고요. 네. 또 겨울왕국팀이 제가 듣기로는 술을 많이 마시는
2: 그러지 않아요?
1: 맞아요. 많이 마셔요.
0: 네, 네. 팀이라고 했는데 술자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위기예요?
2: 저는 사실 고기만 먹어요.
1: 그렇죠. 선아 씨는
2: 목살 날까봐
0: 네. 아무것도 못해. 술 안 드시고
2: 네. 재미없어요 저는.
0: 아 네. 거기는 그냥 좀 이제 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1: 그렇죠. 저는 굉장히 네. 술을 또 좋아하고
0: 네.
1: 항상 이렇게 끝까지 있다 보면
0: 네.
1: 결국 남는 사람들은 그대로 네. 남고 네. 근데 정말 겨울왕국이 여름왕국이 되죠. 굉장히 뜨거워져요.
0: 아 굉장히 핫해지는군요. 네. 아니 이번에 알라딘으로 올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 네네. 수상하셨잖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데뷔 20주년에 받은 첫 상이라서 20년치 드립을 다 쏟아내셨다고.
2: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길었어요. 아주.
1: 맞아요.
0: 아주 길었다고.
1: 술술술술.
0: 네.
1: 마치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이때다 싶어서.
1: 네, 이때다 싶어서. 상을 네.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지만 저는 네, 쉴 틈 없이 그냥 네. 머리를 통하지 않고
0: 네.
1: 그냥 가슴에서 입으로만 쭉 쏟아냈습니다.
2: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네. 진짜요? 아니 예상하셨어요? 이번에 받을 것 같다라고.
1: 아 예상을 네, 또 안 했다고 하면

0: 하면 사실 거짓말인데. 네.
1: 예상은 좀 하셨고. 네. 네. 아니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테니 너도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고. 네. 어떻게 아드님이 좀 잘 지키고 있나요?
0: 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정말 그 다음 날에 네. 학원에서 그냥 누구나 받는 상을 받아왔는데 그걸 네. 저에게 보여주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어, 강한데요?
0: 그래 잘했다.
1: 누구나 받는 상?
0: 예, 누구나 받는 상이었는데.
2: 아 이거 보면 어떡해요.
0: 아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 사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라는 거에 저는 네. 제일 큰 게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그 나이 때 애들이 또 그렇잖아요.
1: 아이고 부끄러움이 많아. 네.
0: 부끄러움이 많아서 막 횡단보도에서는 막 까불다가 네. 자 인사해 그럼
1: 맞아
0: 그 어렸을 모습에 때는 네 그래서 너가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1: 아니 두 분이 다 자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 겨울왕국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2: 너무 좋아하죠. 그쵸? 진짜 저희 5살인데 네. 엄마가 너무
0: 엘사야.
2: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엘사예요. 리허설에 또 와가지고 네. 보고 또 너무 행복해가지고
1: 진짜
2: 우리 엄마 엘사야 이러는데 다들
1: 진짜
2: 진짜 와, 막 이러는데
1: 자랑스럽다.
2: 아 진짜 제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제일 기쁘지 않았나 그 얘기를 들은 게
1: 맞아.
2: 우리 엄마 겨울왕국 엘사에게 내가 이러려고 뮤지컬 했나 싶을 정도로
1: 진짜
2: 감동이 되더라고요.
1: 이거는 뭐 우리 엄마 비욘세야 정도잖아요.
0: 그렇죠. 그 이상일 수도 있어.
1: 저한테는 네. 그 이상이죠. 우리 엄마 엘사야는 진짜
2: 애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1: 네. 살짝 궁금한 게 자녀분 두 분 텐션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자녀분들도 약간 그 텐션을 이어받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또 다른 텐션인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0: 우리 아들은 이어받은 부분이 확실히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확실히 보이고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사람이 다 보통 그런가요?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조용하고
1: 어렸을 때라서 그런가 보다. 네,
0: 아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1: 혹시 그 유머 감각이 약간 이어져 가는 게 보이시나요?
0: 네,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2: 맞아 맞아 그게 있더라고요.
0: 그게 확실히 있어요.
1: 언어 유희
2: 있어요? 네. 아빠 닮아서
0: 네, 그 친구 중에서도 뭐 이렇게 네. 안휘라는 친구 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장난을 많이 쳐서 네. 아니 그럼 안휘? 아니 그 친구 잘 지낸대? 그런 식으로 좀 그냥
1: 너무 웃긴다.
0: 예, 들리는 대로 네. 그걸 좀 많이 하죠.
1: 그러면 또 그걸 네. 배워가지고 네. 선아 씨는 좀 어떠세요?
2: 저는 이제 제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량이 따라하다 보니까 네. 네. 성량이 너무 좋은 거야.
1: 진짜.
2: 그리고 기가 세요. 기가 근데 그래서 나도 못 이기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 되고 노래도 좋아하고 나서는 네.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쁜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가 네. 좋아하는 거. 근데 자기 눈에는 엘사가 드레스도 있고 반짝반짝하고 더 예뻤나 봐. 네. 그래서 엄마는 엘사야. 세연이는 그러면 안나해 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엘사고 엄마는 안나야. 그래서 내가 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0: 기대된다.
2: 뭔가 세요, 세.
1: 아빠한테 악당을 시키는 늘 항상
2: 세요.
1: 아니 혹시 자녀가 이제 뮤지컬 한다고 하면은 밀어주실 생각이신지?
0: 무조건 밀죠.
1: 정말 네.
2: 지금 뮤지컬 학원 다니고 있어.
0: 아 진짜로?
2: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남다르다고.
1: 확실히
2: 텐션이나 네. 이런 게 조금
1: 와, 엄마가 엘사인데
2: 계속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듣기 싫어도 계속 들으니까 노래를 집에서.
1: 샤이님이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두 분 다 같은 소속사이신데 두 분의 첫 만남도 궁금해요. 이번 겨울 왕국 때도 서로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어보셨어요. 첫 만남 기억나세요?
0: 사실 저는 뮤지컬을 뭐 아까 20년 됐다고 하지만 네. 그때 제가 이제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네. 선아 씨는 이미 네. 탑 배우였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라고 하기가 네. 그때 당시부터 그냥 어려웠죠. 좀 어려운 선배, 네.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였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저는 선아 씨를 이렇게 선배로 알고 지냈기 네. 때문에 네, 네. 처음 사실 만났던 건 선아 씨는 기억을 못할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어떤 광화문 연가 옛날 작품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선아 씨를 만났었고 네, 네. 근데 이제 공연을 뭐 길게 지금 이런 겨울왕국처럼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트리플 캐스팅이고 하니까 네. 쑥 지나갔었죠.
2: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광화문 연가 때 정원 씨 처음 만났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1: 만난 적
2: 제가
1: 없는데요?
2: 약간 기억력이 네. 좀 그래서 이거
1: 원래 퀸들은 잘 기억 못해요.
2: 그러니까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해.
0: 심지어 제가 아들 역할이었습니다. 선아 씨의 아들.
1: 아 이건 좀 심해. 네. 이건 좀 심해.
2: 미안하다고.
1: 원래 퀸들은
2: 그때 노느라 바빴어. 공연 끝나고 그렇죠. 노느라.
1: 당연하죠.
0: 그때 했으면 아까 그 상황극 잘했을걸요. 네.
1: 아 좋습니다. 두 분 오신다고 하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인유어 썸머님 읽어주세요.
2: 차타공인

0: 헬짱. 잘못 볼 뻔했어요. 헬짱. 선아언니 공연 전 헬스장 루틴 궁금합니다. 언니처럼 득근하고 싶어요.
1: 맞아. 아, 유명했잖아요.
0: 어, 근데 이게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1: 어, 작품마다 몸을 달리 하세요?
0: 어, 왜냐면 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가 노출이 되니까 이제 상체를 열심히 하죠. 와. 그리고 이제 물랑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코르셋을 입어야 돼서 이게 막 날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 의상들이. 뭔지 아시죠? 약간 코르셋 입으면.
1: 완전 알죠.
0: 근데 그거를 3시간 동안 입고 있으니까 밥을 7시 반 공연이면 2시에 먹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진짜 이만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역류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엘사는 안 보여.
1: 그러네.
0: 안 보여. 그래서 조금 쪘어.
2: 아, 그래?
0: 어, 안 보여. 근데 와. 근데 이제 하체를 많이 해요.
1: 하체를.
0: 그리고 이게 드레스가 살이 보이진 않지만 네. 아, 노래들이 은근히 어려워요.
1: 맞아. 은근히가 아니라 완전히 어렵잖아요.
0: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제가 그간 했던 작품들은 무대에서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근데 그거보다는 좀 네. 짧은 시간이 있긴 한데 네. 나올 때마다 확 나올 때마다 왁 하고 아, 들어가니까 맞아.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몸의 텐션이나 이제 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체 운동
1: 맞아요.
0: 그리고 그 유산소 좀 해요. 아. 유산소를. 근데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 힘 빠지더라고. 아, 공연 때 조금 힘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연마다 좀 네. 저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1: 진짜 프로페셔널하시다. 공연마다 몸을
0: 하체. 왜냐면은 복식 코어가 있어요. 또 의상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 변신도 하고 하니까 아~ 뭐 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루틴은 이제 일단 헬스장 가면은 30분은 근력 운동을 하고 네네. 30분은 유산소를 해요.
1: 아 먼저 근력부터 하시는
0: 거. 하체를 좀 위주로 이번에는. 아~ 네.
2: 계단 같은 거.
0: 계단. 아우 나 너무 싫어. 다들 내가 좋아서 운동하는 줄 아는데 네.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지.
1: 맨날 하시는 거예요?
0: 거의 맨날 해요. 공연 있을 때는. 와. 공연 있을 때는 매일 하고 없는 날도 네. 누가 근질거려요. 이게 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절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살 빼려고 뭔가 그치. 좀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체력 그리고 공연을 위해서 모든 어. 거는 식단이든 이거든 다 공연에 맞춰져 있어요. 어.
1: 원트 서머티 님이요. 선아 언니도 유명한 디바인데 선아 언니가 디바마을 가면 어떤 이름으로 무슨 역할이 어울릴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저희 디바마을이 이름을 따로 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퀸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변이는 이사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하고 배송하는 그런 역할.
3: 죄송해요.
1: 왠지 은지 튼튼 페리스도 있거든요. 네, 은지 튼튼. 페리스 은지 튼튼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선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뭐 가정선아. 그래서 계속 가정을 하는 여자. 뭐
0: 가정
1: 혹은 다정선화에서 되게 다정한 선 여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저희가.
0: 너무 재밌다. 네. 뭐 하나 붙여주세요. 언어 유희.
2: 정선화.
1: 네, 정으로 끝나는 말을 이렇게 앞에 붙여가지고 뭐뭐한 선화 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캐릭터를 붙여요. 아마 나오시면 노래를 하는 계속 노래하는 캐릭터로 나오겠죠.
0: 너무 재밌다.
2: 네, 음정선화.
1: 아 음정선아
2: 네, 음정 계속 음정을 맞추는 거죠.
1: 아, 진짜 유희 네,
2: 음정 떨어지지 않게
1: 음정선아
0: 역시 음정선아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아 카미야 그 음정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아, 그런 하시는데 굉장히 예민 음정에 예민한
2: 그건 불협이야 이러면서
1: 그만 더 올려줘
0: 이렇게
1: 그런 식으로 음정선아
0: 대박이다 진짜. 나 너무 좋아. 아, 이분 대박이야. 덕분에 나 지금 역할도 네.
1: 이제 디바마을에서 음정선아
2: 딱 좋죠.
1: 네 음정선아 와 진짜 원영님 정말
2: 아 오늘 뭐 한 걸 한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2: 감사합니다.
1: 너무
2: 감사합니다.
1: 진짜 박수. 네, 밍님이요. 뮤지컬 겨울 왕국에서 두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무엇인가요? 여쭤보셨어요.
2: 와 저는 제가 하는 대사가 네. 사실은 인간이 그냥 감정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라프는 순수하게 말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그냥 올라프가 안나에게 해주는 말 중에 네. 소중한 사람을 위해 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 말이 와우. 되게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1: 네. 뭔가 어떤 희생의 느낌이네요.
2: 네, 맞아요.
1: 뭐 영화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 맞아요. 그대로 있는 대사.
1: 어, 어떻게.
0: 저는 아, 저 사실 저 대사였는데 네. 남의 대사니까 일단 패스하고 저는 제 네. 내리꼬에 네. 있는 가사 중에 네. 돌아가지 않을래 과거는 과거야 오. Let it go, let it go 새롭게 일어설 거야 이게 제가 부르면서도 힘이 되고 네. 이

0: 엘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1: 후회 없이 살자 하는 그런 대사.
0: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뒤로 하고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현재로 미래로 가는 이런
1: 가장 절정에
0: 네 가서죠. 맞아요.
1: 네 저희 이제 두 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 아, 벌써요?
1: 네
0: 오늘 아, 너무 깔깔깔했어요.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2: 머릿속에 즉흥 그밖에 없는
0: 나도,
2: 것 같아.
0: 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 아까 뭐라고 했지?
1: 역시 가장
2: 얘들아 막 기억이 안 나.
0: 엄마 여기서 엄마 이런 아빠 할 줄 몰랐지.
1: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니 가비씨 우리 꼭 보러 와야 돼요.
1: 네 갈게요. 가면 인사 드릴게요.
0: 네, 네, 두 분이 하는 걸로 제가 꼭 그리고 거기서 음정선아 아 그때 자기 안 했다.
2: 나?
0: 음정선아 뭐야
2: 나는
0: 원영
2: 나를 좀 많이 괴롭혀서 그냥 네. 함정원영으로 아니면 자꾸 파헤치는 탐정원형 뭐 이런 거.
0: 왜 이렇게 잘해.
1: 진짜 좋다. 탐정원형도 좋은
2: 네,
1: 것 같아요.
2: 계속
0: 오늘 그리고 의상도 약간 탐정 스타일이에요.
2: 네, 맞아요.
0: 약간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
2: 그렇죠.
0: 감지했다.
1: 그래서
0: 감지.
1: 음정 탐정으로 해가지고 둘이 되게 예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정에 대해서.
0: 너무 벌써 피곤하네.
1: 아 좋습니다. 두 분 덕분에 진짜 너무 재밌게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서요.
2: 감사합니다.
1: 네, 겨울 왕국 이미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저도 꼭 보러 갈게요. 두 분이 네. 하는 거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아니, 서칭해서
0: 가비 씨 한번. 이렇게 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네.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정원영 씨의 신청곡 들을게요. 조재지의 모르시나요?
2: 네.
1: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밖에서 한 소절 불러주셨잖아요.
2: 네네.
1: 긁는 거. 한 번만.
2: 아, 제가 올라프 하면서 너무 순수한 목소리로만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탁한 소리 좋아해서 기다리는 날 왜 모르시나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0: 와 너무 잘한다. 웬일이야.
1: 가지 마세요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0: 나도 너무 재밌다. 네. 우리 이따 커피 마실래 같이? 그 노래 좀 한 번 더 해줘. 저는 또 친구랑 라디오 나온 거 처음이거든요.
2: 맞아, 이게. 맞아 처음이요.
0: 야, 너무 재밌다 얘.
1: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조재재 모르시나요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안녕.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0: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1: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오후 2시에 뭐 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가비의 스브레디오 놀러 오세요. 귀빈이들을 위한 선물 잔뜩 준비해놨으니까요. 사연 보내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12: 가비의 스브레디오 금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끝곡 임상아의 뮤지컬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럼 빠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양방향으로 정체 꾸준하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월곡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성수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전하셔야겠습니다. 서빙고로 용산역 쪽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먹자마자 아 날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 워스트다 워스트.
1: 아이 표현이 너무 얄밉다.
0: 어, 이분도 바로 유언장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2: 유언장 느낌으로 아,
1: 워스트다 워스트란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뜨거운 뚜배기에 맞아 워스트라는 말 남기시고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0: 아 진짜 네.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3: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취, 박취,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0: 네.
1: 자,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두 시간. 상상이 상상이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0: 어머 깜짝이야. 그렇습니다.
1: 땅땅땅.
0: 터미네이터. 이것은 2029년의 로스앤젤레스, 인간과 기계 AI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라스, 잘 들어주게.
1: 그 마지막 전투에서 비상한 지휘력과 엄청난 작전으로 인간들을 이끌던 사령관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윤 코너. 코너에 몰린 남자.
0: 시작부터 나는 세상의 끝까지 라디오를 지킬 윤 코너. 하지만 지금은 코너에 몰려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미라클의 수신을 원한다. 미라클, 지금 어디서 이 소식을 듣고 있나? 응답 바란다. 휴휴.
1: 갑자기 어디서 대관절 벼랑간 나타난 이 상황. 왜 시작부터 이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미라클의 응답만이 윤 코너를 코너에서 구할 수가 있다. 어서 응답을 주십시오.
0: 응답하라 미라클들. 오바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우리들의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금요일 생방송 금은빵이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바다의 뮤직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이수빈님, 어머, 깜짝이야. 벌써 4시에요? 오미완. 그렇습니다. 4시가 다 됐고요. 한미숙님, 코너에 몰려있다고요? 예, 우리 윤 코너가 코너에 몰려있는데, 오프닝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오늘 또 이렇게, 이거 뭐죠, 영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를 네. 패러디해서
0: 그렇습니다.
1: 오프닝을 써주셨어요.
0: 내용은 이제 2029년
1: 네.
0: 네, 기계와의 다툼.
1: 예.
0: 다툼이 아니라 싸움.
1: 전쟁. 예.
0: 3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정말 AI가 부쩍 성장하고 있죠.
1: 네.
0: 중국에서는 로봇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1: 예. 최근에는 또 AI가 또 그 수학 문제도
0: 예.
1: 90년간 뭐 88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 뭐 그거를 또 해냈다고.
0: 왜요?
1: 예? 왜요?
0: 난 왜요를 묻고 싶어요. 왜요?
1: 예, 그걸 풀어냈대요. 그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0: 네.
1: 뭐 무슨 뭘 공격을 했다느니 뭐 AI가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뭘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0: 네, 네.
1: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그냥 사연 보내 달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지금 AI를 싸우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또 891번째 문자는 도착을 했습니다. 응분처 후보되는 문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0: 도전은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1: 네.
0: 예.
1: 유건상님께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
0: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우리는 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의 목표를 정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짜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1: 네.
0: 네.
1: 윤종훈님 사무실 구석 창가 코너에서 듣고 있어요. 여기 참 따뜻하고 눈에 안 떼서 좋네요.
0: 또 코너로 예. 가기 시작하네요.
1: 예. 네. 자, 우리 어주호님은 응답합니다. 저는 외근 다녀오면서 듣고 있어요.
0: 네.
1: 장류인님도 미라클 잘 듣고 있어요. 오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시면서 우리 미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6277님 사무실에서 라디오 맨날 듣는데

0: 네, 미스터 라디오가 제일 반가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거든요. 저도 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줬어요.
1: 6277 저겁니까?
0: 새싹이신가요? 새싹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껌 보내드립니다. 해봐, 해봐! 맞아, 우리가 요일 중에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을 제일 좋아하시죠.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1: 네.
0: 미스터라디오 좋아하시는 건 이제 곧 퇴근인 걸 알기 때문에 미스터라디오를 좋아하시겠죠.
1: 네.
0: 예,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곧 퇴근입니다. 여러분들 버텨봅시다. 자, 우리 박현정님 응답합니다. 미라 오랜만에 보라 보러 왔어요. 흔적은 남기지 못했어도 매일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현정님 매일 듣고 계시다니. 예.
1: 네.
0: 네, 가끔씩 또 흔적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1: 우리 회기파바님도 듣고 계시고
0: 예.
1: 김종호님도 아 김종호님은 또 견디가 전국 느낌 난다고.
0: 전국이요?
1: 예, 장국이 있는 걸 잘못 보냈겠죠. 오늘 견디가 장국 느낌.
0: 예, 장국 느낌으로 가시죠.
1: 구수한 느낌
0: 예.
1: 있습니다. 예.
0: 우리 형 장국영, 시장국영.
1: 시장국영.
0: 예, 저 전국 아니고 장국.
1: 장국.
0: 예, 예. 구수해요. 예,
1: 그렇습니다.
0: 구수하게 갈게요.
1: 김종호 씨가 보내주셨고요.
0: 예, 이슬기님 오늘 두 분 바둑을 갔다고. 그러네요. 흑과 백.
1: 그렇습니다.
0: 백과 흑. 네. 그렇습니다.
1: 자. 오늘도 제 머리는 시장 구경 머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서성우님 지지직 지지직 수신양호 수신양호 삼실에서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윤 코너 서 코너 잘 듣고 있나? 네.
1: 정은영님께서는 콩가르샘 콩가르샘 너무 웃겨요. 이거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PD님 혹시 또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가르샘 안 돼 있어요?
0: 이따가 어차피 좀 들려드릴 거니까
1: 아, 여러분들 로고 좀 로고 또 있는데
0: 예, 기다려 주시고
1: 처음부터 좀 길어가지고
0: 예. 네,
1: 그래도 또 뭐 틀어주시면 뭐 그냥
0: 네.
1: 콩가르샘
0: 예 네, 여러분들
1: 노래가 있습니다.
0: 예. KBS 라디오 어플 KBS 콩 여러분들 꼭 가르샘 자 우리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마지막 요 문자 하나 해드릴게요. 박종훈 예. 씨가 소개팅이 약속이 생겼는데 너무 떨려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씩 하시죠. 저는 질문보다도 너무 미인이세요 를 한 두 번만 아니야 별로야? 밖은 별로라는데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이쁘셔요.
0: 아니
1: 별로야? 너 해봐.
0: 너 저요?
1: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질문.
0: 그냥 일단 말 하지 말고 계세요. 같이 인사만 하고.
1: 그러면,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근데 네, 많이 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박효신 씨요?
1: 박효신이 이렇게 합니까?
0: 안녕하세요.
1: 그래서 어쨌든 질문 하나 아니 그럼 제작진이
0: 질문?
1: 그렇게 제가 한 얘기에 그렇게 뭐. 엑스자를 하실 거면 본인들이 문자창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0: 저기
1: 아니 너무 미인이세요가 뭐가 예. 잘못된 말이에요.
0: 근데 너무
1: 네.
0: 또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형.
1: 아니 무슨 화예요. 황현주 씨.
0: 저 화내는 것 같으신데.
1: 황현주 씨 연봉이 얼마신지 됐잖아 이건 뭐. 아이.
0: 어제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1: 연봉은 알고 나가세요. 아니면 아예 묻지도 말고.
0: 그래 미리 알고 나가세요.
1: 알고 나가세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0: 예
1: 네, 그렇죠.
0: 자 우리 김명곤님이 싱글이세요? 전 벙글이에요. 그대만 보면 싱글벙글 웃음이 나거든요.
1: 미인이세요가 훨씬 낫다 솔직히. 어우 너무
0: 설정식님이 진짜 미인 아니면 조롱이 됩니다 라고.
1: 그건 맞아요. 저 조롱하세요? 아니요. 아니 모르겠다 미인.
0: 자
1: 미인 하지 마요 그럼.
0: 그래요. 자
1: 네.
0: 아니 뭐 인상이 좋으세요 뭐 이렇게
1: 그러면 저한테 예. 윤종 씨 남창이가 가끔 두 달에 한 번꼴로 어. 아, 윤종 씨 근데 정말 잘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0: 예.
1: 그 뭐 조롱이요?
0: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저는 오래 봤잖아요. 형은 풀꽃 같은 사람이에요. 오래 보아야 멋있다.
1: 뭐 열받는,
0: 너도 그렇다.
1: 열받는 거 풀꽃 없니? 풀고 싶은 곳이냐? 풀꽃?
0: 아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오래 보아야 어? 예쁘다. 오래 보아야. 에? 가만히 어? 쭉쭉 보는 거지.
1: 최미선 씨 사는 곳이 어디세요? 하기사 정말
0: 예.
1: 예전에 나이트클럽 가면
0: 예.
1: 몇 분이 오셨어?
0: 어떤 뭐
1: 몇 명이 온지를 왜 이렇게 물어봐?
0: 그냥 뭐.
1: 아, 장소는 엄청나게 맞춰달라고 하여간.
0: 그냥 뭐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관심사를 좀 많이 물어보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1: 좋아.
0: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1: 그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취미가 아니어도. 오케이.
0: 그래.
1: 하세요.
0: 그런 걸 해야지. 예. 예. 좋습니다.
1: 명세식 씨 오늘 유태웅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가

0: 애청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미라클 반 친구들 주목.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윤시릴로 콩 깔았나요?
5: 콩? 콩이 뭐예요? 호아, 키나야, 너도 콩 깔았니? 완두콩? 강낭콩? 콩이 뭐지?
4: 선생님이 말하는 콩은 KBS 라디오 어플 콩이에요. 콩을 깔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스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사연도 보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랍니다. 굉장하죠?
5: 우와, 그럼 나도 당장 콩 깔아야지 선생님. 콩콩콩.
4: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콩깔기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0: 가세요.
1: 가르세요. 네. 가르세요. 가르세요.
2: 조영민 님이 오늘 회사에서 네. 이 콩가르샘 노래를 하고 다녔더니 그게 뭐냐고 해서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콩가르라고 했더니 정말 콩 깔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1: 아, 발음이 콩가루라고 들렸는데 아니에요. 콩가루라고
2: 콩가루. 자, 여러분들 콩 다 까시고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세요. 진짜 우리 이분처럼 그러면 주변 분들께서 네. 콩을 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깔다 보면 우리 미스터 라디오 정말 나중에 청취율 1위 할 수 있겠죠.
1: 네.
2: 자, 구구치사님 영등포역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딱 타방송 라디오를 듣고 계시길래 제가 정중하게 89.1을 요청드렸더니 채널을 바꿔주셨습니다. 4830 기사님이 기사 읽어주시면 채널 고정하시겠대요. 저 잘했죠.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시고 수억 번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4830 기사님 이제 채널 고정. 89.1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1: 예. 그렇습니다.
2: 자, 우리 영등포역까지 우리 9974님도 안전하게 잘 모셔다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네. 아유,
2: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자, 강지훈님 이직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오늘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부모님한테 먹고 싶은 메뉴 골라달라고 했는데 네. 이것저것 다 얘기만 하고 선택을 안 하시길래 고르신 것 중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랐어요. 바로 쭈꾸미 볶음입니다.
1: 아하. 아하. 좋죠.
2: 예, 가족끼리 쭈꾸미 볶음 먹기 참 좋다. 오늘 네. 날씨도 좋고, 예, 쭈꾸미. 살 매콤하게 해가지고 착 비벼 먹고, 예, 콩나물에서 먹고 너무 좋네요. 예, 맛있게 드시고.
1: 그래요. 예. 가족끼리 가족.

0: 가족에게 좋은 모습 또 편안한 모습 많이 보여주십시오.
1: 좋아요. 자,
0: 정지훈 씨. 예. 좋네요.
1: 예. 예. 8812님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집에서 못 나간 지 36일 차라 라디오가 유일한 낙입니다. 라디오 들으니 아기가 코 잘 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오늘 또 노래라도 좀 불러드려야겠네.
1: 예. 우리 나중에? 아기가 이제 36일 된 건가?
0: 네.
1: 그 정도 됐으니까 못 나오시겠지.
0: 뭐 계속 자는 거죠. 잠만 잤다가 예. 또 먹으려고 찡찡댔다 또 예. 자고.
1: 아기 울 때 우리 미스터 라디오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울음이 멈추겠죠? 예. 그리고 잠들어라. 잘 자라. 예. 자, 우리 8812님은 새싹이세요.
0: 조그맣게 들어주세요. 네.
1: 껌드릴게요.
0: 휘바.
2: 휘바. 휘바.
1: 오, 진짜 작다.
0: 조그맣게 깨니까.
1: 오, 예. 자, 9386님 언니랑 형부랑 을왕리 놀러 가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요. 불금이라 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0: 불금의 을왕리.
1: 을왕리. 조개구이.
0: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십시오.
1: 요즘에 또 뭐 새알에 대하구이 이런 거. 또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아 좋죠. 거기 가서 또 을왕리는 또 그 불꽃놀이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0: 을왕리가
1: 예, 을왕리 가면 네. 또 거기 또 이런 저기 저렴한
0: 폭죽.
1: 또 폭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팍 날리면서 또 그 맛이 있지. 예, 자 을왕리 가서 재밌게 좀 놀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18님 아싸 퇴근입니다. 오늘은 전어회를 먹으러 가려고요. 아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네. 요즘 또 전어가 또 이제 가을이니까 철이지.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그리고 김미영님 한우 뒷고기를 사놨어요.
0: 뒷고기요.
1: 저녁에 송화버섯과 함께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디저트로 배도 사놨어요.
0: 한우 뒷고기를 송화버섯과 함께 굽는다.
1: 맛있겠다.
0: 아, 오늘 아주 셰프들이 뭐 엄청나네. 오늘 미라클들이 전부 다 말재주꾼에서 네. 셰프로 또 다 바뀌었습니다.
1: 한우 뒷고기는 어디 부위지? 어디 부위가 맛있는 거? 뒷고기 쪽이지?
0: 약간 좀 뒤에 서 있는 한우죠. 아. 네. 최고급은 아니고.
1: 예. 네. 맛있겠다 아무튼. 예. 한우는 뭐 무조건 맛있죠.
0: 네.
1: 예. 자 맛있게 우리 김미영 씨 드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윤진식님 오미안 형님들 화요일에 저 아들 나왔어요.
0: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1: 모자 동실 산모랑 아이가 같이 있는 방이라. 아픈 아내 회복에 전념시키고 수유랑 트림시키고 했는데 그새 정이 엄청 많이 들었나 봐요. 오늘 출근하러 왔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아들 귀여워요.
0: 화요일날 났는데 봐서 지금 오늘 수요일 목요일 아이고 3일 됐는데 우리 아들이래.
1: 남의 아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0: 와이프 아들이야 지금.
1: 자 네. 진식님 아 너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을 네. 것 같네요. 예.
0: 진식님께는 뭐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1: 네.
0: 진식의 방으로.
1: 진식의 방으로 뭐
0: 모자동실.
1: 네. 네. 자 그래 모자동실이니까 자 함께 또 자 아내분 진짜 그 회복하는데 열심히 우리 진식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사 사모님 긍디견디 저 내일 드디어 둘째 출산하러 갑니다. 오 출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미라 들으면서 염원하며 생겼던 둘째 가을이를 만나러 가요. 가을이. 아침 일찍 수술이라 자는 첫째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갈 예정인데 벌써부터 눈에 밟히는 것 같네요. 건강하게 출산하고 올게요. 내일 4시에 마취 깨고 미라도 챙겨드릴게요. 이야 대단하다.
0: 그 저기 일찍 낳을 거죠? 일찍 안 낳고 혹시 그러면 저희한테 좀 라디오 문자로 하나 보내주면 근데 좋은데 뭐 안 맞겠지 뭐. 4시에 마취 깨고라니까
1: 수술이니까 뭐 다 정확한 시간에 하는
0: 아침
1: 거니까
0: 아침 일찍 수술 아, 예, 예, 예.
1: 수술 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셔가지고 4시에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사모님 파이팅. 의사 선생님들 잘해 주십시오. 예 안 아프게.
0: 김종원님 육아 하원 전문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육아
0: 의료
1: 하원
0: 의료 예. 프로그램으로 또 바뀔까봐 걱정됩니다.
1: 뭔 의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 윤정수 씨가 또 생각보다 이 TV 쪽에서 의학 전문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0: 제가 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1: 예. 건강 정보 프로그램. 우리 윤정수 씨가 이 예. 이런 것 때문에 장단지 이런 거 항상 건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0: 에이,
1: 예. 그렇습니다. 건강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건강 프로를 많이 하십니다, 진짜.
0: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진행을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1: 그 생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행 거기선 누가 하세요?
0: 조춘. 뭐 그나물에 그 밥이죠.
1: 예, 충현 씨가요.
0: 조춘.
1: 예,
0: 그다음에 예. 이제 트로트 가수 윤수현 씨.
1: 예전에 했던 건강 프로그램은 누가 또 누구랑 하셨죠?
0: 저는

0: 김현욱이.
1: 아, 김현욱 씨. 예. 아나운서 한 명도 붙네요. 예,
0: 기적 인생.
1: 예. 예. 저도 뭐 사실 반 아나운서지 뭐. 네. 반 나운서지 뭐.
0: 당신이 아픈 사이 기적 인생. 예. 그전에는 이제 비타민.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내 몸 사용 설명.
1: 어, 뭐. 네, 건강 프로에는 무조건 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네.
0: 선우영 선생님하고 같이 또 그렇게.
1: 그래요, 예. 맞아요. 항상 또 건강하니까 다행입니다.
0: 네. 김경란 아나운서하고.
1: 예.
0: 주로 KBS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하고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김경란, 조충현,
1: 김현욱. 예.
0: 셋 다 KBS에서 아, 퇴사한 아나운서.
1: 프리. 예. 그러네요.
0: KBS 퇴사 전문인과 네. 함께하는 윤정수입니다.
1: 네. 자,
0: 아니, 또 하다 보니까 그렇다. 다 KBS. KBS가 내가 좀 궁합이 맞네.
1: 그러네. 자,
0: 알겠습니다.
1: K5888님 산후조리원 청취율 1위 라디오를 향해.
0: 아우, 산후조리원인데 좀 힘들까? 정신없을 거야 아직까지.
1: 산후조리원에서는 어차피 근데 방에 다 각자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라디오 들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산후조리원 틀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콩 깔으셈. 콩 깔고 한번 같이 들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왜냐면 산후조리원도 그 2주 동안 그렇게 있으면 방 안에만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뭐 프로그램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또 거기 그거 아유 힘들지. 그러니까 누워서 편안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범열구 씨가
1: 예.
0: 의학 프로는 눌린 유태웅 씨가 혼자 하십시오라고.
1: 눌린이 아니라고요. 옆으로 늘린. 누른 게 아니라 늘렸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여러분들.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3454님, 5016님을 비롯해서 40분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임영웅 씨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또 함께 듣고 우리는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생활용품 브랜드 스톰.
2: 생활용품은 스톰.
1: 착한 가격, 좋은 품질의 놀라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생활 속 스토리의 즐거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스토리다움 스톰.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4: 안전.

0: 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2: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3: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2: 오마이걸 효정의
1: 볼륨을 높여요.
3: 볼륨을 높여요.
2: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나부를 거냐. 일일 드라마고만 또 보시죠.

0: 아, 늘 크크. 저 늘 크크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네, 저희 부장님이요. 김모 씨라고 하나 있는데요. 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말도 안 섞고 피해 다니는데 꼭 저희 직원들끼리 점심 먹고 얘기 좀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네요. 아우, 그 입 좀 진짜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김 부장의 망언 시리즈 몸무게 편. 그날은 점심 먹고 다이어트랑 적정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귀여운 정순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1: 아, 맛있다. 오늘도 과식했네요. 세상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죠.
0: 맞아 맞아. 근데 정순 씨, 근데 나는 정순 씨가 건강해 보이고 좋은데 왜 빼고 싶어?
1: 아, 저는요 여기서 딱 6kg만 빼고 싶은데요. 이게 엄청 안 빠져가지고요. 운동에도 식단을 못하기 때문에 아 정말 그냥 건강한 돼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0: 요즘 다들 너무 말라서 그래. 그냥 본인 키에 맞는 정상 체중만 안 넘기면 되지 뭘. 우리가 뭐 120살까지 살 것도 아니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돼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난 있지, 꼭 63kg가 넘으면 계단 오를 때 도가니가 쑤시더라고. 그래서 57, 8kg 뭐 이 정도 유지하는 게 참 좋아.
2: 뭐 57, 58 소리가 나오고 그래? 누가 남대리가 몸무게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냐?
0: 어머 부장님, 아이고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2: 57, 58이라니 돼지가 아니라 공룡이고만. 야야, 야. 나는 뭐 지나가다가 물 마시다가 딱 들었는데 남대리 57이야? 여자가 50kg가 넘니? 야, 뭐 여자냐 돼지냐 공룡이냐 뭐냐?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부장님. 여자는 50kg 넘으면 안 돼요? 저 50kg는 이미 중1 때 넘겼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 키에 50kg 이하로 나가면 저는 팔로 걸어야 되거든요.
2: 키가 얼마냐?
0: 167이요
2: 아유, 키는 또 멀대같이 큰데. 야, 그것도 키는 너무 크네. 여자는, 나는 120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담하고.
0: 저 김부장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부장의 망언 시리즈 운전면허 편. 지난번에 제가 면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번에 면허 땄는데 1종 면허 땄거든요. 와, 진짜 성취감 팍팍이에요. 이제 저 큰 차도 몰 수 있어요.
2: 뭔 차를 어떻게 몰겠다고 1종을 따고 다녔어. 신기하네 참. 아니 뭔 여자가 1종을 따? 뭔 소리야?
0: 저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형 버스 모는 여성 기사님도 있는데.

0: 인데요. 더 심각한 건 저 김 부장이 나이가 지긋한 것도 아니고 40대 중반이라는
1: 아, 그래?
0: 겁니다.
1: 50대 아니야?
0: 김 부장 대체 왜 저러죠? 저래서 모쏠인 건지 모쏠이라 저런 건지 말인 못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2: 아싸 아싸 아싸 퇴근이다. 아우야 갑시다. 아우 다들 퇴근하자. 정수씨 잘 가고 그래 내일 봅시다. 남대 안 가니?
0: 아, 네 부장님. 저는 지금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이거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2: 야, 너 무슨 여자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냐? 위험하게. 어? 적당히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 안 되게 일하고 돈 벌면 백 사고 옷이나 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회사를 또 혼자서 그 짊어지셔? 어? 아이고, 집 잘 가면 돼. 뭘 야근을 뭐 난리야. 아침 시간 여기저 회사 또 어둑어둑해지면 위험해. 요즘 세상 중요한데. 야, 그냥 저기 말이야, 시집 가는 데나 집중해. 뭘 여자가 왜 그러니?
0: 아, 나 진짜 이걸 한 대 때려버려? 저 이불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지? 저기요, 김부장!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면 어디 가서 큰일 나요 진짜. 내가 일일이 말하기 입이 아프니까 오늘은 저 대신 저 아저씨가 좀 화내드릴게요. 아저씨, 김부장, 그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이야? 말 좀 가려하라고.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뭐 따로 있나?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어? 김부장 정신 차려, 큰일 나기 전에. 알았어?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나불거려? 이 사연에 이어서 우리는 배치기 피처링 솔지의 닥쳐줘요 듣고 왔습니다. 주유사부터 보내드릴게요.
1: 탄식이 절로 나온다.
0: 예. 아이고. 자, 우리 전혜원님께서 부장놈아 낄끼빠빠 모르냐? 어? 왜 거기서 꺼들어거려? 네가 상대방 다이어트에 도움 준 거 있냐? 아유 정말. 오수진님, 저 173에 56인데 아 진짜 키는 멀대같이 큰 공룡한테 한번 맞아볼래? 어? 공룡 주먹이 운다 진짜. 최현진님, 공주신의 공포의 주둥아리. 한미숙님, 김 부장님 나도 일종인디. 서성우님, 저런 정신머리로 살면 모쏠이 아니라 평쏠 될 듯이요. 평생쏠로. 6993님, 조선시대야 뭐야, 곤장주만 맞아볼래? 어? 장은숙님, 넌 키가 작아서 윗공기 안 마셔봐서 모르지. 박신영님, 어머 넌 남자인데 왜 그러냐 진짜. 결혼 못한 이유를 잘 생각해봐라. 이지연님, 김부장! 진실의 방으로. 1218님, 오늘 빌런은 정순씨가 아니네요. 근데 김부장 총각이라고요? 확시 김부장 진짜. 별멸구님, 김부장아 아 해봐. 얼마 전 닥터피씨가 토한 긍디 발에 각질 넣어줄게.
1: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0: 너무 길다.
1: 제각질.
0: 예.
1: 닥터피씨가 닿는 순간 닥터피씨 이나갑니다. 닥터피씨 어! 어이씨 뭐해 돌이야
0: 턱 빠져.
1: 이나간 생선들 닥터피씨.
0: K8121님 김부장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너 뒤에 가서 네 회전 의자 들고 서있어. 팔 귀에 딱 붙여라. 양윤정님, 김부장 똥구멍 막힌 소리하고 앉아있네. 김인자님, 어디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고현아님,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상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짜. 야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이런 분 만났네요. 자 오늘 사이다는요 서성우님 드릴게요. 그런 정신머리로 살면 너 평쏠이다 평쏠. 평생쏠로요. 자 이런 분은 결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1: 그래.
0: 예, 괜히 뭐 남의 한 사람의 인생 망치면 안 돼.
1: 그래.
0: 혼자 살다 혼자 알아서 가.
1: 그 말도 맞다.
0: 그래. 아 정말. 자, 우리 분노 쌓이시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네.
0: 이지연님, 닥터피씨 불쌍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닥터피씨 뭐 먹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어요.
1: 자, 혜민 씨.
0: 유현일님도 정수 오빠 각질 먹다 턱 빠진 닥터피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얘기잖아요. 예. 자, 1672님.
1: 되게 위험할 거란 생각은 해봤어요.
0: 형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 알았어.
0: 예. 자, 1672님. 저는 5시 퇴근인데 분노가 활깍깔 들으려고 금 4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납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매일 듣다가 보내보아요. 차 세워놓고 보냅니다. 어, 진짜요?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아니 5시 퇴근인데 4시 반에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나?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시간을? 야 아무튼 우리 1672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거 보니까 차에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기 콩 깔으셔가지고 콩 깔으신 다음에 회사에서 좀 몰래 들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싹이시니까 껌 보내드릴게요. 휘바 휘바
2: 휘바 휘바.
0: 자 이세라님 처음 콩 깔아봤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새롭네요. 학원 픽드랍 시킬 때만 들었는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고촌역 앞 반찬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오 이세라 세라. 예 우리 사라님 고촌역 앞에 계시는 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반찬 가게 가서 많이 좀 사서 드세요. 예 고촌역 앞에 있는 반찬 가게랍니다.
1: 이세라. 닥터피쉬들은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가 센 닥터피쉬들이 와서 제 발에 각질을
0: 있어라.
1: 싹싹싹. 한순영씨 오징어 씹다 전 턱 빠졌는데 아웃. 내 각질에 박살나고 싶지 않으면 한부장 나가.
0: 자 이세라님도 콩으로 사연 처음 보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예. 네. 자

0: 일단은 껌부터 드리겠습니다. 휘바이바
1: 휘바.
2: 장은숙 씨 시끄럽고 산으로 가는 방송 안 들으려다 중독돼서 또 출석합니다. 장부장 나가.
0: 뭘 자꾸 나가래요. 들어와. 자 막대사탕님 김부장 토요일날 아마 벌초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김부장 토요일날 벌초 간다? 뭔 소리지? 주말에?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1: 네.
0: 제작진이 좀 저기 알려주세요. 대하파크님 형님들 벌초하러 왔는데 차가 빠져서 보험 출동 있어요. 벌초
1: 큰일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0: 와이프가 도와준다고 같이 왔는데 차 빠뜨렸다고 계속 구박해요. 살려주세요. 어떤 걸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서
1: 구박당하는 거.
0: 지금 구박당한 걸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1: 차는 금방 뺄 거예요. 근데 그 산꼭대기까지 차를 갖고 갔구만요. 길가에다 세워놓고 좀 많이 걸었어야지.
0: 우리 윤조 씨가 또 벌초 또 전문가시잖아요.
1: 벌초 전문가죠. 저도 한번 차가 빠질 뻔했는데 이게 산이 길이 비가 와가지고 물러 있어요. 그래서 붕 하고 무거운 차가 딱 길 으깨질 길이 으깨질 수 있어요.
0: 네.
1: 조심하셔야 돼. 크게 다치지는 않는데 힘들어 힘들어. 네. 차 빠지면. 네.
0: 자 우리 대하파크님은 에너지 음료를 두 병 보내드릴게요. 와이프와 함께 좀 드시고 오신 분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차 오면 금방 빠질 겁니다.
0: 네.
1: 당황하지 마시고요.
0: 김경희님은 저는 콩 깔고 몰래 아니고 당당하게 출근하면서 미라까지 듣고 퇴근해요 라고 잘하셨습니다.
1: 뭐 말은 좋아요. 근데 일 좀 하세요. 회사에서 라디오 듣는 게 뭐 그렇게
0: 라디오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간 눈치 봐야 돼요. 또 분위기 안 좋은데 또 괜히 그랬다가 욕을 두 배로 먹을 수 있어요.
0: 김경희씨가 사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1: 보니까 또 사장님들은 잘 안 듣더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네. 사장님들이 많이 듣지.
0: 네.
1: 이렇게 직원들 뭐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 사장들은 잘 안 듣더라고.
0: 자, 그래도 모릅니다. 우리 혹시 직원들이 있는 회사의 우리 사장님들 듣고 계시다면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난 사장이요.
0: 나 사장이요. 지금 직원이 소속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1: 네, 뭐 몇 명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0: 네.
1: 정말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 곳에서
0: 네.
1: 듣고 있는 사장님들
0: 알려주세요.
1: 근데 사장님이 이제 막 그런 자영업 하는 것보다 약간
0: 아니, 그 이런 회사
1: 회사인데 일반 회사 뭐 이렇게 사장인데 뭐
0: 그래요. 네. 오케이.
1: 전 없다고 봅니다.
0: 전 있다고 봅니다.
1: 바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약간 차에서 졸거나.
0: 사장님들은 좀 일찍 가잖아요.
1: 네.
0: 네. 자. 2114님, 자양 이동 미용실 오픈한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오늘은 안 계시네요라고 네. 했습니다. 아하, 자양 이동. 그렇죠. 미용실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됐고 이제 예, 그렇죠.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 가야죠. 미용실은 이제 단골 싸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하다 보면 더
1: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0: 네.
1: 머리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입하기 싫은 마음일 수 있어요. 운동하거나 네. 어디 좋은 경치에 가 있거나.
0: 네. 예,
1: 저 오늘도 저도 막 자동차 타고 볼일 보고 도오는데 설레더라고요.
0: 네. 이일사님 예. 사장님이시네요. 예.
1: 근데 직원이 없죠?
0: 네. 아, 그건 모르는 건데
1: 다른 미용사가 있다면
0: 이런 자영업 이런 거 말고 이제 어디 사무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형은.
1: 네네.
0: 아니면 뭐 어디 공장 회사
1: 뭐
0: 이런
1: 뭐 이런,
0: 예, 이런 데를 말하는 거니까. 네, 자
1: 자영업자 분들은 뭐 저희 방송 들어야 졸린데. 예, 그렇죠.
0: 0306님 제 이름이 직원입니다. 이름이 직원이에요?
1: 야, 진짜.
0: 박원 씨처럼 직원 직시야 그러면?
1: 아니겠지.
0: 김직원 뭐 이런 거겠죠? 아니 임직원이래나? 임직원이 제일 잘 어울리겠는데.
1: 자영업하는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0: 예.
1: 그건 사실은 직원 맞지만 약간 동업의 느낌이잖아요. 좀 도와드리고 같이 하고 하니까.
0: 어? 자 이혜진님 나타나셨습니다. 이분 나타나셨어요. 형 있잖아요. 이거 봐. 저 대표이사입니다.
1: 대표이사.
0: 지금 직원 두 명과 알바 일곱 명 다 같이 콩으로 미스터라이더 듣고 있습니다.
1: 그래. 그 정도
0: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 아, 야 이혜진님 저 뭐 좀 드려요. 뭐 드려요? 에너지 받으려요?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받드립니다. 아 우리 혜진님 우리 대표이사님 아 좋습니다. 오 또 있어요. 자 여기 9602님 7명 규모의 디자인 회사 대표입니다.
1: 아 인정.
0: 내내 일이 없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몰려서 지금 긴급 회의 후에 열릴 중입니다. 추석 맞이도 못할 것 같은데 선물 주시는 건가요?
1: 아 회의해야지.
0: 9602님.
1: 아니 회의해야지 뭘 라디오를 듣고 있어.
0: 자 우리 어허. 난...

0: 그런 것 같은데.
1: 자, 아니 그래도 지금 본인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구리꽁이님도 에너지 바 좀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정당당 정정호님이 드디어 폭탄 발언하셨습니다. 저 처음 밝힙니다. 직원 130명 거느리고 있는 우드 브라인드 회사 사장 친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0: 아무것도 없다 받을게 거기는.
1: 이럴 줄 알았다. 정정당당하게
0: 돈 한 푼 빌릴 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술은 얻어 먹겠지.
1: 예, 내가 말했죠. 이런 거 저기 하지 마시라고. 정정은 정정당당하게 하셨어야지.
0: 8659님, 저희 꽃가게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안 하고 매일 잠만 잡니다.
1: 예.
0: 깨울까요? 아니요. 자게 놔둬요 그냥. 자. 깨워서 더 부잡스럽기만 하고.
1: 어?
0: 재워요. 어허.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1: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들 많이 나타나셨어요. 네. 예, 우리 알겠습니다. 많이 듣고 계세요. 예. 좋아요. 자, 우리 사구래요. 저기 뭐야, 르세라핌의 피어리스 함께 좀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TK통상.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제 장스킹.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3: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4: 서울사이버대학교
3: 코끼리베이글닷컴
4: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꼬
3: 셀로맥스
4: CS트로
3: 기적같은 선물 TK 통상
4: 베스슬리
3: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4: 오토링크 제공입니다.
3: 그렇습니다. 네. 이세라님 저희 반찬가게 난리 났습니다. 방송 탈 줄 몰랐다고요. 사장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4: 네.
3: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자 남창희씨
4: 네.
3: 3부 첫 곡이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불러주시죠.
4: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3: 저 남자 사운드.
4: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연결로 이후로 장안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향은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고요. 마장램프부터 고장 구간까지는 쭉 밀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윤정삼청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우리는 신데렐라 서인영의 노래 함께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또 재미난 오답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정님. 네. 순데렐라 순대 먹고 싶어요 라고 네. 해주셨고요. 최상구님 유리겔라. 예, 어, 오랜만이네 유리겔라. 숟가락 계속 구부리고 있겠죠?
0: 움직여!
1: 뭐예요?
0: 움직여 원래 다 같이 외쳤어요.
1: 아, 그렇게 같이?
0: 예, 멈춘 어. 시에. 어. 하나, 둘, 셋. 움직여!
1: 형, 유리겔라랑 같이 방송하셨겠다.
0: 아니요, 저 초등학교 때예요.
1: 아, 초등학교.
0: 네, 우리 할머니 사랑했을 테니까.
1: 예. 아, 그래요? 어, 그렇게 오래됐다고? 유리겔라가?
0: 예, 유리겔라.
1: 90년대 때도 난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0: 그건 다른 사람일 거예요.
1: 그래요?
0: 예, 유리겔라가 아니라, 예. 그, 저, 데이비 카퍼필드하고 헷갈리는 걸 거예요.
1: 아닌데 유리겔라인데 데이비 카퍼필드는 정확히 알죠. 근데 유리겔라 숟가락이 구부리고 했던 사람.
0: 그래, 그래. 네, 그 초등학교 때지. 어...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1: 그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예. 자, 우리 참치마요님 아만 다섯 잔째 배탈랄라 네. 해주셨고 9381님 모짜렐라 유현일님 훌랄라 이다도시 이주인님 데킬라 윤상우님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그리고 0398님 우리 신랑은 박데렐라 12시 맞춰 집에 와요. 기가님 도레미파솔라 손원웅님 고릴라 어흥 고릴라가 무슨 어흥을 합니까? 하소연님 채시라 하이라 시네라 김자경님 청취자 모두 미라클델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죠. 어떤 분께 드릴 거예요 윤정수씨?
0: 저는 처음 게 자꾸 생각나요. 순대래.
1: 아 순대 맛있겠다. 진짜.
0: 순대 먹고 싶어요. 아. 김혜정. 저도 순대 먹고 싶어요.
1: 그래. 네. 저는 그러면 어 저는 이분 드릴게요. 어 최상구님 드릴게요. 최상구님 유리겔라.
0: 유리겔라. 예. 그리고 정답 맞추신 세 분은 8100 내 번호가 있나 들어보세요. 1088 이혜정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5시에 콩 게시판에 1등으로 글을 남기신 분은 맛밤을 받게 됩니다. 누구냐? 잡아라! 청설모!
1: 네. 네
0: 맛밤 받으시는 거고요. 대아파크님께서 제 차 빠진 사연 나왔어요? 출동기사님 오셔서 못 들었네. 아우, 바쁘시네, 바빠.
1: 중요한 거였는데. 나왔어요.
0: 차 빠진 거는 치우지. 그거 나왔냐고 또. 나왔어, 나왔어.
1: 나왔어요.
0: 누가 다치진 않았죠?
1: 예.
0: 그 대아파크님 어떤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해보고 그 사진도 좀 찍은 거 좀 그 출동 기사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줬을 거 아니야? 그 차 빠진 거 좀 해봐요. 그 길이 갈만한 길인지 아니면 당신이 무리했네. 이거 좀 체크하게 알았죠? 보내줘 보세요.
1: 자, 우리는요 광고 살짝 듣고요. 지조 씨와 함께 대결 롬롬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또 무슨 대결 하려나?
1: 도움 주시는 분들은 동국제약 회라민큐,
0: DS대성 하우징,
1: 메디힐 토너패드,
0: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1: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0: 키움증권,
1: 스피드랩,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대성하우징.
8: DS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1: 쓱 닦고 착.
1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3: 메디힐 토너 패드.
1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6: 하모니 렌트카.
1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점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에 노래 부르는 놈 있다.
1: 웃음을 향한 사람들의 불꽃 승부
2: 대결 놈놈놈 시즌 6.
1: 지조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너 작품이라고 불러.
2: 오랜만에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미라클 여러분. 금요일의 남자 금남 지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조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진짜.
2: 그렇습니다.
0: 지조스.
1: 3주 예. 만이에요.
2: 아, 벌써 3주군요. 네. 근데 제 그 주변에 벌써 우리 미라클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찾았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길게 출석을 안 하느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건너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왔죠. 문자도 그렇고.
1: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2: 아, 이건 뭐 일정상 그런 거고요. 예. 뭐 저의 어떤 독단적인 뭐 결정은 절대 아닙니다.
1: 그렇겠죠. 예. 예. 우리 지금 네. 별멸구님이 지조 씨. 네.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실연당해서 울었나요? 아 여친 없었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완전 놀리네.
2: 이런 영양가 없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만 긁을, 있습니다.
1: 긁으려고 하는
2: 그냥 긁으려고. 예. 아 별멸구님
1: 긁혔나요?
2: 아니 뭐 긁힐 건 없죠. 원래 예. 별멸구님은 이런 예. 분이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 또 이렇게 좀 살 빠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은규님은 지조님 국군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지조님 아. 방송 응원합니다. 최고예요 라고 해줬어요.
2: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예. 교집합이 또 생기네요.
1: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2: 아 정오부터 2시까지입니다.
1: 12시부터 예. 2시까지? 예. 예. 예. 어디서?
2: 저 그
1: 몇 헤르츠?
2: 96.7이요.
1: 96.7. 96.7에서
2: 제가 그 방송에서 폴킴하고 붙네. 그 문자 번호는 샵8910이라고 했다가 제가 진짜 아 정말 그 따가운 눈총과
1: 아찔했군요.
2: 아찔했습니다.
0: 고생했다. 예.
2: 얼마나 제가 또 미라클 여러분과 소통을
0: 야,
2: 많이 했으면
0: 고생했다.
2: 예. 정말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2: 예. 아 잘했다고요.
1: 예, 잘한 거죠 뭐. 저희는 예. KBS가 잘 되길 바라니까요. 예, 네. 미안합니다. 예. KFN도 화이팅이에요.
2: 그 시간에는 미스터 라디오 아닌데도.
1: 예, 그래도.
2: 그래도 KBS니까.
1: 풀 FM이 다 잘 돼야 될지 저희도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집만 잘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2: 맞는 말씀인데 좀 예. 섭섭하네요. 예.
1: 미안해요.
2: 삶이란 그런 겁니다.
1: 예, 삶이란 그런. 거기 가서 잘 하세요. 같이, 예. 같이 뭉치시면 되잖아요. 거기 누구 또 해요?
2: 예, 알아서 할게요.
1: 아니,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럼 이제
1: 그 아까 차 뜬데 왔어요. 벌초도 하고 차 돌리다가 살짝 한쪽 바퀴가 떠서 차가 힘을 전혀 못 썼는데 이제 탈출했다고.
0: 아,
1: 대하파크.
0: 예. 아, 예, 예. 잘했네요.
1: 원범 씨였네.
0: 예, 예. 뭐 그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형. 이제 대결 좀 이해가야 됩니다.
1: 아니, 문자 보냈길래
0: 잘 뽑으셨, 잘 뽑으셨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네. 집에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벌초 하시는 분들 차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경각심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대결 넘는 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승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승점. 윤정수 1, 남창희 3.5, 지조 3.5.
1: 예. 아 갑자기 너무 하기 싫다. 예.
0: 윤정수 씨가 아직까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승점 올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요.
2: 그렇습니다. 프로 예능인입니다.
0: 오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점 이제 끌어올리실 겁니까?
1: 아, 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 잘 안 되니까 좀 짜증이 나요.
0: 자, 오늘 대결 주제는 뭡니까?
2: 100% 미라클의 선택으로만 1등을 가리는 모창 가요제 2탄. 어서 오십시오. 모창가요제 2탄입니다.
0: 네.
1: 저 이거 진짜 억울했어요. 왜냐면 예. 지난번에 이승철 없는 이승철 가요제 남승철.
0: 네.
1: 남창희 씨가 1등을 했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지쳐쓰러지면 아니 그 창희 노래는 잘하지.
2: 좋은데요?
1: 창희 노래 잘해. 노래 잘해요. 어, 잘해요. 아 뭐 여기는 이승철 씨 느낌도 있고 잘하는데. 자,
0: 근데요.
1: 꺼. 예, 네, 꺼요.
2: 오, 근데요. 잘했어요.
1: 그래서
2: 예.
1: 이게 뭐 노래 잘한 거 들으려면 이승철 씨 걸 듣지. 어?
0: 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1: 뭔가 임팩트가 딱 있어야 된다 이거야.
0: 형권 있어요? 그 형권 좀 들려 주세요.
1: 저는 기억 안 나요?
0: 없어?
2: 아니, KBS 아카이브에서 지웠답니다. 아, 삭제했어요.
1: 아, 지난번에
0: 그 용량 그거.
1: 히야.
0: 뭐 어떻게 불렀었는데, 형? 여기서 진짜 알브
1: 히야. 이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0: 희한 나는 뭐예요 또 갑자기. 아니,
1: 그거는
0: 희한하네 진짜.
1: 톤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필 때문에. 나 좀 바라봐. 이거 알잖아요.
2: 아니 저는 그거보다
0: 프랑스인이세요? 뭐
2: 저는 그거보다
0: 뭐예요?
2: 이승철 씨 모창보다 전 기타 소리에 감명 받았거든요. 네. 일렉 기타 소리를 직접.
0: 나온다.
1: 나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아니 필이 있다 진짜.
0: 아니 근데 모창이잖아요. 근데 모창이 하나도 아니잖아.
1: 아 이 부분.
0: 이거 전국 노래자랑에서 바로 딱 나왔어.
1: 나는 너의 마음 알아.
0: 자, 뭐.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지조 씨.
1: 아,
0: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 기준이
0: 오늘은?
1: 좀 애매해요. 아. 네.
0: 오늘 모창가요제 2탄 어떻게 한다고요?
2: 오늘 모창가요제 2탄은요
0: 네.
2: 조금 더 모창이라는 타이틀 맞게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모창 예. 맞아요.
2: 정말 모창다운 모창가요제입니다. 이제 개그도 좋지만 네. 얼마나 모창스럽게 하느냐가 이번 심사의 주안점이에요.
0: 네. 네. 자 오늘 모창가요제 미라클의 선택만으로 1등이 가려집니다.
2: 네.
0: 윤종수와 어우남, 남창희와 민들레, 그리고 지조와 무지무지 응원단 여러분들 다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네. 한 표로 오늘 1등이 정해집니다.
1: 윤선영 씨가 뭐 시작 도전을 포기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0: 할 거예요.
1: 기준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고.
0: 아니 이거는 100% 여러분들의 투표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그 남창이가 사실 팬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 할 땐 자꾸 이렇게 나와. 스물스물 자꾸들 나와.
0: 샤이 팬들이에요.
1: 아니 그 뭐야 저 민들레 그분들도 아무도 안 논단 말이에요.
0: 그분들은 30년 전 얘기잖아요.
1: 그 이상하단 말이야.
0: 자 이제 본격적인 모창 대결은 잠시 후 4부에서 시작해 보고요.
2: 네.
0: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목풀기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호 씨 어떤 대결이죠?
2: 목풀기 모창 한 소절 대결.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여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상자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이 상자 안에는요 가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가 여러 장이 들려 있습니다.
0: 네.
2: 지금부터 대결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2: 자, 1번 돌아가면서 쪽지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2번 종이에 적힌 가수의 모창에 자신 있는 사람이 마이크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0: 예.
2: 그리고 당연히 3번은 모창으로 노래 한 소절을 부르겠죠.
1: 이게 근데 가사가 좀 나와줘야 돼.
2: 아 가사는
1: 근데 가사가 없으니까 가서 어물쩡어물쩡하다 돌아오니까 시간만 아깝더라.
2: 그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0: 예.
2: 제치로
0: 아,
2: 만들어내야죠. 그
0: 가사도 아, 가사도 알아서 해야지.
1: 가사 정도는 이렇게 딱 쳐주면 좀.
0: 4번.
2: 자 노래를 불러서 4번 딩동댕 효과음이 나오면 성공이고요. 삐 효과음이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5번 가장 많이 딩동댕을 받은 사람이 승점 1점을 획득한다.
1: 딩동댕은 누가요?
0: 자 우리 제작진이 하는 거고요.
1: 제작진이.

0: 창 실력은 물론이고요. 빠르게 노래 가사를 찾을 수 있는 순발력까지 갖춰야
1: 가사까지
0: 조피핑의 딩동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가사 핸드폰을 어떻게 찾는 거야?
0: 조피핑의 딩동댕은 쉽게 나오지가 않죠. 다들 만반의 준비하시고.
1: 야, 가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0: 대결 시작. 그냥 그 가사 쓰면 돼요.
2: 뭐라고? 노래, 인터넷을
0: 노래
2: 치고.
0: 제목 쓰고 가사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2: 노래 제목하고?
3: 아 그리고 긍디님 이렇게 검색하면 늦습니다. 바로 가야죠. 예. 검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하잖아요.
0: 윤정수 씨부터. 상자 해석자는 뽑아주세요.
3: 자, 제가 들겠습니다. 자, 상자에 어떤 갑니다. 가수가 숨겨져 있을지 한번 뽑아주시죠.
1: 이혜연 씨는 왜 이렇게 보낸 거죠? 긍디 모창은 애들한테 들려주면 교육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0: 교육을 이런 걸로 교육하지 마세요.
3: 이건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 문제가 예, 예.
0: 자, 이제
3: 자, 뽑았습니다.
0: 뽑고 발표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1: 구교환? 뭐야?
0: 윤도현!
1: 윤도현!
4: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1: 빨리 해, 빨리 해. 그럼. 바로 불러, 바로 불러.
4: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수와 원조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1: 땡땡 이거 누가 땡 쳐줘야지. 아 네가 왜 가? 내가 갈라 그래.
4: 두 번째 아니, 땡 누가셨어? 땡 누가셨어?
1: 해줘.
4: 못 참가하겠습니다. 오 미스터 라디오 오 미스터 라디오
0: 땡땡땡땡이요땡땡
4: 미스터 라디오
0: 땡땡
1: 쳐줘 들어와서
0: 자 쳐줬어요 다 한 거예요 다 지금 다
4: 들어와서 아리랑 아라리요
3: 저게 뭐야 죄송합니다
4: 고개로 넘어간다
3: 죄송합니다
0: 들어오세요 예,
3: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0: 다음 가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아, 상자 됐어요. 안에 또 어떤 가수가 또 숨겨져 있을지
0: 제가 뽑아야 되는
3: 다음 모창 도전요
1: 기다려보세요 네. 네. 제작진 들어오세요 제작진 지금 쳐주세요 아 네. 잠깐만 그럼 셋 다 땡이에요?
0: 예 셋 다 땡이야 지금 그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다 듣고 계세요
1: 그럼 기회는 한 예. 기회는 한 번 뭐
0: 자
3: 잠깐만요
0: 어,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같이 발표하고 발표하고
3: 아, 저도 같이 봐야죠
0: 자, 발표하고요 자 이번 가수는 조용필 아, 형 마지막에 해요 땡 나올 수 있어.
1: 제
0: 그걸 뭘 껴요? 이런.
1: 저야 안 들린다.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자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0: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럼
3: 아,
0: 이거는 그럼,
3: 아니,
0: 이거는
3: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0: 못해요 하는 거
1: 아니면 해봐 다음, 안 되면 아예 땡치게
0: 다음 가수 하는 거예요 다음 가수 예 저, 들어오세요
3: 도전 안 됩니까?
0: 예 안 돼요 다음
1: 아니, 가수 해보긴 해봐 해보긴 해봐
3: 해봐요, 만약에 뭐. 되면
0: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미스터 라디오 아, 빨리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딩동댕 나오면요 다음 가수 넘어가는 거예요 지저씨 뽑으세요
1: 자 다음에 이제 지저씨 뽑아요
3: 자 제가 뽑겠습니다 예.
0: 아 윤도현 씨 내가 아까 비슷했는데 임재범 자 오 윤종수 씨가 먼저 나간다고요 임재범 씨 나왔습니다 임재범 씨
1: 호빈만이 가득하니베
0: 너무 안 똑같다
1: 나들이 앉았어 내 마음 안녕하세요
3: 남창희 씨
1: 저 뭐야 할아버지
5: 남창범입니다
1: 뭐 남창범
5: 내가 봐야 외로울 때면 누가
0: 아 땡땡 아 땡이야?
1: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코멘트 아니고 한 명씩 도전해
5: 누가
1: 그냥
5: 누가 들어와 나를 위로해주라
1: 아 나와 나와 나와 안 돼 안 돼
5: 내가
1: 땡땡
5: 아 저 지범입니다
0: 지범? 지범이래요
5: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0: 서유석이에요?
5: 미스터 라디오 사랑
1: 안 돼, 이거 뭐 이거 뭐
5: 합니다
1: 이거 안 돼
0: 다음 가수 넘어갑니다 윤정수 씨 다음 가수 뽑아주세요
1: 자 여러분 좀 정신없어도 이해해 주셔야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진짜 사활을 걸고 하는 겁니다
3: 승점이 걸려있는 몸풀기 게임이고요
1: 정인
0: 정인
1: 어, 정인
3: 정인은 갑니다 제가 정인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0: 해보세요.
3: 가수입니다
5: Oh my my, 감은 귀를 떠 Mr. Radio 다가올 청취자 초사율 Oh my my,
1: 너 딩동댕 왔다고 이게? 와 이게 딩동댕이야?

0: 자, 지조 씨 뽑으세요.
1: 우리는
0: 너, 뭐 안 똑같은데 사실. 자,
2: 네 번째 가수는
0: 이무진 씨입니다.
2: 이무진 씨.
1: 가사 모르겠네.
0: 푸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라드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라 한여동이
3: 우리야. 아니 이 가사 어떻게 찾는 거야?
4: 그냥 해요.
2: 그냥
1: 노란빛 푸른빛
0: 자 너 나가요 빨리 나가요.
3: 아니
1: 가사 좀 찾아줘. 가사.
0: 붉은색 푸른색
1: 아 가사를
0: 89.1을
1: 틀어서 우리 듣는 시간 청취자
0: 쟨 다 똑같은 목소리가
1: 모두 다 들어줄래.
0: 정인씨가 불러봐요.
1: 89.1을 우리 함께 불러본다.
0: 다 땡. 다 땡. 다 땡. 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1: 샛노랄 뿐이야.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 아 여기까지예요? 아, 아니 하나 더 하라고 했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1: 아, 오케이.
0: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 끝났고요. 여기서 안 돼요.
2: 승부가 났나요?
1: 야 몸풀기 모창 한 소절 대결. 아우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네.
0: 자 모창 한 소절 대결 1등은 네. 윤정수 씨입니다.
2: 아 그래요? 윤정수 씨가 두 번
0: 넘어갔어요.
1: 아 그래요? 아 이무진으로 딱 세 번 딱 했어야 되는데 아 샛노랄 뿐이야.
2: 그걸 하셨어야 되는데
1: 가사가 아, 그게, 아니야 떠오르니까.
2: 그게 웃기긴 한데
1: 아 너무 화가 나니까.
2: 아, 그거 한 번만 앵콜 가능합니까?
1: 붉은색 파란색 그 사이 3초의 짧은 시간 샛노랄 뿐이야.
0: 네 잘 봬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아, 저희가 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0: 지조 씨는 네. 너무 뭐 정인 씨 뭐 누구 다 똑같아. 네.
2: 왜냐면 저니까요.
0: 다 바비킴이에요.
2: 아, 저잖아요 결국엔.
0: 야,
1: 아, 예. 윤도현 씨 거를 너무 못했네.
0: 예. 아. K8121님이 정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2: 죄송합니다.
0: 유현일님 윤문식 씨 아니에요.
1: 네, 손원욱 씨가 이무진은 고구마잖아요. 고구마잖아.
0: 김미영님께서 세 분 즐기시면서 방송하는 모습이 웃음이 지어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시끄럽지만
0: 다른
1: 좀 같이
0: 시간은 모르겠지만
1: 감사합니다.
0: 이 대결 롬롬롬 시간은 저희가 사활을 걸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김미영님께서 노래하는 폼이 너무 웃겨. 아우 내배야. 어, 뭐 하여튼 시끄러워도 즐거웠습니다.
0: 너무 잘못했어. 아.
1: 그럼 2부. 네. 2부는 어떤 걸로 대결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오. 이렇게 좀 정신
0: 4부요
1: 어수,
0: 4부.
1: 아니 4부. 예. 4부는
0: 본대결,
1: 어떤 걸 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정신없이 네.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1600-9300 1600-9300.
3: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공간 코디는 코디너.
5: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4: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하나, 둘, 셋.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대결 놈놈놈 시즌 6 지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대결 주제 지조씨가 다시 한번 외쳐주시죠.
2: 100% 미라클의 선택으로만 1등을 가리는 모창 가요제 2탄. 박수.
0: 예.
2: 우리가 1년 전에는 바비킴 없는 바비킴 가요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1: 갑자기 마당으로
2: 뭐야? 아니 효과음이 그리고 그렇게 트럼펫 소리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7월은 이승철 없는 이승철 가요제를 열었죠.
0: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오늘은 어떤 모창 대결을 하게 될지 오늘의 모창 가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1: 미라클에게 매일 맛밤 선물 드리면서 김정민 씨의 목소리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있는데요. 또 요즘 김정민 씨 모창에 빠져있는 한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김정민 씨도 미스터라디오의 가족이죠.
0: 그렇습니다.
1: 지금부터 윤정민, 남정민, 지정민 최고의 정민을 가리는 모창 대결 시작해볼 건데요. 대결에 앞서서 저희의 부족한 모창 실력을 지도해줄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0: 와우.
1: 설렙니다. 혹시 김정민 씨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씨인가요? 정민 형님.
3: 안녕하십니까?
0: 너 쇼리.
1: 쇼리진어.
2: 아, 쇼리.
1: 쇼리 씨인가요?
0: 쇼리.
1: 예, 쇼리 씨.
0: 알았어, 알았어.
1: 쇼리 씨.
3: 안녕하십니까?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의 사람밖에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의 나의 동반자 마이트마우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들러.
2: 안녕하세요.
1: 김정민 모창 1인자 쇼리 씨가 연락이 됐군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그러면 김정민 씨 그 모창 포인트만 알려주시고 끊으시죠.
3: 아, 쉽게 아, 뭐 그만 하고 끊어요?
1: 예, 네. 왜냐면 어그저께 만났는데 뭘 또 길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0: 시간도 맞습니다. 없어요.
3: 쉽게 얘기하자면 뭐 경운기 경운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일을 볼 때 화장실에서
1: 예.
3: 아, 제일 중요한 순간,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간 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힘은.
1: 아, 좋네요. 야,
0: 진짜 리얼합니다. 네. 정말 힘 주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3: 네,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 쇼리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 네. 네.
1: 끊으세요.
3: 어, 끝이에요?
1: 네.
3: 안녕.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 만나요.
3: 다음 주에 만나요.
1: 근데 네. 이 포인트가 좋은데요.
2: 네, 아주 말이 되는 마지막 포인트 지적이었어요.
1: 예, 큰 힘을 줄 때 하여튼 그 느낌으로 불러라.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아봤습니다.
2: 네.
1: 자, 오늘 1등은요 여러분들 100% 미라클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지조씨 그렇죠?
2: 그렇습니다. 선곡, 모창, 실력, 무대 매너 등 냉철한 심사평 기대해보겠습니다. 심사평과 투표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1등에게 투표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 뽑아서 구두교환권 필터 샤워기 안경 랜덤으로 쏴드립니다.
1: 오호.
2: Yeah.
1: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심사 투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대결 시작해볼 건데요. 참가번호 1번은 오늘
0: 남정민입니다.
2: 네. 남정민이 씨가 갑니다. 자리해 주십니다.
0: 네. 남정민은 네. 무슨 노래로 도전합니까?
1: 옛날에는요 90년대 발라드는요 일단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2: 어, 그 정도로 애절하게.
1: 예.
0: 이미
1: 그리고 나서
0: 시도 자체가
1: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그러면 나도 같이 떠나겠다. 아하. 이런 마음입니다.
2: 예,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들어보면
1: 그게
2: 되고.
1: 바로
2: 제목이
1: 그게 바로 무한지혜.
2: 무한지혜.
1: 끝까지 나는 다음 세상에서도 널 만나서 사랑하겠다.
2: 우와, 그 무한이 우리가 보통 무한 리필할 때 무한입니까?
0: 집착이야.
1: 무한입니다. 우와, 무한이에요.
2: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1: 예,
0: 나는 그래요. 난 그렇다면 다른 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남은 시간 보내. 나 생각하지 말고.
2: 그 본인 인터뷰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본인 이야기를
0: 너무 침착이네요. 예.
1: 자, 일단은 갑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2: 이제 슬슬 자리 준비 주신
0: 벌써 예. 지쳤어.
2: 우리 남
0: 1절씩 예. 아, 여러분 갑니다.
2: 남정민 씨.
0: 네.
2: 아, 오늘 위해서 또 예, 웃옷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외투를. 예. 아, 좀 길지 않나요?
1: 약간, 김정민 씨 약간 락커를 느끼고
2: 아, 맞습니다.
0: 이야.
4: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0: 린다김 아니에요? 어디서 딱 총 두 개 수입할 것 같은데. 예, 예.
2: 남정민 씨입니다. 지금 본인 남정민 씨예요.
4: 예. 자,
0: 일본에 있는 북한 분들은 조총련이라고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2: 예.
0: 비슷한 사람 같아.
1: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0: 예.
2: 아, 우리는 콩을 통해서 또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보이는 라디오를 보십시오.
2: 네, 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무대 매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4: 예. 자, 김정민입니다. 남정민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1번 투표해 주세요.
0: 오. 아, 참. 아, 시끄러워. 말발굽 소리.
2: 말발굽이 박자에 안 맞네요. 박자에 안 맞는다고요, 남정민 씨.

0: 뭐 점수는 뭐 91점 나왔습니다.
1: 예, 뭐 저 의미는 없지만.
0: 의미는 없는데 그냥. 예.
1: 아, 남정민 씨였습니다.
2: 솔직히 똑같았죠.
0: 처음에 잘했어요.
1: 저 처음에는 처음에 제가 이겼다고 봤는데 오히려 저는 나중에 아, 후렴구에서 포텐이 터졌습니다.
0: 아까 어떤 분이 몽골 사람이네요. 옥정아 씨가 말 타는 것 같은데 말정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문아 씨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2: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0: 김현정 씨 하지만 좋아요. 견디 피 나오겠다.
2: 아, 좌우진님 준비성의 한 표. 준비 제가 잘하고 왔지 않습니까? 김정국 씨 느낌이 내가 했잖아요.
1: 김다님은 지금 듣자마자 예. 쇼리에게 한 표를 벌써.
2: 에이, 그게 뭐예요?
1: 선사하셨어요.
2: 네. 그래도 좀 비슷했을 것 같아. 나 진짜 내가 들어도 비슷했어.
0: 처음에 괜찮았어. 네. 처음에 괜찮은데 좀 네. 뒤로 가면서 조금 유효연 씨 듣기 거북하네.
2: 뭘 거북해요, 거북하기는.
1: 정답입니다.
0: 예. 네. 고현업 괜찮나요?
2: 왜 그런 것만 보면 그런 것만 읽어 좋은 게 많은데. 네.
0: 잘한다, 잘해. 득음하겠어요, 배미라 씨.
2: 예. 예. 자, 네. 좋습니다.
0: 최성 씨 힘 딸린다 갈수록 예. 조금 뒤가 처지긴 했어요.
2: 자, 그렇습니다.
0: 4028 듣기 힘드네요.
2: 자꾸 그런 거 왜 읽어서 여론을 이상하게 조장하지 마요.
0: 계속 올라와야지. 계속 올라와.
2: 왜 여론을 그렇게 조장을 하세요?
1: 아니 근데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2: 민영기님이 김정민 씨가 잠깐 있네.
0: 잠깐 있었어요.
2: 그래. 오, 우리 김정민 어머 김정민 씨 나왔다 해서 보라 켰어요. 이 정도예요. 자 이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윤정민.
1: 와, 근데 많이
2: 라이브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1: 예,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아,
2: 윌리리 찾아라 아니에요? 저걸 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1: 해군인가요?
2: 붐붐붐. 그 노래 안 하시잖아요.
3: 아니에요.
2: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3: 저는 올해 결혼도 했고.
1: 예.
2: 예?
3: 결혼. 애인입니다.
1: 애인. 어. 네.
2: 결혼하신 분이 왜 애인?
3: 애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야.
2: 아, 애인과 결혼했다고요? 예.
1: 오해가 다분한 성격이네요.
2: 그러니까요. 그 순서를 잘 얘기해 주셔야지. 왜 갑자기 결혼했는데 예. 애인이 그 왜 나오는가 했네요. 좋습니다. 자, 애인을 선곡하신 이유는 뭡니까?
3: 결혼했으니까요.
1: 아니 자꾸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 그냥 했네. 그냥 했어. 아는 네. 노래가 그거밖에 없네.
3: 그리고
2: 예.
3: 지금 이제 메아리가 들어가 있어서 바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그래요.
3: 뭐. 앞에 전주가 길어서 제가 예. 만약 길다 싶으면 좀 신호를 드릴게요.
1: 네, 예. 아, 자신감이 돋보입니다.
3: 예. 김정민은 애인.
2: 전주 점퍼 해주시고요. 예.
3: 이건 되게 네. 마이크를 좀 올려서 디테일한 그 김정민 씨 내가 없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리 지르는 거가 킥이 아니에요. 갑시다.
2: 자 본인 킥 좀 볼게요.

0: 아니 김정민 시장 뭐 닮은 것도 하나도 없고 본인 부인한테 왜 사랑한다고 이 얘기를
1: 윤정수 윤정민이었습니다.
2: 하지만 남창희 씨는 이렇게 비난했지만 김지섭님 윤정민 우승 예감.
0: 좋은 거는 잘 찾았는데 자기 거는 자기 거는.
2: 읽어봐 몇 개 읽어봐.
0: 야 참나.
2: 자 읽어봐 배미라 씨 뭐라 했어.
3: 허스키는 정수 오빠가 제일 비슷할 듯.
0: 그거는 노래하기도 전에 보낸 거고요. 예. 6224님 그냥 윤정수네. 참지만이 진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2: 백은진 우리. 씨.
3: 알람이 느껴지는 무대라고 이렇게.
2: 울림이 느껴지는 무대. 무대.
0: 예. 예.
2: 뭐. 0110님 위험합니다. 웃겨서 그 브레이크 밟았는데.
0: 8301님
2: 안 됩니다.
0: 정형돈 같아요라고 예. 했고요. 예.
3: 저희가 칭찬을 고르려고 해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안 들어오네요. 예.
2: 김현한 씨.
3: 네.
2: 긍디 도도 긍디 도 잘하시네요. 네.
0: 자 좋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2: 아, 이제
0: 참가번호 3번 우리 지정민. 지정민의
2: 지정민.
0: 노래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2: 지정민 뭐 골랐어요?
0: 김정민 씨처럼 아무도 뭐 한 게 없네요. 형은 왜 그 스카프 왜 하신 거예요?
2: 김정민 씨가 뿜뿜뿜 할 때 이거 하고 있어요.
0: 언제?
2: 뿜뿜뿜.
0: 자 우리 네? 지조 씨. 네. 예, 그냥 본인 스타일 옷 입고 오셨고요. 예. 자.
3: 저는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도 예. 좀 하면
2: 알아서 하는 거죠.
0: 선글라스 좀 빌려드려요.
2: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0: 선글라스 빌려드릴게요.
3: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2: 그래, 제가 완전 예. 랩하는 사람인데.
0: 예. 그래요.
3: 아 저는 그 어떤 노래요? 김정민 씨의 그 가요톱텐 KBS에서 골든컵 수상에 빛이 나는 슬픈 언약식을
2: 아~
3: 예,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이거 근데
0: 골든컵이요?
3: 예, 골 뭐죠? 골든컵 맞죠?
2: 이거 잘 부르면 진짜 유리해요. 예.

0: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맞죠?
1: 그거는 천년지혜. 아 무한 사랑.
0: 이게 무한 사랑?
1: 무한지혜.
0: 무한지혜. 예. 그럼 슬픈 아저씨 어떻게 하는 거지?
1: 아 그 노래 제가 직접 노래로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진지하게 간... 하겠습니다.
2: 예.
1: 예 그래, 웃기지 않게. 왜냐면 예. 이 노래가 진지합니다.
2: 반주 틀어주세요. 네. 들어 듣겠습니다.
1: 원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그 보통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언약식, 말씀 언자, 맺을 약자, 식 해가지고
0: 언약 불구기.
1: 말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약속한다는 언약식입니다. 왜 슬플까요?
2: 사회 보세요.
1: 이번
2: 사회 보신 거예요?
1: 사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자,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지금 감정 잡습니다.
2: 슬픈 언약식 불곡이라고 지금 누가 보내셨는데
1: 저기 그 집중을 방해하는 멘트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슬픈 언약식입니다.
0: 말이 길다 심지어 동시에.

0: 나에게
1: 쟤는 아예 허스키가 안 되는 거야.
0: 너 아닌
2: 웃지 마십시오.
0: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1: 참사다 참사.
0: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우리 주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0: 나며 아 목을 너무 많이 썼다. 나인데
1: 아예 잘했어.
2: 아까 그 예. 차 빠지신 분 있잖아요. 예. 그거 보험에서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0: 아 목을 너무 많이 썼어.
1: 자 일단은 여러분 1번 아. 남정민, 2번 예. 윤정민, 예. 3번 지정민. 자 과연 누가 예. 가장 김정민 씨의 느낌을 잘했는지 예.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안 늘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인, 저기 저 누굽니까? 에일리 씨 노래.
1: 예. 예. 노래가 늘었어 듣고 왔습니다.
2: 예. 자, 많은 예. 분들께서 투표해 주셨고요.
0: 2457님 세 분 다 처참해서 고르기가 어렵네요. 해놓고는 투표를 하셨어요. 남정민에게 했어요. 차라리 예. 포기하시지 그랬어요.
2: 형은 왜 그러세요? 또 그런 걸 또 골라서 읽으세요. 네. 정정훈님 견디 75%, 긍디 24%, 지조 1% 나올 듯.
0: 네.
2: 근데 긍디가 24%나 나온다고요? 저는 이거 동의 못 합니다. 자.
1: 저도요. 자, 저 1%는 인정하거든요. 예, 예. 근데 24%는 제가 근데
0: 4%. 24도 안 돼요?
1: 예, 예 안 됩니다.
2: 4% 정도.
0: 아, 근데 아, 노래가
2: 근데 유건상님이 지조님 어떤 악기가 들어간 거죠?
1: 아, 제가
2: 악귀입니다. 악기가 예. 아니라 악귀. 네. 예. 자, 황수진님도 예. 긍디 편들라고 했는데 솔직히라고
0: 그래,
2: 했는데.
0: 예. 일단 봅시다.
2: 예.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몰라요. 몰라 이렇게 여론이라도 누가 어떻게 투표할지 모릅니다.
0: 네. 1등은 윤정민입니다도 오? 있어요.
2: 어, 그러니까요. 윤지은님이 2번 윤정민. 오 깜짝 놀랐어. 정말 잘한.
0: 아이씨 지금 봤어. 전에 그거 봤어.
1: 극 소수 분들이
0: 오늘의 1등.
1: 아 보셨어요?
0: 봤어. 아.
1: 자, 아 그럼 본인은 아닌가 봅니다.
2: 미라클의 선택으로 1등을 가리는 아. 모창가요 이제 2탄 투표를 마감합니다.
3: 혹시 5, 4, 3, 2, 1
2: 좋습니다.
1: 아, 역시 혹시 난가?
0: 이번에 압도적 투표율이랍니다.
1: 아 그럼 아니겠다.
0: 예. 네, 김정민 없는 김정민 모창대가 오늘의 1등은
1: 1등은
0: 남정민이
2: 영원히
0: 아 노래를
1: 아 이거 축하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0: 아 근데 이거 노래를 진짜 잘 골라야 되네.
2: 노래 잘 골라야죠.
0: 너를 내게 주려고 이런 걸까. 아.
1: 근데 그거 하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저도 진짜 진지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0: 9269님 아. 모창가요제 너무 웃겨요. 운전하다 웃는데 옆 차도 웃고 있어요. 그 차도 같은 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2: 자 우리 4265님도 네. 재밌어서 다음 대사가 나오기 전부터 웃음이 먼저 나오게 하는 세 사람의 케미에 태극기를 너무 즐거웠다 같고요.
0: 잘했어요.
2: 또 그리고 우리 긍디를 너무 잘했다고 해주신 네. 분도 계시네요. 우리 원진선님.
0: 여보
2: 어디서 당신, 많이 들어봤죠?
0: 당신 고른 노래가 망했어.
2: 우리 형수님이 골라주셨네 이 노래를.
0: 그걸 같이 듣.
2: 네
0: 됐어.
2: 자 예. 그렇습니다. 지조 씨
1: 네.
2: 고생했고요.
0: 네네.
2: 자 오늘 최종 승점
0: 그럼 윤정, 1점씩
2: 윤정 가져가셨어요. 윤정 네. 씨 그래도 오늘 윤정수 2점, 남창이 4.5점, 지조 3.5점 이렇게 네. 해서 오늘 점수 발표해드렸습니다.
0: 예. 예.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수가 가장 하위권인 사람이 네. 문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1: 선거권.
0: 원하는 거를 네. 얘기하는 아.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0: 하여튼 지조 네. 잘 가.
1: 안녕히 계세요.
0: 자 광고. 네.
4: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5: 김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4: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배차할 땐 어디로?
9: 서진으로.
8: 올카.
9: 배차할 땐 어디로?
8: 서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윤정삼 측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두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서진올카
1: 셀레나제
0: 베스트슬립
1: 키움증권
0: 모두투어 네트워크가 도와줬고요.
1: 네.
0: 박정훈님 서나리 고순필 김영선 김미영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유정님께서 오늘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에이, 그럼 됐습니다.
1: 네?
0: 네.
1: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49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답게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연결로부터 상계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마장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여기에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밀리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같은 노을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다 감탄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해요. 인형 열쇠고리를 사면서 이렇게 예쁜 걸 찾다니 하며 활짝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하러 이런 필요 없는 걸 사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의 반짝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재능 아닐까요?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특별해질 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좀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린 항상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바라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해피니스 행복 레드벨벳 9월 11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와서 오호 완전 행복 그랬는데 사무실이 24층이라서 바로 타는 엘베가 귀하거든요. 차상희 씨 그렇겠네요. 제일 안타까울 때는 아 23층을 내려가고 있어. 아 언제 올라와 이렇게. 근데 오늘 바로 그냥 24 이야 점심도 행복하셨겠고 오늘 오후도 아주 룰루랄라 하셨겠는데요. 8198 언니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하늘 아주 예쁩니다. 구름 아주 예쁩니다. 사진을 석장이나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8198 이어서 김주현 씨 언니 오늘 생방이시죠? 발음 살짝 꼬인 후에 언니의 옅은 웃음이 생방 같아요. 청취자들은 DJ가 실수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크크크크크.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청취자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제가 특히 발음 실수하면 여러분이 뭐랄까? 아우, 고소하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왜 그러십니까? 차상희 씨, 8198, 김주현 씨, 세 분에게 모두 금이 추러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3부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을 기다리게 있습니다. 원하는 신청곡 간단한 사연만 보내시면 됩니다. 진짜 나올지도 모르니까 생방송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주말 계획은 세우셨는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맞춤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서 금이 추러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메디힐, 모두 투어, 코끼리 베이글, 관절 보궁, 해냄 출판사,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1부 꾸벅꾸벅 졸다가 버스에서 반가운 언니 목소리 나와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6865 야구장 지나가는데 팬들이 많네요. 굉장히 힘든 하루 잘 버텨낸 저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든 하루였으면 아직 6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버스에 앉아서 꾸벅꾸벅 몸이 지치고 마음이 긴장됐는데 딱 풀리면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저녁이어서 이제 주말이 기다리니까 주말에 푹 좀 쉬시고 컨디션 또 마음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6865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버스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 그리고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 여기는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저는 DJ 이금희예요. 반갑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슈가 보르네를 같이 들을까요? 해가 지잖아.

강보미 씨 단기 알바 오늘로 막 끝나고 빵집으로 혼자 퇴근 중이에요. 날씨도 선선하고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뭐가 보상이 됐나? 빵. 맛있는 빵 많이 사세요. 고은지 씨, 이번 주 내내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함께해서 아기 목욕, 수유, 아기 재우는 동안 너무 든든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기가 아직 어린가 봐요. 수유라는 단어에서 아이고, 아직 그냥 꽁물꽁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한테 나는 그 아기 냄새 어우 너무 예뻐. 그리고 눈 감고 패시시 웃을 때 어우 예뻐. 그 정도 아기인 거죠. 아, 은지 씨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다행히 아기들이 제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통계, 아 주변 미터예요. 그냥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통계가 제 주변은 있거든요. 아기가 잠도 잘 자고 목욕도 잘하고 수유할 때 맛있게 먹고, 아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5173 월화수목 4일 내내 야근하다 오래간만에 정시 퇴근합니다. 그동안 야근하느라 못 본 가을 저녁 하늘이 아름답네요. 행복해요. 어, 그래도 금요일에 정시 퇴근해서 다행이에요.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이에요. 야호.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존박 나이트 폴링. 언니 저 주말에 결혼해요. 축하합니다. 3493. 사실 결혼은 별로 기대 안 되고요. 네? 뭘 하시는 거예요? 2주간 떠날 신혼여행만 기대됩니다. 결혼식 안 울고 잘할 수 있겠죠? 아, 네. 이 정도 컨디션이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엄마와 딸은 이제 혼자 딸 키운 엄마인데요. 서로 약속을 했대요. 결혼식 때 엄마랑 나랑 눈 마주치지 말자. 우리 눈 마주치면 서로 울 수 있으니까 서로 눈 보지 말고 딴 데 보자. 막 그 눈 옆을 보는 거야, 엄마. 막 이렇게 약속했다는데 그런 약속이라도 하셔야 되나? 아무튼 결혼 잘하시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3493. 5748. 어제 동생이 한식 뷔페 오픈을 해서 오늘 갔다가 집에 가는 길 대박 기원 문자 보냅니다. 금요일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당연하죠. 금요일인데 차가 안 막히면 그게 또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동생의 한식 뷔페집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5748 그리고 주말에 결혼하시는 3493 두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은의 키친, 박정현의 달아요.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을 띈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3: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대행진.
4: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5: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4: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5: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4: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의혹이 거품이라며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 민심과의 전면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가 홍해 요충지 모카를 장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또 상선 피격이 보고됐고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나이 39, 회사, 집만 반복하며 지내던 2015년 봄날 20년 지기 친구가 남자를 만나보라고 했다.
1: 우리 엄마 친구 조칸데 나이는 4살 많고 네가 강호동 같은 스타일 좋다고 했잖아. 딱 그 느낌이래.
0: 인생 뭐 있어?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도 좀 해보자는 마음에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별 기대는 없었다. 소개팅에서 잘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 어머님 체면은 세워드려야지 싶어 미용실도 다녀오고 구두도 꺼내서 신고 벚꽃이 한창인 여의도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하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슬슬 긴장되는 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네 하는데 전화가 왔다.
2: 저 도착했는데 어디쯤이세요?
0: 저도 막 도착했어요. 저 앞에 딱 교무주임 선생님같이 생긴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우린 벚꽃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고 커피숍에서 몇 시간 얘기를 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느낌 나쁘지 않은데? 주말에 또 볼 수 있냐고 하기에 영화를 보자고 선뜻 대답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의 길로 들어섰다. 선모습 같던 내가 자꾸 치마에 관심을 두게 되고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던 내가 음식을 깨작거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남을 이어갈수록 이 남자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의문이었다. 아무리 내가 연애를 글과 미디어로만 배웠다고 해도 말이지 좋아하면 그만큼 애가 달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약속을 잡고 자기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나를 찾는 거잖아.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불만이 쌓여가던 중에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일정을 얘기하는데 그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는 게 아닌가? 왜? 갑자기 무슨 인사를 가?
2: 몇 달 만났으면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지.
0: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느닷없이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을 때 할 거거든.
2: 그게 언젠데?
0: 아 몰라.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2: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0: 그런데 그도 별다른 연락도 없고 황당하게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지하철에서 그와 닮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고 있었나 봐. 후회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생각으로 나왔어? 내 물음에 돌아온 그의 대답은 이거였다.
2: 이제 와서 헤어지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서.
0: 아 세상에 이런 답을 원할 여자가 있을까? 역시 우린 아니구나. 그를 뒤로 하고 돌아섰다. 이후 1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솔로였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던 중 잊어버리고 있던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놀라서 심장이 쿵. 왜 전화했을까?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상대가 궁금하다는 뜻이겠지 싶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고 우리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난 날을 얘기했다.
2: 나는 루틴이 중요한 사람인데 너 만나면서 그게 깨져버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당황스럽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지 변해야지 마음먹고 연락했어.
0: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도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어오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철들긴 했다. 하지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두려웠다. 한 번 놓았던 그의 손을 다시 잡아도 되는 걸까?

다시 만난 날 휘성. 언니 언니 혹시 노래가 힌트일까요? 그러면 슬픈데. 217 좀 기다려보시고요. 박경순 씨 두 분 천생 연분이구먼요. 손 놓지 마시고 꼭 잡고 백년해로 하세요. 1855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라는 말이 딱이네요. 어서 그 손 잡으세요. 어서. 8027 꼭 해피엔딩이어야 해요. 고민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0721 저는 반대 경우였습니다.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또 만나다가 또 같은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안 든다는 이유였죠. 아, 또 이분은 반대의 경우였군요. 이태균 씨, 정형화된 그분 삶에 이분이라는 파문. 오, 딱 정리하셨는데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연화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제 선택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는 9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합니다. 만 나이로 49의 신부가 되네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국수를 먹어야 잘 된다고 해서 저에게 칼국수를 먹자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첫눈에 저한테 반한 거 맞죠?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나를 떠나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럽니다. 아무튼 지금은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 아침마다 칫솔에 치약 발라주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와, 아무리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 신부지만 이렇게 자랑으로 끝맺기 있기에요. 예, 있습니다. 연애 얘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이렇게 정말 축하할 사연이어도 좋고요. 슬픈 추억의 사랑 얘기도 좋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9월에는 월간 베스트 사연의 주인공을 세 분 선정합니다. 세 분께 모두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별 왜 모르니.

0: 왜 모르니 별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며칠 동안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야근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박연선 씨.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까지 하는 한 주였는데요. 오늘 회사 행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상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어요. 이런 걸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어머! 잘 됐어, 연선 씨. 아,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요. 와, 축하합니다. 떡 케이크와 꽃다발 축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수사원 상도 받고 포상금 얼마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박주미 씨, 내일은 막내 조카 지슬이 생일인데 오늘 전화했어요. 선물 뭐 받고 싶은지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 한 달에 100만 원 벌잖아. 나 선물 안 줘도 돼. 이러네요. 제가 장난으로 이모 100만 원 번다고 그랬거든요. 순진하게 그걸 아직도 믿고 있나 봐요. 이제 고백할까 봐요. 크 하셨습니다. 오, 지슬이 마음이 예쁘네요. 우리 이모 100만 원 버는데 그거 벌어가지고 왕복 교통비하고 회사 다녀야 되니까 또 월세도 내야 하고. 이모 좋아하는 치킨도 사 먹어야 되는데 나 선물까지 안 해줘도 돼. 와,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박주민 씨. 아우, 지슬이 괜찮은 조카네. 근데 고백 얼마로 하실 거예요? 100만 원에서 얼마 실제로 고백하실 거예요? 아니면 200 정도로 올리실 거예요? 궁금한데요. 장정윤 씨.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실 때면 꼭 먹는 매운 떡볶이가 있는데 오늘 사달라고 하시네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스트레스 줬나 봅니다. 맥주도 한 캔 사갑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장정현 씨가 그러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따님이 매운 떡볶이랑 맥주 한 캔 사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런 딸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떡케이크와 꽃다발 장정윤 씨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키움증권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MB코 동국제약 셀레나제 한국도로공사 제공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e zero. So
5: powerful. Zero zero. We zero. 과식에도 zero zero. We zero. 체했을 때도 zero zero. We zero.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zero zero. We zero.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We zero. 일양약품.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율 상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2: 우리 아이 락토핏.
11: 바쁜 하루를 보내는
12: 어른들도 락토핏.
1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2: 우리 모두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안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AMP 나를 만나야 할 10가지 이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연결로부터 상계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마장램프부터 홍은램프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부터 종암분기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반대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도 주춤합니다. 여기에 잠실대교에서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미산아들목에서 강동대교,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쭉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1: 배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K-Wheel 선물. K-Wheel의 선물을 들으며 퇴근하는 길, 차는 막혀도 사랑하기 좋은 날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7836 고맙습니다. 5809 불금을 맞이하여 생새우를 샀어요. 머리는 따로 떼서 갈릭 버터구이로 만들고 몸통은 쪄서 맥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 홍홍홍 행복해요 하면서 사진을 굳이 보내셨습니다. 어, 몇 마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 둘. 배불리 드시겠는데요. 어유, 행복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행복하다고 고백하신 7836 5809 두 분에게 각각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3부.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신 노래로만 채우는 정말로 나올지 몰라 함께할 겁니다. 커피 선물 준비해두고 기다릴 테니까요.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DS 대성하우징 하모니 렌트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마침내 열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비밀 창고 문.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기 좋은 날 퀴즈 오락관. 다음 주 월, 화, 수 딱 사흘간만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만참부.

딱 이맘때 옷차림이 가장 다채로운 것 같죠? 누군가는 반소매, 누군가는 카디건, 누군가는 패딩 조끼까지. 그야말로 한눈에 사계절이 다 보이니까요. 같은 날씨에도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듣고픈 노래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신청곡 보내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생방송이니까 지금 바로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신청곡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시원하게도 혹은 따뜻하게도 마실 수 있는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160, 팀원이 늦은 여름 휴가를 가서 이번 주 내내 야근이에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일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해 봅니다.

이도아 씨, 언니 저는 콩으로 라디오 켜고 강아지랑 집 앞에 산책을 나왔어요. 덥지도 않고 바람이 선선해서 기분까지 좋네요. 럼블피 씨, 예감 좋은 날 신청합니다.

2490 금요일이라 도로 정체가 심하네요. 우리 성남 375번 버스 동료 승무원들 모두 안전운행 파이팅. 신청곡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1506 친구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제 약속을 당일에 취소했어요. 친구가 밉고 분하고 그러네요. 절대로 부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들려주세요. 1506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9월 11일 금요일 지지 엄마님의 보통 날. 나는 일복 많기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 입사 후에 첫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났다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짐작이 될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둘째 출산 후 복직해서 들어간 팀은 업무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몸은 편했지만 중요도에서 한참 벗어난 일을 해야만 했고 거기다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상사를 만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졌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뺀질거리며 실속만 챙기는 스타일은 못 된다. 해야 할 업무를 미리 찾아서 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바보 같은 캐릭터. 그런 모습이 만만하게 보였던 건지 그동안 경력과 성실한 태도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은근한 무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팀을 옮기게 됐다. 전보다 훨씬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업무량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졌다. 고생을 알아주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니 보람되고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나?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건 욕심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보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려 한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SES 달리기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 떠밀려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끝까지 해봐야죠. 후회 없이 화이팅 화이팅 안일호 씨가 외쳐주셨고요. 0364 저도 한 일복 하는 사람이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두 마리 토끼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생방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옥상달빛 신재의 칵테일 사랑.

0: 옥상 달빛, 신재, 칵테일 사랑, 스탠딩 에그의 그래 너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요즘 프로젝트 총 책임을 맡아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5319. 너무 피곤한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5살 딸이 쪼르르 달려와 제 양 볼을 잡고 눈을 맞추더라고요. 놀아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아빠 너무 피곤한데 조금 쉬었다 놀아주면 안 될까 했더니
1: 아니 아빠가 나 보면 힘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힘내라고 하는데
0: 감동받았습니다. 와, 그 아빠 힘내세요 노래 가사 그대로네요. 5살 아이가 딱 안 거예요. 아빠가 진짜 힘이 없구나. 아빠가 나를 보면 힘낸다고 힘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보를 잡았구나. 눈 맞죠. 내 얼굴을 봐야지 힘이 나니까. 와, 똑똑한데요. 어이구, 진짜 힘이 부쩍 솟으셨겠습니다. 5319. 야, 이은숙 씨. 매일 저녁하며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여유가 생겨 회원 가입하고 콩 가입 첫 문자 보내요.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살맛 나는 가을을 맞이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혼자 배시시 웃으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올여름 더웠잖아요. 덥기도 덥고 길기도 길고. 그러니 이은숙쌤을 비롯해서 이 급식실을 비롯한 하여간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이렇게 선선한 계절이 와서 더 이상 그냥 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땀 들어가면 진짜 따가운 거 아시죠? 이게 소금 끼어가지고 그런 염려 없이 일하실 수 있으니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이은숙쌤. 0506. 퇴근길에 보니 사무실 화단에 자목련이 봄도 아닌데 피어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만 지나가시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 계절 감각 없는 게 꼭 너랑 딱 닮았네. 저도 아침 저녁 쌀쌀해진 줄 모르고 얇은 옷 입고 출근했다 감기 걸렸거든요. 아니 감각

하는 게 아닐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진짜로 자몽련이 피 이거 봄에 피는 건데 원래 이야 아무튼 0506 그 과장님 참 말씀 안 예쁘게 하시네요. 되게 똑같은 말해도 그렇게 감기 걸린 거 걱정하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계절 간 거. 아이고 참 우린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0506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이은숙 씨 또 5319 이렇게 세 분에게 각각 귀정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0: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브레이브 모바일 서울우유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hy do robins sing in December?
5: 좋은 음악,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음악방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실래요? 8시부터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9월 선물입니다. 해남

0: 새로운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도울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규장 규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첸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규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9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제 끝곡 준비합니다. 0262 조금 전에 꽃 이름이 궁금해요. 장홍련이 맞나요? 장화홍련이라 했다가 우리 언니가 비웃었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아, 제가 아직 발음을 이렇게 잘 못하네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목 목련 아시죠? 하얀색 우윳빛 목련 중에 그런 색깔이 아니라 자색이라 그래서 자색이 아주 짙은 붉은색, 거의 청색이 나거나 흑빛깔이 나는 붉은색을 자색이라고 하고, 자색 고구마 아시잖아요. 예, 자색. 그래서 자색이 나는 목련이어서 자목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증은 푸셨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전합니다. 가을 상자 조유리 이석 군.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연결로부터 상계교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 정체 꾸준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천호대교, 이후로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은 탄천 1교에서 수서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럿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3: 12시에 폴킴의 가광 생각나면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네. 생각 안 나면 제가 귓가에 계속 얘기할게요.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12시부터 2시 KBS 쿨FM.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갖고 있어요. 예쁜 볼펜과 지우개, 마스킹 테이프, 차곡차곡 모아둔 문구류. 오랜만에 꺼내보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마스킹 테이프는 서로 눌어붙어 잘 뜯어지지 않고요. 볼펜 잉크는 굳고 지우개는 딱딱해지고 아까운 마음에 모셔 만났다가 제대로 써보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아껴두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소품처럼 모셔둔 신발, 택도 떼지 않은 새 옷, 찜해둔 영화와 드라마. 우리 오늘 하나쯤 아끼지 말아볼까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진짜 아껴두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럼 아깝고. 저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이제 팬분들한테 선물 받았던 그런 브랜드 신발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거의 흰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비싼 건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더러워지겠지? 이러고 제가 그거를 그냥 이제 신발장에 넣어뒀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씻게 되더라고요.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씻자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가끔씩 그냥 꺼내서 좀 보거나 신고 나가기는 합니다. 이게 아껴두면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게 있었나? 어딨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껴두지 말고 생각나는 것들 좀 꺼내서 눈으로도 보고 좀 우리 맞아 나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찾는 재미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적어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0: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위제로
7: 소화 불량 제로제로
8: 위제로
7: 과식계도 제로제로
8: 위제로
7: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8: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8: 위제로
9: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에이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014님, 어린아이들은 계절과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딸도 지금 딱 그 시기인가 봅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가려는데 딸이 무조건 레시가드를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워스트 드레서는 아마 저희 딸이었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래쉬가드가 너무 예뻐 보였나 보다. 수영복이 또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쨍하고 그 쨍한 색깔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래쉬가드 색깔의 옷을 하나 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성자님, 오랜만에 머리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요. 미용실이 문을 닫아서 헛걸음했네요.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오는 길에 장을 봤는데 이번에는 정작 필요했던 계란을 깜빡하고 안 산 거 있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쩡디. 다음에는 미용실도 미리 확인하고 장 볼 것도 적어서 가려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장 볼 때는 꼭 이렇게 하나를 빼먹어요. 근데 가장 빼먹기 좋은 게 진짜 계란. 저도 쇼핑할 때 맞아 내가 이제 파스타 해먹어야지 하면은 파스타 면이랑 소스랑 뭐 양파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정확히 떠오르거든요. 근데 집 가서 생각해보면 맞다. 아 파스타 그거에다가 노른자 넣으려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계란 안 샀잖아. 근데 또 계란 때문에 마트를 다시 갈 순 없어. 근데 그 하나의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늘 저도 계란을 깜빡하기는 하는데 우리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계란 빼먹지 말까봐요. 유현일님은 캠핑에 빠졌을 때 샀다가 지금은 안 써서 지하창고에 둔 캠핑용품들이 있어요. 중고마켓에 올리자마자 연락이 와서 10분 만에 다 팔렸네요. 구매하신 분이랑 역 앞에서 만나야 하는데 사실 전 중고거래가 처음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떨리는 거였네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올게요 해주셨네요. 어머 이렇게 바로 잘 팔릴 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적당한 가격에 사진을 잘 찍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이렇게 아껴두다가 아까 그 볼펜들처럼 굳지 않고 이렇게 좋은 분께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냥 짧게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는 빵 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버터 시럽 팬케이크를 드립니다. 빵야! 드디어 금요일, 기다리던 주말과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빵을 드셔보세요. 달콤한 주말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있지의 스니커즈 함께 들을게요.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정.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버터 시럽 팬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4903님. 37살 남편이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직 준비할 때 코로나가 겹쳐서 6년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대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남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처럼 저도 원하는 게 생기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려고요. 저희 부부 힘을 합쳐서 잘 해내보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큰 용기잖아요.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4904님께서 정말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늦게 한 만큼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48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프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볍게 지나갔는데요. 저한테 옮은 건지 중3 딸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기운 없는 아이를 보니까 안쓰럽네요. 쩡디가 주는 맛있는 빵 먹고 우리 효원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진짜 감기가 환절기에 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때 진짜 피해가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비타민 있는 그런 유자차라든지 따뜻한 레몬차 드시면서 빨리 감기 나았으면 좋겠어요. 8477님께서 쩡디 저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했어요. 군대에서 필기 합격하고 전역한 후에 면접을 봤는데요. 이번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힘든 수험 기간과 군 생활을 오마이걸 노래와 볼륨으로 버텼는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해주셨어요. 이제 그럼 퇴근길을 저와 함께 하시겠네요. 공무원 시험이 진짜 할 게 많다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듣고 왔습니다. 9014님, 한 달 뒤에 정말 친한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반주를 맡게 됐어요. 저를 믿고 부탁하신 만큼 열심히 연습해서 멋지게 연주하려고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소개팅도 주선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반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동료 이상으로 좋아하는 친한 선생님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해주셨어요. 정말 큰일을 맡으셨네요. 반주가 되게 중요해요. 결혼식장의 음악이 그 분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014님께서 멋진 반주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개팅도 잘 준비하세요. 5022님,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 냉동이 전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안에 있던 반찬들을 다 버렸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음식들을 이렇게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껴먹지 말걸 해주셨는데요. 그니까 아껴먹다가 큰일 나요, 우리. 근데 냉장고가 고장나면 진짜 냉동실에 있던 애들은 사실 오래 두고 먹으려고 했던 애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근데 또 이 김에 한번 청소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새롭게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가자고요. 유해승의 그랬나봐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의 일기예보

생각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안에 꼭 합격한다. 이런 보장이라도 있으면 버틸 텐데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 점점 지쳐간다. 문제 중 하나는 탈락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날도 그랬다.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이메일로 서류 탈락 소식을 받았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서 도서관을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챘을까?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졌다. 갑자기 비를 맞는 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잘 됐다 싶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더니 그 사이로 밝은 햇빛이 드러났다. 혼자 끙끙 앓다가 시원하게 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먹구름 사이로 햇빛을 발견해서였는지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다시 기운내서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오늘 내 마음 날씨. 소나기 뒤에 반가운 무지개 기다리는 중. 조금만 더 힘내보자. 언젠가 나에게도 작은 무지개 하나 뜨겠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예찬님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진짜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울고 좀 털어내는 성격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데뷔하고 좀 초반에. 근데 그때는 그냥 툭 치면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쌓여있던 상태였어서 그랬는지 울고 나면 그래도 좀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예찬님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 만큼의 그 보상이 또 바로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도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 물음표 속에서 계속 내가 돌고 도는 느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예찬님의 이런 시기가 분명 정말 빛을 받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무지개가 아니라 쌍무지개 될 거예요. 진짜 쌍무지개야 이거는. 걱정 마세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노래 들을게요. 나이지의 메모리즈, 제로베이스원의 인 블룸.

라이즈의 메모리즈, 제로베이스원의 인 블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라님, 내일은 저희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대출은 좀 있지만 결혼한 지 21년 만에 처음 갖게 된 집이에요. 이제 이사를 안 다녀도 된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이삿짐 싸는데 힘든 줄도 모르겠어. 오, 너무 행복한 순간이다 진짜. 그럼 세라님이 원하는 대로 집 인테리어도 하실 수 있고 못도 박을 수 있고 너무 좋죠. 저도 아직 전세다 보니까 이제 액자 같은 거 될 때 이렇게 벽지 같은 거 훼손하면 안 돼가지고 못도 못 박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세라님, 이사는 좀 힘드시겠지만 멋진 집을 또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님님, 주말에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모도 한복 입어야 한다고 해서 예쁜 한복을 입어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입으니까 낯설면서도 좋더라고요. 제 짧은 머리가 한복에 어울리지 않을까봐 신경이 쓰였는데요. 충분히 잘 어울린다고 걱정 말라네요. 기쁜 마음으로 조카 결혼식 축하해주고 있게요 해주셨네요. 한복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입을 일이 저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한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랜만에 결혼식 가셔서 사진 많이 많이 찍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찰리 푸스의 Change.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저녁 8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분은요 볼륨 가족들의 미래 계획을 들어보는 3분 미래 듣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듣고 싶은 노래까지 만나볼게요. 조지 피처링 헤이지의 어쩌면 우리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KBS 콜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하트를 꾹 눌러둔 노래를 꺼내보는 하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3부 첫 곡은요. 해물짬뽕님이 하트를 꾹 누른 노래 너드 커넥션의 오래된 마음이었습니다. 해물짬뽕님께서 이 노래는 리듬이 너무 신나서 출근길에 계속 듣고 싶어져요. 오래돼서 지루한 출근길도 놀러가는 것처럼 설레게 하는 노래 같이 들어요 해주셨네요. 그 출근길송이 있고 퇴근길송이 다 각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좀 이렇게 추천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조금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기분이 좋아져. 이런 리듬 있는 행복한 노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3분 미래 듣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과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호, 2, 2, 5, 8, 8, 8. 관절 부궁 1호 2258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저는 10월 17일 토요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내와 새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들 학교나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날짜를 잡아야 하더라고요. 그날만큼은 핸드폰 내려놓고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아빠 2차 가자 하면은 제가 2차까지 기분 좋게 쏘겠습니다. 저희 가족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죠? 미래야, 듣고 있니?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분 미래 듣기,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그때 들을 노래도 미리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웅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10월 17일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좀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아빠나 엄마가 싸줬을 때 그 기분이 좋아요. 뭔지 알죠? 아, 오늘은 이 차까지 가도 되는 날인가? 아빠랑 엄마랑 진솔한 얘기도 더 나눠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약속 잡으신 김에 좋은 얘기 많이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 미래 듣기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상한 사람님. 10년 전에 한 임플란트가 수명을 다했어요.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재건축 소식이라 걱정했는데 기초는 닦아놔서 지붕만 올리면 된다고 하네요. 9월 중순쯤이면 제 임플란트도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재건축을 좀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군요. 근데 이것도 잇몸이 좀 건강해야지 잘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이면 금방 끝나겠네요. 좀만 힘내세요. 이상한 사람님의 신청곡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함께 들을게요.

0: Oh my god.
1: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왔습니다. 루피 공주님께서요. 저는 간호사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지난 7일부터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원한 학교 6곳 중에 3곳이나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10월에 면접이 끝나고 나면 듣고 싶은 노래 옥상 달빛에 달리기 신청할게요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고3 학생들은 수시 신청 기간 때 너무 떨릴 것 같아. 왜냐면 정말 오랜 시간 또 준비를 했고 간절하기도 되게 간절하고 정말 그런 큰 면접이라는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루피 공주님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떨리고 대답도 버벅버벅 하더라도 다 이해하실 거니까 아이고 뭐 만약에 막 버벅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좋게 잘 봐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달리는 구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격증 시험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퇴근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느라 지칠 때도 있는데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날 그동안 고생한 저를 토닥이면서 가오의 시작,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출근하고 퇴근까지 다 했는데 그 후에 공부를 하신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졸리고 일단 아침부터 움직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집중을 끌어모아가지고 공부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꼭 자격증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왠지 주인공 된 것 같잖아요. 주인공 된 것처럼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에 달리기, 가호의 시작.

옥상 달빛에 달리기, 가오의 시작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 약간 러닝곡이에요, 이 두 곡이. 러닝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엄청 지금 취해서 뛰셨을 거예요. 변한 건 없어. 헤이! 오케이, 5.49. 이러면서. 3분 미래 듣기. 꼭 이뤄졌으면 하는 꿈과 함께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다가오는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보내주셔도 좋아요. 문자번호 샵8910.

5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야식으로 드시면 딱 좋겠죠? 지리산 등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곧 60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지리산 정상에 오르는 꿈이 있어요. 남편이 앞에서 끌어주고 27살 아들과 23살 딸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저의 지리산 등반을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미래야, 듣고 있니? 쩡디도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을 타면은 용기가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도 되니까 차근차근해서 꼭 정상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그리고 안신의 리스펙트 듣고요. 3분 미래 듣기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3: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4: 네.
3: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5: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3: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5: 위로가 돼.

오늘은 진짜 할라 그랬는데 하루가 다 갔네. 내일은 내가 하겠지 뭐. 1607님, 바닥에 둔 안경을 밟는 바람에 안경다리가 휘었어요. 두 달째 그 상태로 쓰고 있답니다. 외출할 때는 렌즈를 끼니까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요.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만 있을 땐 안경을 오래 써서 꽤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다니던 동네 안경점이 사라져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귀찮아요. 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안경점에 가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이 사연. 근데 이게 눈 건강도 눈 건강인데요. 이게 얼굴형이 되게 안경으로도 정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예쁜 얼굴 가지고 싶다면 바로 안경점으로 향하세요.

내일의 날을 믿고 계신 안경정 가기 미루니에게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미루고 계신 각종 게으름 사연이 있다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디의 잔소리와 함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소개된 미루니 분들 뭐 하세요 지금? 했다고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린다니까요. 지금 다 안 하신 거예요? 정말로? 못 살아 정말. 미루니 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왔습니다. 5966님, 저는 본격적인 가을이 되기 전에 늦여름을 즐길 생각이에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수영장에 가서 목살, 삼겹살, 곱창까지 야무지게 굽고요.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려고요. 너무 더워서 지겹기까지 했던 이번 여름. 막상 여름이 간다고 하니까 또 아쉽네요. 작별 인사하기 전에 제대로 즐겨볼게요 해주셨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약간 쌀쌀해요. 그쵸? 저녁에 근데 고기 구워 먹고 밖에 수영장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늦여름을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양님, 남자친구가 본가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남자친구의 차를 쓰기로 했는데요. 오마이갓, 차키를 그대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기차 타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걸 발견해서 역 안에 몰래 숨겨뒀더라고요. 알려준 장소에서 잘 찾았답니다.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동안 저도 안전운전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게요 해주셨어요. 어머, 운전을 잘하시나 보다. 남자친구분이 믿고 맡길 정도면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신가 싶고요. 어떻게 둘만의 약간 신호로 이렇게 약간 보물찾기처럼 뭔가 해놨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보물찾기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좀 보물찾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운전 잘 하시고 남자친구랑 또 다시 만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아님, 아침에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세게 찧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꼬마가 저를 보더니 엄마, 저 사람 넘어졌나 봐. 아프겠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아팠던 것도 잠시 잊고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너무 귀엽다. 이게 근데 막 넘어지면 누가 알아보거나 하면은 민망한데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와가지고 혹시 괜찮아요? 하면은 뭔가 어머 고마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이 친구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한 거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소란의 괜찮아, QWER의 불꽃놀이.

방금 들으신 곡은 소란의 괜찮아, QWER의 불꽃놀이였습니다. 3328님, 지난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인생 첫 불꽃놀이를 보여주려고 몇 시간 전부터 명당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늘에 불꽃이 팡 터졌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 저거 하늘에서 팝콘 터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감탄을 하며 불꽃을 보는데 저희 딸은 저건 고소한 맛이다, 저건 캐러멜 맛이야 하면서 밤하늘에 터지는 팝콘 맛을 평가하는 거 있죠. 결국 집에 가면서 팝콘 두 봉지 사줬답니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상상이잖아? 핑크색은 그럼 무슨 맛이었을까? 딸기 맛이었을까? 아, 저도 SNS에서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같았어요. 한 살, 두 살? 인 아이를 이제 불꽃놀이 같이 간 거예요, 아빠가. 제 생각에는 뭔가 귀에 이렇게 뭐 꽂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아가가 진짜 황홀한 표정으로 불꽃놀이를 보더라고요. 눈 땡그레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반짝반짝한 게 태어나서 막 있으니까 와, 막 이러면서 보더라고. 불꽃놀이 처음 봤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동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작은 불꽃놀이를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괜히 무섭잖아요. 막 뜨거운 게 막 내 몸에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 왜 저렇게 예쁘게 막 그림이 그려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축제 가서 불꽃놀이 하면은 예쁘긴 예쁜데 진짜 그 소리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기는 하는데. 박은주님, 정대 언니, 저 볼륨으로 이사 오려고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잘 못 듣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예쁘고 신나네요. 하루 마무리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머, 감사해요 은주님. 환영합니다. 근데 진짜로 8시부터 10시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그 정리하는 시간, 엔드. 내가 에너지가 되게 많이 지쳐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주님이 지치고 그리고 정리하다가 뭔가 아유 머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실 때 제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래 드릴게요.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볼륨의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도어의 우리 아픈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일산 호수공원으로 지훈이와 소풍을 다녀왔어요. 잔잔한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보고 맛집에서 점심도 먹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니 주말이 꽉 찬 기분이더라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지훈이는 소음을 힘들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렸더니 소풍 내내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이한 가수 양희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된다. 근데 이 나이에도 긴장되는 일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무대에 대한 진심과 겸손이 느껴지는 이 말씀에 빗대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은 때때로 우리를 깨우는 기분 좋은 자극 아닐까요? 물론 지나친 긴장감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 낯선 장소에 가보는 것처럼 일상에 적당히 텐션을 주는 퀘스트 하나씩 깨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잔나비 피처링 양희은 잭 케루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제가 자주 공부해라 성대모사하는 우리 양희은 선생님 말씀으로 시작해봤는데 좀 그 엄청 와닿습니다. 저도 어쨌든 가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대도 서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도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무대가 됐건 뭐 지방에서 하는 축제 공연이 됐건 아니면 방송국에서 하는 뭐 경연 공연이 됐건 혹은 뭐 정말 하다못해 아직도 지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 좀 떨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제 데뷔한 지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양희은 선배님께서도 뭔가 좀 떨린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와닿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인들 앞에서 왜 노래를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좀 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도 부르고 문세윤 씨하고도 노래를 부르니까 뭐 방송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도 저는 좀 떨려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양희 선생님 말처럼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도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시간이 지나서도 양인 선생님처럼 좀 진심으로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무대를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금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만의와 내일의 맛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왔을지 살짝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무알콜 진단 한해우소 오픈하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사연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쇼리 제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합,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반흔정님. 저 부모님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데 여러모로 벌써 너무 걱정돼요. 싸우지 않고 무사히 놀다 올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여행이란 자고로 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좀 일정을 이렇게 빽빽하게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일정을 짜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 해야 할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때그때 컨디션마다 부모님은 좀 그 해야 하는 게 있어도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혹은 좀 컨디션이 안 따라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내가 계획한 것들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서 조금만 열어두신다면은 아마도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근님, 저는 경북 문경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과를 처음 수확했는데 사과 값을 잘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샴디도 사과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사과 좋아하죠. 요새는 못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아침마다 사과를 무조건 반쪽씩 먹었습니다. 사과 값을 잘 받는다는 거는 그 아무래도 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품질이 좋아서겠죠.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키운 사과를 또 제값을 잘 받아가지고 팔면은 그만큼 뿌듯한 게 있을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그럼 레드벨벳의 빨간 맛에 이어서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한 해 만에 결제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오겠습니다.

할까말까갈까말까살까말까고민하지마세요주7일풀근무하는정한의이사가결제도장찍어드립니다한해만해

나지연님, 요즘 살이 많이 쪄서 맞는 바지도 없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볼살이 차올라서 얼굴은 전보다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옷태가 엉망이네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행복한 돼지로 살까요?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다시 마른 노안으로 돌아갈까요? 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도 옛날에 홀쭉이 시절, 홀쭉했던 래퍼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인다, 인상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듣는데요. 특히나 볼살이 좀 없는 분들은 살을 빼면 뭔가 살짝 쓱 볼품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살이 좀 오르면 볼살이 차올라서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포기하겠습니다, 무한 번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워터밤 여신 권은비 씨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네요. 유산소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리프팅 시술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제 결제는요, 행복한 돼지와 마른 노안 둘 다 만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탄력 관리에 신경 써보세요.

권은비 대자부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나지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행복한 돼지로 살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마른 노안으로 살지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이게 너무 뭐야, 양쪽 영역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다 있어요. 뭔가 좀 긍정적이게 다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조금 탄력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요새 좀 탄력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까먹을까 봐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세미 다이어트 진행 중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좀 이제 70kg대로 들어와가지고 좀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아, 확실히 느껴요. 예전에 다이어트하고 좀 다르다. 좀 얼굴도 좀 다르고, 특히나 이 탄력적인 부분. 그래, 나 약간 좀 밑으로 내려왔다. 뭔가 모르겠는데 약간 슬퍼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 전문의의 이런 느낌을 좀 느껴봐야겠다라는 요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급하게 빼면은 결국에는 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쫙 하고, 뭐 먹을 때 쫙 먹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건강한 습관으로 좀 바꿔서 유지하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제가 사실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 거긴 한데, 이렇게 또 한 번씩 그러니까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좀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건강한 예쁜 얼굴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로 돌아올게요.

심중 고민 농도 짙은 밤 저랑 딥토크 좀 하실래요? 말골 진담 한해우소. 청취자 1984님께서 저는 요즘 못한 일보다 잘한 일을 세워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만하면 잘 보냈다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려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정말 너무 건강한 생각인데요. 이게 잘한 일을 좀 곱씹고 세워보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고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잠도 잘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한 일을 이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세워본다라는 게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하루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거 잘했지 이거 못했지 뭐 어렴풋이 생각한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개수로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983님에게 저도 힌트를 좀 얻고 잘한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이런 잠 이게 좀 숙면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도 좀 얻습니다. 오늘 한해우소에서도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좀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바닐라 라떼 쿠폰 드릴게요. 그럼 스텔라장 굿잡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스텔라장 굿잡 듣고 왔고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공개된 장소에서 꽃 선물을 해준다던가 친구들 앞에서 이벤트 같은 걸 자주 해주는데요.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단둘이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데 왜 뭐든 공개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참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고 그러게요. 요즘 많이 이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벤트들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하도 이제 또 미디어에서 뭐 TV나 뭐 여러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학습하셔가지고 요새 많이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유를 물어보신다면은 우리 사연자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그런 마음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겠지만 아 또 이게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 좀 부끄럽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해보셨는지 뭐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 너무 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은 그 고마운 마음도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얘기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도 전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그래 나 하다못해 친구들 앞에서까지는 또 그런데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건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점심 메뉴 결정만 30분 넘게 걸리는 회사 동료가 있어요. 김치찌개? 별로. 돈가스? 어제 먹었어. 냉면? 안 땡겨. 그렇게 30분이 지나서 처음에 말한 김치찌개 먹자. 매일 이러는데 지치네요. 왜 제가 맞춰야 하죠? 이럴 거면 따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지금 피 같은 지금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메뉴 결정까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러면은 저는 당연하게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절교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왜 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너무 길어지면은 힘 빠지죠. 일단은 무조건 점심시간 전에 좀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이렇게 음식 앞에서 항상 진지하고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 남한테 피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어떻게 해야 좀 분리해서 먹을 수 있나? 좀 도시락을 싸서 다니셔야 되나? 아니 좀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따로 좀 드셔야 되나? 뭐 그런 형태로 이게 좀 같이 먹는 밥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뭐 4, 5일 다 먹었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분리하다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르티스의 What You Want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어갈게요.

크로티스 와추원에 이어서 알파드라이브 원 다이아몬드 아워 듣고 왔습니다. 왈콜 진담 한해우소, 이번에는 긴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원래 동생들이 좀 야박하나요? 여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족한테 뭘 해주는 걸 좋아해서 퇴근이 빠른 날엔 밥을 해놓기도 하고 과일이나 간식도 사다 놓습니다. 제가 옷이나 화장품을 사면 마음대로 써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런데 며칠 전 냉장고에 동생이 사온 디저트가 있길래 언니 하나 먹는다 하고 먹으려니까 동생이 먹을 거면 돈 줘야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생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디저트 하나에 돈을 받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더 억울한 건 동생이 저보다 돈도 훨씬 잘 벌거든요. 그 뒤로 제가 너무 당연하게 베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칼같이 나눠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계산적이어야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사연자분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동생들이 좀 야박하나요? 저도 뭐 동생된 입장에서 뭐 동생들이 야박하진 않죠. 각자의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좀 서운하고 아우 진짜 뭐 깍쟁이 느낌도 좀 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좀 넓게 생각해 보면은 각자의 그 이런 소비라든지 이게 좀 물건에 대한 자세랄까? 이 소비 습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그런 거에 가치관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사연자분은 좀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게 있으면은 베풀고 뭔가 좀 이타적이고 나누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동생은 그냥 또 좀 내 건 내가 쓰고 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또 이해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진짜 칼같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뭘 사왔어 근데 뭐 이거 뭐 5,000원짜리니까 2개 먹었으면 5개에 5,000원짜리니까 2개 먹었으면 2,000원 줘 하면은 또 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 동생은. 그래서 너무 좀 서운한 마음 이해되지만 가족끼리 뭘 그렇게 계산적이냐 이해되지만 또 동생이니까 친동생이 안 볼 사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또 그게 또 언니고 형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있지 채령 씨의 한 살 터울 친언니죠. 이채연 씨의 낙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박사.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9: DS 대성하우징.
1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1: 언제든 자리 비우실 네. 때 네, 불러주시면.
12: 아니요.
11: 아, 쉬시라니까요.
12: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1: 아, 그래요?
12: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혜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우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걱정, 고민, 비밀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바닐라 라떼 쿠폰 드릴게요. 보아 씨 원곡의 공중정원, 백현 씨의 목소리로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Bam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1: Someday,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대행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1시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청취자 5177님께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뭔가를 할 때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먹고 좋고 재밌는 건 본인이 먼저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얄미워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 이런 게 얄미운 거야.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게 좀 얄미운 건데 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하려나? 만약에 뭘 먹으러 갔어요. 뭐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뭐 다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치킨이 배달이 되고 저는 치킨 오픈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또 다리 맛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 너가 먼저 먹어야지. 남도 신경 안 쓰고. 너가 원래 하던 듯이 제일 먼저 먹어야지. 사람이 다섯이고 다리는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너가 무조건 먹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친한 친구라면. 그러면은 뭐 본인도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친한 친구일 때만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마 577님도 얄밉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마주했을 때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공격 먼저 하십시오. 머쓱할 겁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 바닐라 라떼 쿠폰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미워.
2: Yeah.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기저귀
1: 금비.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호소 함께하고 있고요. 다소 짜증나는 사연이 왔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요. 그걸 좀 안이꼽게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주근깨가 더 심해졌는데? 레이저 한번 해야겠다. 아, 난 주근깨 있는 거 좋아해. 요즘은 일부러도 그리잖아. 엥? 엄청 지저분해 보이는데. 좀 가려.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단점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요. 본인이 모든 걸 다 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립스틱은 이런 색을 발라야 한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하나하나 통제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며칠 전에는 같이 쇼핑을 갔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골랐는데요. 제 퍼스널 컬러에 안 어울리는 색이라며 자꾸 본인이 골라준 옷을 사라는 거예요. 참다 참다 짜증이 나서 나도 내 취향이 있다! 좀 세게 말했더니 친구가 너는 감이 너무 없어서 그냥 내가 골라주는 게 나을걸? 무시하듯 말하더라고요. 친구는 나름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해집니다. 그래도 친구의 조언을 조금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봐야 할까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아, 친구가 좀 과하시네. 우리 뭐 헤어메이크업 선생님하고 스타일리스트도 이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제를 합니까?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이 뭔가 뭐 패션이든지 뭐 뷰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 말이 맞다. 이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는 이 진짜 옷을 막 잘 입는 사람이라든지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뭐 물론 친구니까 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좀 자기 걸 과시하고 싶어서라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도와주고 싶으면은 이 도와주는 어투를 써야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부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좀 저는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좀 그러네요. 각자의 취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냥 나는 나대로 입을 테니까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계속 보실 거면 그렇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사연자분께서 또 얘기하면은 이게 좀 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들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키키의 I Do Me 듣고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girls. 키키 아두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트위드의 걸스였고요. 익명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TV를 너무 늦게까지 봐서 그런지 면역력이 훅 떨어졌네요. 재방송도 있고 OTT에서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는데 자꾸 본방송만 찾는 저. TV 안 보고 빨리 자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라고 하셨고, 아,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요새는 너무 콘텐츠를 보기 쉬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 본방송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라이브로 즐기고 있다. 이 콘텐츠를 내가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다. 라는 이런 쾌감이 있죠. 근데 정답은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보기 무조건 할 수 있고 뭐 그거 빨리 본다고 뭐 크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도움되는 게 특별히 없어요. 아무래도 늦게 자면은 잠시간이 부족하니까 면역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진단하셨으니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전에. 근데 좀 일찍 자야 되는 상황에는 그나마 눈이라도 좀 감고 있으려고 제가 라디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음성 위주의 컨텐츠를 듣습니다. 안대를 낀다든지 그러면은 어느새 잠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해소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지인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살짝 수다도 떨고 헤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잠도 못 자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기억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 안 날 때 꽤 있어요. 특히나 저는 또 많은 분들을 보는 편이라. 근데 지인을 만나서 수다를 떨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지인은 아니었나 봐요.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에는 이거 누구도 떠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엑소 콜미베이비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2822님 오래전에 배우다가 포기한 불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재밌긴 한데 복잡해서 또 포기할 조짐이 보이네요. 전 불어를 들으면 입안에서 사탕을 녹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뭔가 이제 불어가 좀 둥그스름한 느낌이 조금 있죠. 이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불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진 않지만 불어 단어들 여러 가지도 많이 압니다. 뭐 왜냐면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 용어들 위주로 뭐 대화 라든지 아벨랑시온 콘트롤레 라든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냥 와인 용어들입니다. 때루아는 이제 그 땅과 뭐 이런 기후 이런 지역들을 뜻하고 아벨랑시오 콘트롤레는 뭐였더라? 그냥 그 뭐야 그 이런 와인을 인증해주는 협회 같은 거예요. 그냥 아는 단어 말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불어가 왜 그 알 발음도 알로 안 하고 막 히읗 발음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뭐 흥미 저는 언어를 어쨌든 흥미가 생겨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 포함 이게 좀 학문으로 접근하고 이게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시작하시는 거면은 너무 좋은 조건이다. 빠르게 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지선님 얇은 차렵 이불을 배에만 덮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이불을 몸에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진짜 가을이 왔구나 느껴졌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좀 밤에 추우면은 나도 모르게 이불을 완전 꽁꽁 싸매고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요새 좀 살이 빠져서 그런지 좀 요새 춥더라고요. 좀 쌀쌀한 거 날씨 때문인가요? 요새 실내 들어오면 좀 추워요. 좀 오들오들 떨리더라고. 날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KBS 에어컨이 좋다 그러네요. 이상한 게 요새 좀 오늘도 저희 뭐야 머리 저희 커트하고 왔는데 미용실이 좀 추워가지고 담요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춥다는데 제작진들이 좀 재수없어 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존박의 폴링 듣고 올게요.

존박 폴링에 이어서 아이유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오목이님, 안녕하세요. 회사가 힘들어져서 퇴사한 후 혼자 여행 중입니다. 지금은 경주에 와 있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둘러볼 데도 많네요. 야식으로는 순댓국 먹으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만 더 여행하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얼마 만에 느끼는 여유시겠습니까? 사실 회사 다니면은 일주일 동안 쉬러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를 또 만끽하실 수 있을 때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곧 휴가를 갑니다. 결국에는 100% 쉬지 못하고 또 일 좀 껴가지고 쉬러 가긴 하나,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통으로 좀 쉬어봐가지고, 경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야식 순댓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경주에 좀 디저트들 좋아해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황남빵 뭐 이런 거, 막 찰보리빵 이런 거 좀 많이 드시고 편하게 좀 쉬다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소수빈의 사랑의 소동, 그리고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이번 주말을 끝으로 동네 작은 마트가 문을 닫는다. 남은 포인트를 꼭 사용해달라는 문자에 매일 새벽 마트 앞을 쓸며 환하게 인사해 주시던 사장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된 출근길 그 인사가 참 힘이 됐는데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내일은 그동안 감사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와야겠다. 동네 마트에서 마지막 장보기가 될 내일의 맛, 돼지고기 김치찌개.

0: 박보람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기현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고요.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으시는 것 같다고 남겨주셨는데 뭐 요새는 대형마트뿐만 아니고 뭐 쿠땡으로도 막 너무 이게 손쉽게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동네마트들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아 근데 그 동네마트만의 그 아 그게 있는데 바이브가 있는데 아,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직접 사서 오는 그런 또 맛이 있잖아요. 좀 아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남은 포인트들이 있을 테니까 잘 소진하셔가지고 야무진 장보기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추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집에 김치는 또 항상 구비가 되어 있으실 테니까 돼지고기 조금 사셔가지고 찌개 또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좀 끓여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렸고요.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3: 1600-9300 1600-9300
1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16: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9월 7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차순종 김다니엘의 With You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11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0: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자정에는 스테이션 제로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커피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 안 나고 키오스크에 신용카드 꽂아두고 그냥 와서 되돌아갈 때 아, 난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한탄 하셨나요? 이런 걸 심리학자 대니얼 샥터 교수는 정신없음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이 기억해야 할 걸 잊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서두르다가 뉴욕의 택시에 한화 30억짜리 첼로를 두고 내린 일이 있었죠. 그렇다고 깜빡깜빡하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정신없음의 오류는요, 우리 뇌가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해요. 한마디로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거죠. 30억짜리 악기도 깜빡하는 게 사람인데 우리가 겪는 건망증 좀 귀엽지 않나요?

2026년 9월 11일에서 12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직의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뭐 제가 건망증은 좀 귀엽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누가 봐도 좀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주변에서 좀 걱정된다 하면 미리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스트레스 지수들이 다들 높아가지고 건망증이 더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자주 깜빡깜빡하면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하대요. 그 단어 뭐였지? 할 때 찾아보지 마시고 생각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다시 이제 아무튼 뭐가, 전 문과라 잘 모르지만 뭐가 이어져서 뇌 활성화에 뭐가 더 좋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는 칠링 뮤직 있고요. 또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두근두근.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0: 과식계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소리 질러!

0: 지금비.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Best sleep.
5: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다른 의견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0601님의 추천곡입니다. 저번 방송에 주연님이 맨 땅에 노저도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티 모먼트 죄송하지만 물 없는 맨 땅에 노저우면 노하고 바닥이 닳아서 정작 필요할 때 노가 재기능을 못하거나 바닥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젓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추천곡은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0601님이 신청하신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노가 다를 수도 있고 배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씩 물 들어올 때 열심히 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남현종 아나운서와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새소년의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봐요. 로제의 톡식 틸 디 엔드.

0: 남 얘기가 내 얘기 같아지는 시간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이 시간 함께해 줄 분은요 청취자 연애 사연에 누구보다 가슴 설레하는 남현종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니, 남현종 아나운서 관련해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3008님께서요. 남현종 아나운서는 집에서 부모님께도 살갑게 하실 듯 우리 아들 입은 밥 먹을 때만 열리거든요. 아들 입 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1: 오... 근데 아들이 그 아드님이 몇 살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춘기 그러네요? 때는 진짜 맞아, 저도 맞아요. 말 없었던 것 같고 저 남동생도 사춘기 때부터 쭉 말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좀 어른 되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0: 그 남동생이 조금 더 애교 많고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남현종 아나운서가 조금 더 말 많고 애교 많은
1: 그
0: 스타일이세요?
1: 아무래도 동생이 둘째다 보니까 애교가 더 많았다가 사춘기 좀 심하게 겪으면서 거의 도인이 됐어요. 그럼 제가 조금 말이 많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태어나기를 말 많게 태어난 건지 어쨌든 저희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말 많으시죠?
0: 너무 많아요.
1: 네, 멘트 막

0: 멘트 싸움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1: 저희 가족은 할 말 많잖아요. 손 들고 말해야 돼. 아, 나 얘기하잖아. 손 들고 얘기해. 이러면서.
0: 요게 3008님 그냥 집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아, 웃기다.
0: 그냥 3008님께서 말씀 많이 해보세요. 한번. 그 확실하게 보장은 못하지만은 뭔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그 가족분들은 다 MBTI가 E세요? 아니면 I세요?
0: 몰라요.
1: 아, 진짜 아들들은 해봤어요. 이렇다니까요.
0: 네, 딸이 있는 집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1: 저는 바로 그 유행했을 때 싹 다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0: 다 E죠?
1: 아니에요. 제 동생만 I고.
0: 왜 그런지 알아요?
1: 누나 귀에 눌려서.
0: 엄마, 아빠, 누나가 다 E고 다 말이 많으니까 동생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1: 아, 우리 동생 어떡해, 미안해 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엄마 아빠랑 저는 E고 동생은 I입니다.
0: 네, 뭐 성공팔미인데 말 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듬직하고.
1: 맞아요.
0: 듬직하잖아요, 동생.
1: 듬직해요, 그렇죠? 듬직해요.
0: 네, 말 많으면 가볍습니다.
1: 뭐, 자기 반성하시는 거예요?
0: 네, 네.
1: 저도 한번 반성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오늘 첫 사연은 1560님의 사연입니다. 엄마 생신이라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마침 엄마는 목욕 중이고 아빠는 출타 중인 거예요. 거실에서 혼자 TV 채널 돌리는데 욕실에서 엄마가
1: 여보! 여보! 아, 어딨어? 아, 등 좀 밀어봐!
0: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가셨나 봐 했더니
1: 아우, 이 인간이 또 어딜 갔어? 아, 이렇게 꼭 필요할 땐 없다니까.
0: 하셔서 아버지 오시면 잔소리 좀 들으시겠다 생각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케이크와 꽃다발 들고 오시는 걸 보고 입이 귀에 걸린 엄마가
1: 아, 이거 사러 갔었어. 당신 없어서 등도 못 밀었잖아.
0: 하시는 걸 보고 부부란 뭘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1: 오,
0: 야, 천생연분이네.
1: 아버지, 너무 스윗하시다.
0: 일단 그 자녀가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께서 부부끼리 등을 밀어준다. 야, 요거부터가 사실 뭐 천생연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등 좀 밀어봐. 근데 서로 좀 귀찮아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애정이거든요.
0: 그럼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 센스쟁이시네요. 케이크랑 꽃다발을 저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1: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산을 하시기에 이 습기 가득한 욕실에서 등을 밀어주는 이 힘듦 대신 돈을 쓰고 케이크와 꽃다발 계속 몰래 나갔다 오신 거야.
0: 아,
1: 시키실까봐.
0: 그럴 수 있죠. 원래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쓰는 만큼 시간을 법니다.
1: 아, 명언. 그래서 직주근접하면서 네. 그렇죠. 시간 벌고 돈 쓰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용돈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어떤 노동에 대한 비용을 아꼈다. 아,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되는. 이 포장이 아니라 이건 포장을 저희가 흐집는 것 같고 천생연분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진짜 이거 애초에 이 자녀분께서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정말 화목한 집안이란 얘기예요.
0: 맞아요.
1: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예.
1: 아무튼 두 분 앞으로도 천생연분. 오래오래.
0: 아마 이제 1560님도 엄마 등이나 아빠 등 한번 밀어주세요. 시원하게.
1: 그래요. 이게 따님이었으면
0: 엄마 등.
1: 엄마 등. 아들이면 아빠 등. 등.
0: 용돈이 그래요. 술술 나옵니다.
1: 한번 효도하시고요. 이번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9727님 사연입니다. 다시는 입과 손가락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꺼져럭 대지도 않겠습니다. 일기는 일기장에만 쓰겠습니다. 이상은 부서 단톡에 회사 사람들 진절머리 난다고 남겼다가 식겁하고 삭제한 뒤에 다짐한 내용입니다. 요조의 나의 다짐 듣고 싶습니다. 와,
0: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와 이불킥인데요.
1: 아, 그러니까 단톡 그거 잠금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0: 해요?
1: 하죠.
0: 아, 저는 평소에도 좋은 말만 써서 그 기능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0: 아니요, 사실 뭐 그 핸드폰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1: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막상 이 상황이 닥치면요.
0: 아, 이거 출근 진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요 다음 날 출근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니 이거 어떻게 회사 다니지? 회사 사람들 진절머리 난다? 와.
1: 근데
0: 이거 거의 퇴사각인데, 이직각인데요?
1: 요새는 이 톡이 삭제 기능이라도 있죠. 예전에는 안 됐잖아요.
0: 맞아요.
1: 어떻게 해요?
0: 아, 그냥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맞아. 하면 안 돼요.
1: 맞아, 맞아.
0: 이게 친구 만나서 뭐 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도 근처에 어딘가 회사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어쩐지 저번에 밖에서 친구들이랑 저희 회사 이 동계랑 후배랑 먹는데 저희끼리 회사 욕을 했거든요. 막

0: 그래. 옆자리 뭔가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니까 걱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1: 회사 반경 한 15km까지는 뭐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그럼 언제 해요? 나쁜 얘기는.
1: 하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요.
0: 그래요? 어. 그냥 소개만
1: 일기장에만 써야 돼요. 일기장도 누가 볼 수 있습니다.
0: 어떡해요 그러면. 아, 마음속으로만?
1: 스제에다가 사연 보내요.
0: 아, 익명으로.
1: 네, 네, 익명으로.
0: 너무 괜찮다.
1: 네, 익명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이거 어떻게 수습하셨는지도
1: 아,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0: 궁금하네요.
1: 일단 이건 죄송하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하고 아, 죄송하다고 깔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정말 이직하실지 쉽지 아, 않습니다.
0: 근데 이게 정확해야 돼요. 아, 회사 사람들 진절머리 난다 까진 괜찮거든요.
1: 아니면 그거 있어.
0: 아, 부장 진절머리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했으면 어떡해요?
1: 그걸로 회사 사람들 진절머리 난다로 11글자
0: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1: 네, 11행시 해보겠습니다.
0: 운 띄워주세요. 회!
1: 네, 회사분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음부터 큰일 났다.
0: 아, 네. 진짜 괜찮네요.
1: 이렇게 이제 그냥 재치있게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0: 그 정도면 웃겨서 귀엽게 봐주실 것 같다 생각도 네. 듭니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0: 앞으로 안 하시면 되죠.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요조의 나의 다짐.

0: 솔리드의 천생연분, 요조의 나의 다짐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제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운 리퀘스트 송 남현종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노래 나갈 동안 청첩장 모임 갑자기 오면 어느 정도 사람일 때 당황스러운지 보통 나가는지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1: 그렇죠. 요거 한번 다음 주 사연으로 한번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나갈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는지 당황스러운 기준. 얘가 나한테 왜 청첩장을 인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왜 청첩장을 안 줬지 이런 서운한 기준이 있잖아요.
1: 근데
0: 궁금해요.
1: 오는 청첩장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이제 용기가 있기 때문에
0: 그쵸.
1: 용기 있게 준 것이기 때문에 밥 먹자? 뭐 보자? 청첩장 줄게? 하면 일단 받아야 됩니다. 약간
0: 일단 받아야죠. 맞아요.
1: 그쵸.
0: 민망하지 않게.
1: 다른 사람이 내미는 손은 잡아야 돼요.
0: 그래서 제 친구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웠대요. 청첩장을 누가 보내줬는데 띠용 하면 안 가고 주긴 준다. 근데 반갑다 하면 가서 준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
1: 3번은 없어? 니가?
0: 뭐 그런 사람 있나 봐요.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네. 아무튼 이거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1: 예.
0: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다음 사연 익명 요청한 A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 운동을 배우는 여성 수강생이 계신데요. 벌써 재밌다. 1대1 수업한 지 석 달 정도 됐고 수업 일정 조정하느라 연락처 교환해서 메신저로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일정만 잡다가 집에 조심히 가세요. 잘 들어가셨어요? 같은 안부를 시작으로 대화가 늘었고 지금은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제 마음은 호감이 확실한데 그분의 마음은 확실히 모르겠기에 여자 사람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0: 선생님이라서 친절하게 대답한 건데 너 혼자 착각한 거 아니야? 고백했다가 부담스럽다고 수업도 안 나오시면 어떡해
1: 라고 해서 혼돈 최고조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제 마음을 닮은 조안의 Love Somebody Like You 듣고 싶습니다.
0: 제가 만약에 여성 수강생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그거 선생님 영업이에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내셔서 뭔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1: 이게 또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르거든요.
0: 왜요?
1: 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잖아요.
0: 아니 근데 호감이 없는데 선생님이랑 계속 카톡을 선생님이랑 계속 깨톡을 하나요?
1: 진짜 아니 그런 적 없습니까? 운동 배우시는데
0: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여자 선생님. 저는 뭐 제가 운동 가르칠 입장이 아니어서 이런 입장은 없었는데
0: 여자 선생님한테 안 배워보셨어요?
1: 옛날에 테니스 한번 배워봤어요. 네. 근데 그 남편분이 항상 옆에 계셨어요. 이거는 A님 고하십시오.
0: 아니 근데 이거 잠시만요. 따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1: 따로 안 만났죠 아직.
0: 그러면 이제 따로 한번 밥 먹자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렇죠. 지금 이제 수업 얘기하다가 잘 들어갔냐 하다가 답장 오다가 수업 관련 없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집에 잘 들어가셨냐. 오디세우스는 집에 들어가는데 한 20년 걸렸다고 한다. 요새 유행하는 영화던데 같이 보러 가는 거 어떠시냐.
0: 이미 봤어요.
1: 그거 뭘로 보셨어요? 저 아직 IMAX 안 봤는데.
0: IMAX를 한 번 더 보실래요? 아니 근데 솔직히 호감 맞는 것 같죠 여성분도.
1: 그럼요. 싫으면은 끊으면 되죠.
0: 맞아. 다음 섭외 뵙겠습니다 하겠죠.
1: 맞아. 그리고 정말 추근덕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다른 동네 가서 배워도 되는 거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아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내가 봤을 때 호감이 확실한데 왜 여자 사람 친구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1: 여사친이 A를 좋아하고 있다.
0: 그렇다.
1: 이거 뭐야?
0: 그런 게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호감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1: 일단 고백해 보시면 안 돼요. 고백해 보시고 후일담 좀 전해 주시면 안 돼요?
0: 일단 맞아요.
1: 왜냐면은 A님이 고백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희한테 후속 사연이 안 와요. 근데 A님이
0: 위해서?
1: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잘 맞나요? 그럼 사연이 오겠죠? 잘 안 돼요. 그래도 사연이 오겠죠? 그러니까 고백을 해 봐요.
0: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순전히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파이팅 A님 고 하시기
1: 기다리고
0: 바랍니다.
1: 있을게요.
0: 마지막 사연은 82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내 몰래 주식 산 게 38층에서 100주 물렸어요. 그거 지금 내 토막 났는데 오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절친과 술 마시다 하소연처럼 이 얘기를 털어놨더니 아들 돌잔치에 놀러온 친구가
1: 아이고 재수씨 얘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죠?
0: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내가 집에 와서 그가 무슨 뜻이냐, 뭐 숨기는 거 있냐고 캐물어서 둘러대느라 진땀 뺐어요. 핑계대는 저도 제 코가 길어지는 기분이었는데 아내는 오죽 의심스러웠겠어요? FX에 피노키오 들어주세요.
1: 아...
0: 잠깐만, 38,000원에 곱하기 100주.
1: 38만 원일 수도 있죠.
0: 에이.
1: 마음고생 심하실 수... 아, 이건 일단 모르게 해야 합니다. 모르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토마. 과연 이 그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거면은 그래도 본인만 손해다, 내 용돈만 내가 날린 거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안의 경제권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남편분께서 쥐고 있는데 집안의 이 경제력을 박살내는 물린 이 투자를 했다, 그럼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0: 38층인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 아 38층이죠? 38만 원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제가 방금 계산 때려보니까 38,000원에 100주면 그렇게까지 혼나 숨길 것까지는 아니에요.
1: 네.
0: 근데 38만 원에 100.
1: 아, 일단
0: 뭘 사신 거예요, 3226님?
1: 버티세요. 버티고 물타 아닌 아니 저는 근데 아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0: 아니
1: 어렵다.
0: 아, 혹시 8226님 몰래 보내주시겠어요? 지금이 저점인 것 같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1: 아, 8226님 그럼 정말 힘드실 때 한 번만 사연 더 보내주세요.
0: 아, 그때 그... 들어가게요.
1: 아, 놀리면 안 되는데.
0: 아, 죄송해요. 근데
1: 네, 죄송합니다.
0: 아, 이게 물 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 입장이면 당연히 일단 얘기는 안 한다 치고
1: 아, 기준을 둘 것 같습니다.
0: 버티나요? 아니면
1: 마이너스 10% 버틴다, 마이너스 20% 버틴다, 마이너스 30% 물 탄다, 마이너스 50% 무릎 꿇고 사과한다.
0: 내 토막이래.

0: 왜요?
1: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잠깐 25%까지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올라도
0: 아니죠,
1: 상식적으로
0: 75%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1: 그 올라도 이게 원금 회복이 좀 힘들 거예요. 4배, 5배가 올라야 원금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내분께 털어놓고, 왜냐면 이거 혼자 고민 안고 계시잖아요. 요것도 이제 스트레스로 병납니다.
0: 그래요.
1: 그래요. 그냥 털어놓고 친구 통해서 듣게 하는 것보다.
0: 어, 어떻게 얘기해.
1: 아니, 친구한테도 하는 얘기를 뭐 왜 아내한테 못하겠습니까?
0: 아내니까 못하죠.
1: 가족이잖아요. 용서하겠죠. 네.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드리세요.
0: 맞아요.
1: 그럼 됩니다.
0: 아무튼 아 이거 좀 예 그래도 요새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한번 아내분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 네.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저는 신청곡 듣고 돌아올게요. 조안의 Love Somebody Like You, FX의 피노키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3: 1600-9300 1600-9300
1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I gotta be a bad boy
1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박혜선님이 신청하신 10cm의 우연인 듯 운명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연주곡이 있는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여름엔 복숭아, 겨울엔 꼬막처럼 제철을 맞아 찾게 되는 맛들이 있죠. 문구점에도 그런 게 있대요. 때가 되면 매력이 치솟는 제철 문구요. 연초에는 다이어리가 그렇고요. 새학기에는 공부 플래너와 필기구가 사랑을 받는데요. 크리스마스엔 엽서를 따라올 게 없고요. 가을엔 독서대와 함께 책갈피 인기가 물이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또 이런 거 놓칠 수 없죠. 가을에 읽을 책 한 권에 곁들일 제철 문구 하나 골라볼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9월 11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이었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아, 문구. 맞아요. 제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제철 문구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부 플래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저로서는 플래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계획은 세워요. 이때까지 이 문제집을 다 끝내고 항상 그러니까 반도 그러니까 몇 장도 못 풀면서 꼭 한 달 안에 꼭 한 권씩 풀어야겠다라는 계획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꼭 뭐 네 권 이상의 학습지를 뭐 끝내겠다. 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비법 해가지고 만점 받은 분들이 막 TV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도 만점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정작 한 권도 끝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슬픈 네, 과거를 떠올리면서 플래너가 있었고요. 엽서 있죠. 여러분 엽서 안 사세요? 전 엽서 한번 살 때 막 100장씩 사고 그랬거든요.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나 이번에는 꼭 누구한테도 편지 쓰고 누구한테도 편지 쓰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득 보내야지 하고 샀다가 한 장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저는 계획을 자꾸 세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좀 어떤 편이세요? 플래너, 공부 플래너 같은 거 만들면 그대로 지켜서 공부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엽서 사는 것만큼 다 편지 써서 보내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3637번님께서 책과 곁들을 문구는 연필이요. 읽다 보면 밑줄 긋고 반복해 읽고 싶은 구절이 꼭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요. 연필 왜 이렇게 사고 싶을까요? 연필 사고 나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꼭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든요. 근데 연필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이 연필을 깎기 전에 연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스커티시 에그님께서 존을 출근하면서 지하철역 자동대여기에서 책 빌렸어요. 자동대여기가 있어요? 오늘은 퇴근 후 편지지 사러 갈 거예요. 오랜만에 손편지 좀 써보려고요. 신난다 하셨습니다. 책도 빌리시고 편지지도 사시고 부지런한 분이시다. 스코티시 에그. 0516번님은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책 읽고 있는데 오프닝이 딱 맞아서 전 오늘 책갈피 샀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책갈피가 지금 약간 그늘이 져서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약간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이 양옆으로 세로로 짧은 그 뭐지? 그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랬죠. 어느 세대 사람이 도대체 폴라로이드 같이도 생겼고 요즘 참 다양한 이런 책갈피 종류들 나오더라고요. 아 뭔가 근데 이 맑은 하늘 아래서 야외에서 책 읽는 모습 보니까 되게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되게 유럽 사람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유럽 사람 같다. 나 유럽 사람 하고 싶었잖아. 4578번님께서 요즘 예쁜 책갈피 많아요. 티백 모양의 책갈피가 있는데 책보다 비싸서 살까 말까 하다가 샀어요 하셨습니다. 티백 모양이에요? 티백은 약간 안에 이렇게 찻잎이 들어있어서 좀 도톰하잖아요. 약간 납작하게 그냥 그 모양만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아 그런 것도 너무 귀엽긴 하겠다. 약간 책에다가 티를 우리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나 책은 관심 없는데 그런 거 사고 싶다. 대본에라도 끼고 싶다. 정성미님께서 요즘은 독서대보다 북커버가 유행이라서 울 딸이 북커버 코바늘로 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어딨냐 하니 뜨고 나면 책 살 거래요 하셨습니다. 저는 독서대를 지금 그 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 이 북 독서대인데 집에서 이제 워낙에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네, 창고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대본 놀려놓고 해야겠다. 이 너무 바닥만 보고서 이 말을 하려니까 목도 아프고 말할 때 자꾸 가래가 끼는 것 같아서 독서대를 뒀고요. 저 위에

0: 이제 다른 스튜디오에다가 룸마다 또 한 개씩 뒀습니다. 제가 독서대, 요즘 큰맘 먹고 독서대를 지금 두 개나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최저가로. 김지연님은 요즘 자주 보는 연극 있는데 출연 배우님한테 편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편지를 쓰려니 뭘 써야 할지 막막해요. 책도 좀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하고 현타 왔었어요. 그냥 마음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편지는 국룰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저 누구누구이고 몇 살이고 뭐 누구 딸이고 누구 아빠고 뭐 이런 거 다 적는 거잖아요. 나의 정보를 거기 초반에 한 다섯 줄 정도 할애해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할 말이 없을 경우에 짧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길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자,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신나시죠? 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가광 듣고 계신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문구점에서 문구 구매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사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맘때 들으면 딱 좋을 노래, 저희가 여름 동안 이렇게 나갔던 노래들, 여름 노래 계속 나가서 좀 지겹다 싶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들 보내주시면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4: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소리 질러!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지금 진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12시 브루노마스 선님의 티켓팅이었는데 선님의 코드까지 다 적어놓고 기다렸는데 까먹었어요. 어떡해. 오늘 같은 날 좀 지각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왜 하필 12시야. 티켓팅 선님이 다시 시작해줘라. 한 2시 반 정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2661번님께서 보낸 문자 보고 갑자기 기억났어요. 저 방금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티켓팅 성공했어요. 운 좋게 대기번호 짧게 받아서 성공. 그날이 친구 생일이랑 꼭 성공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배 아프니까.
2: 나 너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1: 아, 진짜 좋겠다. 2661번이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우리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작진분들도 티켓팅 시도 엄두도 못 냈대요. 응? 우리 가요광장 해야 되니까 어떡해. 네, 저는 일반 예매, 근데 일반 예매도 며칠 후에 12시 티켓팅이더라고요. 네, 그날 저 생방송 펑크내도 괜찮아요? 나 KBS 한 번만 나 그날 봐주면 안 될까? 우선 생방송 우리 12시 반부터 하자. 한 번만 부탁해 제발. 8018번님께서 처음엔 책갈피다 뭐다 챙겼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껴놔요. 새 옷에서 뗀 택, 영수증, 심지어 휴지 한 칸도 껴놔요. 근데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책 정말 안 읽다가 한 번씩 갑자기 책 읽을까 하고서 이제 이 필 받아가지고 딱 그 책 읽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책꽂이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 종이나 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최근에 받았던 명함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면은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잃어버리지도 않고 거기 그대로 놔두니까. 2291번님께서 폴디가 보내준 케이크로 어제 결혼 20주년 잘 넘겼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제 아무데도 못 가고 가을광장만 고정 감사해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예쁜 되게 연한 핑크색의 딸기 케이크인가 봐요. 너무 맛있겠다. 네, 결혼 20주년 잘 축하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을광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6397번님께서 폴디 어린이 대공원 처음인데 의자가 낙엽 모양인 것도 너무 낭만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도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어폰 끼고 라디오는 듣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의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6397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커피 클래스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분들 진한 카페인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 티켓팅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커피로 기분 끌어올리시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우리 지금 스튜디오 밖에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어디서 왔다고요? 도산 동탄! 야, 동탄에서 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엽다. 우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요. 사랑해요. 자, 노래 들어볼게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이나 해야겠어요. 이번에 실크소닉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Leave the door open. 네. 나에게 티켓의 기회를 열어줘.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를 모십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센터의 시그니처죠. 폴킴 바리스타의 특강 커피 클래스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카페 모카까지 뭐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커피 받을 분들 만나볼게요. 5347번님께서 점심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맞아서 오후 시간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커피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점심 딱 배고픈 타이밍에 먹다 보면은 밤류 이렇게 막 든든하게 막 국수 종류 먹게 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오거든요.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드시고 정신 차려서 안드로메다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세요. 0633번님께서 100년 만에 연차입니다. 오, 10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런데 몸이 너무 찌뿌둥 아프네요. 동네 앞산 걷기 운동 나왔어요. 운동 마치고 카페인 충전 완추요. 이렇게 또 되게 오랜만에 걸으시는 분들, 평소에 이렇게 즐겨 걷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사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되게 모처럼 만에 연차인데 처지지 않고 계속 끌어올려서 하루 완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커피 보내드릴게요. 0424번님께서 폴디, 우리 부부 이번에 차 샀어요. 저는 운전 실력 미달이라고 남편이 1년 후쯤 실력 늘면 몰게 해주겠대요. 저도 아 옆에 두고 마시면서 멋있게 운전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운전대에서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데요. 네, 운전 연습을 조금씩 주변에 차 없거나 사람 없는 곳에서 하시면서 실력 키워서 꼭 아 옆에 두고 운전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윤건의 걷다 듣고 왔습니다. 이경복님께서 보내셨어요. 가을광장 들으면서 느낀 건데 폴님은 가수 아닌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개그맨 같아요. 아니 뭐, 네, 뭐 다 칭찬이죠. 네, 개그맨 사실 제가 주변에 개그맨 분들이 좀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그맨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약간 동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건 특별한 재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노래까지 잘한다? 나 완전 재능 넘치는데요. 네. 근데 또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6758번님께서 하늘 예쁜 가을이네요. 내일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 합니다. 아자아자 잘 준비하겠죠. 지금 하나씩 체크하며 바빠요 바빠 하셨습니다. 아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것도 참 좋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는 것도 참 좋은데 선생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할 것도 많고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신날 것 같기도 하고 화이팅입니다. 체크 잘하셔서 내일 완벽한 체육대회 꼭 하시길 바랄게요. 쿠키쿠키키님께서 오늘 금요일이라 너무너무 신나요. 저도 브루노마스 캐팅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닉네임이 쿠키쿠키키니까 갑자기 닉네임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 있죠. 쿠키쿠키키 쿠키쿠키키 난 티켓팅 했는데 쿠키쿠키키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부럽다. 자리는 어때요? 자리는 좀 괜찮아요? 자리 좀 넉넉하게 있나요? 있으면 나도 구할 수 있겠죠? 날 위해서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해줘요.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찍기 실력이 필요한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퀴즈예요. 왜냐면은 아주 어려울 거거든요. 문제는 잠시 후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어떤 퀴즈인지 아마 이제 대충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 집중! 포커스! 3, 2, 1 방탄유리, 이중유리, 강화유리, 소녀시대유리, 방음유리, 연민정 이유리, 핑클 성유리, 어항유리, 깨진유리, 쿨유리, 반사유리, 아이스원유리, 이효리.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수많은 유리 중 사람 유리의 숫자를 맞춰주세요. 저는 방금 제가 읽었는데도 모르겠거든요. 네,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코너죠.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요, 진짜 잘 찍으셔야 될 거예요. 피자 콜라 세트로 나갑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에이핑크의 5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수많은 유리 중 사람 유리는 몇 명이었을까요? 8503번님께서 8명 하셨어요. 오, 그래요. 뭐 찍으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땡. 이동화님께서 이럴 줄 알았다. 그쵸. 신혜원님께서 예? 하셨고 6653번님은 3명 유리, 이유리, 성유리. 그래도 어떤 유리인지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긴 합니다. 8550번님은 7명. 네. 김강수님께서 출제위원 누굽니까? 나와요, 나와! 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이브가, 네, 우리 가이브 제작진분들께서 출제하신 거예요. 979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명이요. 오, 그래도 근접하긴 했습니다. 2700번님께서 유리 3명. 오호, 어떤 유리였을까요? 2299번님은 사람? 7명? 아니야, 이효리는 유리 아니잖아. 몰라! 하셨고, 오! 그래도 우리의 페이크를 눈치를 채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왔던 이효리 선배님의 이효리는 그 페이크였습니다. 유리가 아니니까요. 서성우님께서 정답은 0명입니다. 사람 유리 없어요. 언급하신 이름들은 다 요정들이잖아요. K-POP 요정들. 이거 약간 정답이다. 이거는 약간 그럴듯한데요. 역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야 될까? 9251번님께서 여러 명, 이거 정답이긴 한데 여러 명 맞긴 한데. 8569번님께서 성유리, 이유리밖에 기억 안 나지만 6명으로 찍어봅니다. 근데 저는 박유리입니다만 저도 피자 먹고 싶어요 하셨지만 땡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오! 5명이었습니다. 네. 자, 소녀시대 유리, 연민정 이유리, 핑클 성유리, 쿨 유리, 아이즈원 유리. 우리 그러면은 누구한테 피자를 주자는 걸까요? 네. 아, 우리 이름이 같은 박유리 님도 피자 하나 드려 볼까요? 박유리 님이니까 사람 유리잖아요. 오호. 어때요? 우리 가요 광장 스케일 좋죠? 정답자 5분 추첨했습니다. 게을킹. 이름이 게을킹이에요. 얼마나 게을르길래 게을킹. 0705번님, 1592번님, 1563번님, 6730번님께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5632번님께서 효리수 유리님도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글쎄요, 제가 저번에 소녀시대 효리수 듣고 올게요 한 이후로 안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를 듣는 거였는데 소녀시대 효리수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럴듯하지 않아요? 9982번님께서 방탄유리 나와서 방탄소년단 멤버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네, 방탄소년단에는 유리라는 이름의 멤버가 없습니다. 수아님께서 이거 다음에 폴킴도 좀 맞춰보게 하고 싶네요. 얼마나 잘 찍나 보겠스. 저는 제가 미리 예견을 하나 해드리면 100% 틀립니다. 200% 틀립니다. 네,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어려운 퀴즈였다. 맞추는 게 더 어려웠지만 저희가 또 센스있게 노래로 힌트를 드렸죠. 노래 제목이 5였습니다. 자, 3162번님의 신청곡 듣고 돌아올게요. 걸프렌즈 피처링 빅톤의 Maybe I Love You. Yeah, you know something about you.

걸프렌즈 피처링 빅톤의 Maybe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 노래 오랜만이다. 그 최근에 그 이지혜 선배님 그 너튜브에서 유리 선배님 모셔가지고 막 나왔던 거 봤거든요. 아 추억 돋는데요. 1029번님께서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 쿨 유리 언니랑 체리나 언니잖아요 추억이다 하셨습니다. 그쵸. 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목소리 중에 이 두 분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목소리는 뭔가 그냥 막연하게 시원하게만 한 게 아니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미님께서 헐 예전에 제 미니홈피 BGM이었는데 그쵸 약간 이런 노래가 되게 스타일리시할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은데 요즘 트렌드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856번님께서 봉평 메밀꽃 축제 갔다 왔어요. 메밀국수랑 메밀전 먹고 왔지요. 부러우시죠? 폴디도 꼭 다녀오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메밀꽃 축제. 꽃이 정말 많이 근데 유독 이 한 송이만 되게 핀 것처럼 보이는 거는 들고 찍으신 거겠죠? 네. 아 멋있다. 메밀꽃을 보면서 메밀꽃을 따다가 메밀전에다가 국수까지 드시고 오신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6467번님께서 라디오 보러 못 가고 이번 여름 마지막으로 냉면 먹으러 왔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가광 듣고 있네요. 럭키 비키잖아.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냉면집 어디야? 우리 냉면집 사장님 너무너무 고맙고 가요광장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냉면 많이 먹어주세요 여러분. 권희정님께서 어제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서 댕댕이 궁딩이 만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창문 열어두니 바람이 솔솔 불면서 기분이 좋으네요. 요즘 창문 이렇게 양쪽 열어두면 맞바람 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좀 쌀쌀한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부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집 앞을 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두꺼운 셔츠를 입고서 이 야장이라고 하나요? 밖에 의자 놔두고 뭐 치킨이며 회에다가 뭐 이렇게 그 늦은 시간에 한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 야장의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근데 노래 제목이 나를 위해서 골라준 노래 같아. 나 지금 티켓팅 슬퍼하지 말라고. 구원찬이 폴킴에게 하는 말 슬퍼하지 마.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7: 푹 잤다.
6: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8: 우리 엄마 예쁜데?
9: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6: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기 인원으로라도 들어왔어요. 좀 전에는 계속 오류가 나서 뒤로 가기도 안 되고 뭐 화면 뭐 다시 보기도 안 되고 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는데 지금 이제 4만 2천 명 대기 중입니다. 네, 제가 4만 2260번이에요 지금. 될까요? 오늘 라디오 끝나기 전에 될까요? 제발 앞에 있는 4만 명 중에 한 3만 명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중에 내 앞에 있는 순서면 한 번만 나가줘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양호정님께서 저는 요가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다 끝나고 나마스테 인사할 때 꿀맛이에요. 그거 느끼려고 참고 다녀요. 오늘은 수업 끝나고 나오면 주말을 쉬니까 또 그 쉼이 좋아요. 맞아, 운동. 요가도 운동이죠. 운동 같은 경우는 할 땐 힘든데 끝나고 나면 아, 내가 드디어 오늘도 하나 했구나. 나에게 너무 스스로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또 내일 뭐 내일이나 또 한동안 쉰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기쁘고 안 하고 쉬는 것보다 하고 쉬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3, 4부에는 아, 조금 전에 그 눈인사 나눴거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트루님 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관리 중. 유트리님에게 궁금한 것들, 뷰티부터 뷰티가 아닌 궁금한 것들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네, 실버 라인 오셨습니다. 네, 5141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긱스 피처링 하림의 어때?

어제 뭐 간단하게 한잔 했지. 터치는 스파클링. 아니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I don't need coffee. 아니 내 행복이 찐 거지. 잠들어 봄이 up.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넌 뭐가 해가 뉘어 뉘어 산채로 뉘어 뉘어. 머릿속 질링이 필요해. 필요해. 지금은 기포가 필요해. 필요해. 빨간 뒤로 나무 위로 해.

0: 광고 타임.
1: 광고 고고고. 광고 듣고 와도 될까요? 광고가 내리네요.
0: 광고 듣고 올게.
1: 광고도 청취자도 사랑하는 이곳은 폴킴의 가요광장입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3만 초반대로 내려왔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332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초3 한가연이에요. 아파서 학교를 안 갔고 병원 갔다가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어요. 꼭 얘기해주세요. 학교를 안 갔어. 우리 가연이는 이 노래 모르겠죠? 미안해 가연아. 우리 가연이 근데 어디가 아플까? 우리 가연이 아픈 거 빨리 낫고 빨리 쾌차해가지고 다시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교 가기 싫겠죠? 네, 오늘 학교 기왕 안 갔으니까 우리 삼촌이랑 재밌게 2시간 보내줘요. 김명곤님께서, 우리 김명곤님께서, 전 폴디보다 뒤인데 폴디가 좀 나와주세요. 고객님,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타인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번만 한번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명곤씨 저랑 지금 라이벌이에요. 명곤씨가 되나 내가 되나 우리 지금 서로 보는 겁니다. 저 지금 3만 2천대로 내려왔거든요. 우리 명곤씨 몇 번인지 문자로 알려주세요. 자, 잠시 후 오늘은 관리 중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유트루님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예약하셨어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하염.
1: 이렇게.

0: 뷰티, 건강, 피부, 멘탈, 인간관계까지 고민인 분들 잘 오셨습니다.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 관리쌤은 유트루. 자, 오늘은 관리 중 지금 세상에나 채널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계 대기업 대모님께서 지금 우리 라디오 한다고 지금 떨고 계십니다. 크리에이터 유트루 유진실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이자 일상 크리에이터이자 네, 유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0: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노래 듣는 거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정말 이 훨씬 더 많은 수의 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께서 떨린다는 게 사실 좀 실감이 안 나거든요.
1: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채널에서 하는 거는 네. 혼자 하고 아니면 네. 남편이 앉아있는 그런 데서 혼자 하지만 네. 벌써 여기에 너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0: 아 똑똑하신 분들이
1: 네,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0: 우리 갑자기 우리 신분 상승
1: 근데 장난 아니죠. 이게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에 좀 떨림이 달까요?
0: 괜찮습니다. 실수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원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네, 집처럼요.
0: 네. 제가 익히 또 트루님께서 또 그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또 내향형이라는 걸 저희가 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1: 아, 네. 네, 저 정말 내향인이라서.
0: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외향적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우리 문자 하나씩만 읽어볼까요? 9138번님께서
1: 네, 공중파 데뷔 축하해요. 제 인생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0: 저는 라디오를 처음 하신 걸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한 경험이 있으실 줄 알았거든요.
1: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불림을 당한다는 게 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0: 아유, 보영님께서 그 와중에 트루 언니 너무 예뻐요.
1: 아유, 또 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이쁘다는 말을 이렇게 막 예쁘게 해주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1: 감사합니다.
0: 부끄러워한다. 박상은님께서 긴장했다 크크크크크.
1: 네, 완전 네. 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긴장한 게 너무 티가 나나 봐요, 지금.
0: 장혜진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우리 장혜진님이 언니 홍조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이, 거의 뭐 이제 속에서부터 여기 꽉 차올랐다고 봐야죠.
0: 근데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굴 새하얗거든요 지금.
1: 캠이 좋네.
0: 지금 광이 납니다 얼굴에서.
1: 에이, 아주 캠이 좋아요.
0: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또 get ready 하고 오셨어요?
1: 아 이게 또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차차차차 또 하고 아주 편안한 아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네. 말이 또 길어지는데
0: 아 길게 해주세요.
1: 괜찮아요. 또 이게 너무 꾹꾹꾹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추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적절한 선.
0: 저 개인적으로 트루님께서 꾹꾹꾹 한 거 보고 싶긴 합니다.
1: 아 네. 꾹꾹꾹
0: 네. 항상 이렇게 절제미를 좀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절제를 해버려요. 어떤 그 손의 실력이 네. 아주 저 멀리까지는 못 가가지고 전 항상 저를 중수라고 표현하거든요.
0: 항상 현업에 있는 아이돌처럼 한번 하는 건 보고 싶거든요.
1: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얼굴형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바가지상들은 그게 좀 힘들어요.
0: 아유 그 하도 그 방송에서 뭐 원상이다 얼굴이 뭐 어쩌다 하길래 진짜 아, 실제로 보면 좀 다르시려나 생각했는데 화면하고 똑같으세요.
1: 잘 봐봐 약간 바가지긴 해.
0: 아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바가지가 아니고 저는 완전 항아리입니다. 네. 5206번님께서 유진실 쫄지마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1: 쫄지 않겠습니다.
0: 그럼요.
1: 살짝 쫄았지만 쫄지 않겠습니다.
0: 보영님 것도 읽어주세요.
1: 아 우리 보영님이 저 지금 보러 와서 실물 봤어요. 눈물 너무 행복해요. 손 흔들어 주세요.
0: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아요. 들어본가 보다.
1: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네. 보이는 밖에 이렇게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0: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견하고 오신 분들도 잠깐 멈춰서 보고 가시고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하트까지 밖에서 자 트루버예요 밖에 계신 분
1: 아 들려요 밖에?
0: 밖에 말 대화하실 수 있어요.
1: 어머 들리는 거였어요?
0: 아니 유트루 얼만큼 좋아해요?
1: 어머 들려
0: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한대요.
1: 감사해요.
0: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또 보러 오고 계십니다. 끝까지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김건혜님께서 실버라인 안 오시면 섭하주 세상에 유튜브라니 너무 좋아 저부터 은선이 형님 기다렸잖아요. 우리 형님 섭섭하지 나는 4644번님께서
1: 네, 라디오에서 언니 목소리 들리니까 신기해요. 그 끝날 때까지 함께해요. 유진실 사랑해. 서은선 건강해.
0: 서은선까지 사랑하지 않고
1: 네, 네. 서은선 항상 건강해. 네.
0: 건강해.
1: 네.
0: 건강하셔야죠. 하시는 일들이 많으셔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232번님께서 트루신의 가족은 정말 선함이 뚫고 나와서 그 에너지 잘 받고 있어요.
1: 착한 척을 좀 했어요.
0: 방송이니까.
1: 그런 해줘야죠.
0: 저는 그 선함도 선함이지만 그 항상 이제 그 유튜브 그 이 채널의 문제점은 자꾸 나에게 구매욕을. 아. 나는 주방에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자꾸 주방 관련된 걸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1: 아, 진짜 다 보시나 봐요.
0: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제 뷰티 유튜버를 모셔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뷰티 유튜버를 보면서 너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 뭐 얼굴에 바른 색조 화장품을 살 수는 없잖아요.
1: 아 색조 쪽은 아니시고 스킨케어에 관심 많으세요?
0: 스킨케어 관심 많고요.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구매하시는 목록들 있잖아요.
1: 저는 뭘 이렇게 사면서 탐구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0: 항상 내 커피 머신 지금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1: 아직도요?
0: 아직도 네 그
1: 라마
0: 네. 집에 계신 분께서 네. 네. 너가 그렇게까지 커피를 사랑하느냐? 아, 이게 필요하느냐?
1: 아 그걸 드려야 네. 사랑이 더 커져요.
0: 자꾸 나에게 구매를 부추기는 이 사람.
1: 아 우리 끝나고 우리 대화 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더 하면 바로 살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빵지님께서 오늘을 계기로 폴킴님이랑 DM 친구 이상으로 친해지길 바라요. 내향인 힘내라 하셨습니다.
1: 아, 내향인 화이팅.
0: 화이팅. 그니까 저희가 또 DM으로 주고받은 네. 얘기 있죠.
1: 아, DM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
0: 제가 또 이제 저도 한 충동 하거든요.
1: 거기다가 네. 커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갑자기 네. 이제 제 커피 사러 갔다가 아, 이 커피 맛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제가 또 커피 사장님한테 이거 진짜 유명한 그 너튜버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사장님 또 시크하시거든요. 네.
1: 근데 그런 분들 커피가 맛있어요. 커피는 네. 약간 시크하신 분들이 맞아. 이게 맛나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진짜 맛있었어요.
0: 아 다행이다. 사장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가면 꼭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6653번님께서 저도요 트루님 때문에 과소비해요. 연예인도 아닌데 파데 6개를 두고 날씨마다 다르게 발라요. 그래도 사랑해요.
1: 너무 파운데이션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이 옷 재질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주면은
0: 옷 재질이요?
1: 그럼요.
0: 아, 옷 재질과 이 파운데이션 어떻게 차이가 있죠?
1: 옷이 약간 이제 니트로 가면서 뽀실뽀실해지면은 살짝 마무리감이 매트해지면 잘 어울리고요. 네. 아니면 내가 너무 여기가 퍼석해 보인다 하면 오히려 약간 광채를 줬을 때 이게 싹 밸런스가 맞기도 하고 립을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처 원래 음식도 그렇고 네. 마지막은 텍스처를 만지는 단계잖아요. 오. 그러려면은 음식 또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듯이 네. 뷰티 제품도 종류가 많아야 돼요. 여섯 개? 아우 잘하셨어요.
0: 어머 나 파운데이션 사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1: 그럼요. 그 텍스처를 만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진짜 돌아버려요.
0: 그 요리계 음식계 이영자님이 계신다면은 또 뷰티계에는 또 유튜브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1: 아, 네. 그냥 전 좀 텍스처를 좋아할 뿐입니다.
0: 우리 달달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달달님 문자 한번 여기 읽어주시겠어요?
1: 이거 어떻게 읽어요?
0: 여기 14페이지.
1: 아 페이지를
0: 여기 또 있어요. 미리 또 받아놓은 저희가 질문들도 있거든요.
1: 아, 네 달달님께서 혹시 오늘 라디오 오는 영상도 유튜브님의 브이로그 채널에 올라오나요? 들어오면서 네. 아주 계속 호달달달 호들갑을 떠는 걸 찍어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도 켜져 있거든요.
0: 저도 출연 좀 시켜주세요.
1: 아니 시켜주세요라니요.
0: 저 여러분 나 여기 나와 어떡해.
1: 어떻게 진짜 너무 영광 할렐루야. 나 무슨 일이.
0: 저 여기 오늘 혹시 나올까 싶어서 네 비비 찍어 바르고 왔거든요.
1: 아 네. 근데 피부가 되게 좋으시다.
0: 비비를 두껍게 발랐어요. 네.
1: 비비 크림 뭐 바르시는지 이따 여쭤봐요.
0: 또 나의 저의 폴디의 정보까지 얻어가시는 분. 네. 또 계속해서 트루님 코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트루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 이 코너 소개를 이렇게 갑자기 받으니까 되게 또 떨리네.
0: 아, 잘하시잖아요.
1: 오늘은 관리 중. 유튜브에 관한 모든 것 물어봐 주세요. 뷰티도 좋고요. 유튜브 이야기나 저의 일상 이야기 등등 뭐든 좋습니다. 말 많이 걸어주세요.
0: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또 지금 뷰티 얘기를 했지만 채널 3개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뷰티 채널 말고도 뭐가 있죠? 또 우리 또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저는 일상 채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생방송을 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또 맞아. 생방송 온에어 채널이 있습니다.
0: 바빠요. 이 채널 갔다가 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로 구독자가
1: 아~
0: 네. 이거 봐 이거 보랴 저거 보랴 바쁩니다. 네.
1: 네 바빠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0: 근데
1: 네.
0: 그렇게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그 왜 뭐 일과 일상

0: 의 분리, 쉼의 분리 뭐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 나는 일과 나의 일상이 섞여 있는 게 나의 스타일이 맞구나.
1: 오.
0: 그런 삶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살아왔어서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이게 바쁜 건지 그냥 사는 건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1: 근데 그런 모습을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보는 구독자분들은 훨씬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냥 아직 쟤는 저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느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1: 처음에 이 브이로그 채널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0: 아, 이게 제가 맨날 하던 얘기라서 짧고 빠르게.
1: 예, 예, 예.
0: 처음에 이제 뷰티 를 시작을 했을 때 네? 지금의 남편이
1: 네?
0: 그 너튜브에 영상 올리면 돈을 번대. 그래서 그 수익 구조가 궁금해가지고
1: 오.
0: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찍어 올렸거든요.
1: 오.
0: 한 6개월쯤 했는데 그러면 일상도 이렇게 내가 걸어다니면서 찍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뷰티 채널에
1: 네.
0: 일상 영상이 한두 개 있어요.
1: 아.
0: 그걸 하다가 지금 아직도 제가 소속 회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지금 미국에는 브이로그가 너무 핫하다. 그럼 브이로그 채널 하나 만드는 걸 더 추천한다. 라는
1: 아.
0: 말씀에 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만들기가 쉽잖아요.
1: 그쵸.
0: 브이로그 딱 생겼어요. 그리고 한 또 6개월 했나? 아, 그때 또 막 생방송이 너무 핫했어요. 그 거기에서 생방송을 하고 영상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깝잖아요.
1: 어, 그쵸.
0: 근데 그 너튜브가 저장 공간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저장을 하자 이러면서 생긴 게 생방송 채널이에요.
1: 또 그러면 혹시 또 연장하고 싶은 새로 만들고 싶은 채널도 있나요?
0: 아니요. 아니 지금 세 개만 해도 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우리 뚱이님께서 영상 편집할 때나 쉬는 시간에 즐겨 듣는 노래 궁금해요 하시는데
0: 제가
1: 네.
0: 뭐 이렇게 듣고 보는 걸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1: 오.
0: 항상 뭘 만들고
1: 바쁘시죠 이미.
0: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 듣는 거를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천곡을 또 세 곡을 미리 골라주셨잖아요.
0: 그래서 듣는다면
1: 네.
0: 내가 그래도 이걸 듣죠. 왜냐면 차 타고 이럴 때는
1: 네.
0: 또 심심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1: 그 노래 지금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0: 어머,
1: 이 노래 또 되게 트렌디한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0: 그렇죠. 트렌디한 거
1: 네.
0: 하나. 그거는 진짜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1: 이거를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서 동작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0: 어머 어떻게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아, 직접 트루님이 소개해주시면 그 노래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곡으로 나오는
1: 바로
0: 거예요?
1: 바로 곡으로 우리 듣고 오는 겁니다.
0: 아, 여러분 요즘에 이 노래 모르면 안 되죠.
1: 80s의
0: Bad.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들어볼까요?

0: 근데
1: 네.
2: 에이,
0: 안 어려운
2: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하셨으면서. 지빵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지빵님이 두 분 다 되게 주책받아짐이 있으시다.
2: 아, 여기에 미를, 미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0: 아,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거죠. 네. 뭐에다가 다 미를 붙이면.
2: 이수민님께서 쇼호스트 같아요. 진출 바랍니다. 아, 이분은 뭐
0: 이미 조금 하고 있긴 한데
2: 조금이에요?
0: 아, 조금.
2: 아니, 많이.
0: 아, 왜냐면 네. 네. 또 너무 자주 나가면 네. 그렇고.
2: 아, 그래요? 네. 아, 이미 또 거기서 네. 또 한가닥 하시는 분입니다. 9360번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와, 진짜 가족 친언니가 방송 탄 기분이라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2: 또 애는 데리러 가야지.
0: 근데 지금 조금 이르시긴 하다.
2: 아, 그래요?
0: 하원을 좀 빨리 하시나? 초등학생인가? 1시 반이면 아직은.
2: 아니면 뭐 이동 거리가 멀어서 좀 서둘러 가셔야 돼요.
0: 아, 먼 곳에 잘 안 보내는데.
2: 아, 그래요?
0: 아니다, 아니다. 약간 또 교육열이 있으시면 보낼 수도 있긴 한데. 뭘까요?
2: 그래요. 제가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0: 네.
2: 자, 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닉네임 답답해님의 사연입니다. 가을의 빛이 진짜 강한 거 아시죠? 근데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2: 아, 그 참, 아, 필요 없다니까. 아,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
0: 이렇게 피부에는 무언가를 바르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타고나길 좋은 피부로 태어난 덕인지 놀랍게도 스킨, 로션, 크림, 선크림까지 덕지덕지 바르는 저보다 피부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2: 아, 선크림 안 발라. 아, 싫어. 아, 답답해.
0: 하,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침마다 선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가을 소풍도 많아져서 야외 활동이 많은데 애들이나 남편이나 얼굴에 뭘 안 바르려고 해요. 트루님,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부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아, 선크림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0: 아, 근데 선크림은 우리의 노화 방지에 가장 가성비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 꼭 바르라야 되긴 해요.
2: 근데 사실 선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네. 피부가 타지 않기 위해 하얘지기 위해 바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이제 자외선이 네. 그 노화 촉진의 1번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네.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면 바르기만 해서 막을 수 있다면 네. 막는 게 맞긴 하죠.
2: 어, 그럼 매일 발라야 되는 거죠? 선크림은?
0: 그렇죠.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되긴 하죠.
2: 약간 이런 거 저 고민될 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네. 그날만 오후에 잠깐 해가 다 지고 나서
0: 그렇죠.
2: 잠깐 나가야 될 때
0: 그렇죠.
2: 이럴 때 발라야 됩니까? 안 발라야 됩니까?
0: 아무래도 그때도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바르면 좋긴 하죠.
2: 네.
0: 좋긴 한데 내 귀차니즘이 그걸 이길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텍스처가 또 나의 귀차니즘을 좀 이겨줘요.
2: 오, 텍스처?
0: 네, 이게 무기자차를 발라야 지속력이 조금 더 가는 건 있긴 있어요.
2: 네.
0: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있잖아요.
2: 네?
0: 근데 그렇게 가볍게 바를 때 유기자차가 한 3시간 정도 지속력이거든요.
2: 아, 3시간밖에 안 가요?
0: 유기자차는. 왜냐면 유분에 좀 쉽게 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귀찮은데 유기자차는 좀 가벼운 발림성이 많기 때문에 유기자차를 바르면 좀 좋죠.
2: 오,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텍스처.
0: 네, 그런 식으로 나의 귀차니즘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2: 거의 약간 요리의 식감 같은 이런 거 같아요.
0: 완전
2: 오.
0: 식감이죠.
2: 아, 좋습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 구분해서 한번 발라보는 거 추천드려요.
0: 네.
2: 9138번님께서 뭐야 언니? 리딩 왜 이렇게 잘해요? 라디오 자주 나와줘요. 저 진짜 근데 약간 구연동화 이런 거 혹시 배우셨어요?
0: 아니요.
2: 아니, 왜 이렇게 정말 리딩 너무 잘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아, 역시 프로는 이길 수 없다. 6457번님께서 집에서도 발라야 한다던데.
0: 맞아요. 발라야 하죠. 하지만
2: 네.
0: 이것도 결국엔 이 귀차니즘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랐다 말았다 해요.
2: 아,
0: 근데 안 바르고 내가 햇빛 앞에 있으면
2: 네.
0: 나는 노화가 오고 있다 인지는 해요.
2: 오.
0: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전 크다고 생각해요.
2: 아니면 커튼을 다 이렇게 친 상태에서 집에만 있으면요?
0: 훨씬 낫죠.
2: 아, 그래, 그러면 안 발라도 괜찮나요?
0: 속지라도 쳐져 있으면은 이게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 업계에 저도 듣는 게 많다 보니 속지라도 치면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게 입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런데
2: 네.
0: 그래도 속지라도 쳐져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
2: 아, 좋습니다. 박유중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우리 박유중님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게 가을 햇살에는 돌도 벌어질 만큼 뜨겁고 따끔하다고 했습니다. 꼭 선크림 발라야죠.
2: 이 말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0: 돌도 벌어질 만큼 정말 저거는 어머님의 말씀이 맞다 싶네요. 이런 표현 너무 시적이에요.
2: 네?
0: 돌도 벌어질 만큼. 근데 여러분 선크림이 그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발랐을 때 자외선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고

0: 네. 피부 장벽이 이렇게 얼기설기 벌어지면 여기 틈새로 공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 피부 장벽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1: 이 정도면 그 도현님 약간 선크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기엔 너무 박사님들이 선크림을 시중에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1: 아 또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는 걸로. 네. 어 그렇다면 이 좋은 질문입니다.
0: 네.
1: 2948번님께서 실버라인님 선크림 잘 바르시나요?
0: 사실 저분도 이제 너무 귀차니즘 애를 키우면서 그런데 그 애를 키우면서 이런 힘듦이 오기 전에 선크림 정말 잘 발랐고 지금도 외출한다 하면은 선크림 덕지덕지.
1: 아.
0: 그리고 그렇게 눈에 발라요. 눈에 본인이 발라놓고 네. 이거는 왜 따갑지 해요.
1: 어? 어떻게?
0: 눈가를 피해서 이렇게 바를 순 없어? 이렇게 손짓을 바깥으로? 아니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1: 아무래도 남자들은 또 이렇게 이게 퍽퍽퍽 해줘야 되거든요.
0: 왜죠?
1: 그래야지 약간 제대로 발리는 느낌이랄까.
0: 어머. 이거 실버라인이 이런 말 했어요.
1: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세수하듯이 약간 어푸어푸 세수하듯이.
0: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데 눈을 발라야지 막 이러기도 해요.
1: 그 말도 일리 있지 않나요?
0: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좀 더 킹받는데 네, 맞긴 합니다.
1: 윤정원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누나 저는 요즘 관리하게 선크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크림 타입, 스틱 타입, 스프레이 타입 등등 종류가 많은데 뭐가 좋을까요?
1: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0: 네, 일단 저는 정석은 크림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감인들도 잘 쓸 수 있는 거는 무기자차긴 해요. 무기자차를 얼굴에는 기본적으로 발라주시고 네. 스틱 타입 같은 거는 팔에 무기자차 다 바르고 하면 아무래도 옷에 닿고 이런 게 조금 그릴 수 있잖아요.
1: 끈적거리니까.
0: 네, 아무리 제형이 좋다 해도 고를 때 이제 스틱 타입으로 조금 타협하는 거죠.
1: 그 선크림을 종류별로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0: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자꾸 써보면서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1: 이 정도면 약간 유트루님 안 계시면 뷰티업계 망하는 거 아닙니까?
0: 아유 무슨요 또 그렇진 않아요.
1: 자꾸 구매욕을 이렇게 또 일으키시니까. 오수진님께서 선크림 게을리하다가 김이 생겨서 피부과 가서 돈 더 썼네요. 뽀잉.
0: 정말요. 이 기미가 올라오는 것도 선크림으로 굉장히 많이 방어를 해줄 수 있어요.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1-20%라도 막을 수 있다면 바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이 피부과 가도 사실 기미 한 번에 잘 안 지워지거든요.
0: 기미는 또 자주 가야 된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야 좀 옅어질까 말까.
1: 돈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으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금전적인 면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다 그 피부 전문가분들도 선크림, 네. 선크림 하시는 겁니다.
1: 오, 피부과 가기 전에 선크림 한번 발라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좋은 정보 얻고 있는데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가 시작했고요. 네, 지금 폴킴에게 구매욕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계시는 유트루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트루님에게 궁금한 것들 지금 많이 보내주세요. 미담, 목격담 뭐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지금 또 저에게 커피 머신 구매 욕구를 지금 뿜뿜 해주고 계시거든요.
1: 아니, 정말 마음에 네. 이미 심장이 뛰고 계시네요.
0: 저는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1: 아, 근데 그 정도면은 네. 천천히 질러보시는 거 전 추천드려요.
0: 예,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심장이 가격 듣고 한번 들어갔다가.
1: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그쪽이 너무 높다면 네. 조금 이제 더 괜찮은 데에서 홈카페용으로 괜찮은 거 너무 많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니까 몰랐다가 가정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알아버리는 게
1: 근데 인간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하다못해 여행을 가서도 보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여행도 내가 돈 들였는데 뭔가 네. 더 뽕뽕는 기분? 커피 머신 하나 샀는데 네. 유럽을 갔는데 커피 맛이 달라 보여? 그럼 내가 여행에서 뭘 얻은 거죠. 그럼 그거는 커피 머신에 투자를 해서 난 더 얻은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은 돈을 버린 게 아니에요.
0: 그 결제 권한자가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한마디 해주시죠.
1: 그 같이 이제 살고 계신 분도 네. 이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커피의 맛을 더 알게 됐다? 그럼 나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0: 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됐다?
1: 그럼요.
0: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됐다?
1: 네,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경험한 게 많을수록 뭐라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네.

0: 음악하시잖아요. 네.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가 바운스 바운스가 많고 막 텍스처나 향이나 뭐가 들어오잖아요.
1: 맞아, 음악 진짜 필요해요.
0: 미쳐. 그리고 막 음악 들으면서 커피 내렸을 때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1: 맞죠.
0: 이게 본능이에요. 네. 이런 분을 선택을 하셔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하시는 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1: 자, 이 얘기 듣고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879번님께서 저도 트로 언니 영상 보고 커피 입덕했어요. 이제 집에서 드립 커피 내려 먹는답니다.
0: 어, 그러고 보니 폴킴님은 드립 커피는 안 드세요?
1: 아, 드립도 먹습니다.
0: 어떠세요?
1: 드립 정말 좋습니다. 드립을 근데 이 한창 또 먹는 시기가 있었는데
0: 있죠.
1: 또 이제 또 한창 하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또 이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이 내리는 게 조금 시간이 투자된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1: 네, 약간 그 시간에 약간 5분이라도 좀 더 자야겠다.
0: 아, 그러면은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방송 오프일 때 얘기해 주시고.
0: 마인드셋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근데 그 시기가 아주 네. 자연스러운 커피 덕후의 길로 가는 시기예요.
1: 덕후로 한번
0: 정상 루트 가고 계십니다.
1: 지금 뷰티부터 커피까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제이 은우맘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0: 강민이 엄마 거기 왜 있어요? 나 은우 엄마예요. 어머 은우 엄마.
1: 여기서 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0: 아니 이분도 내향이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어린이집을 강빈이랑 같이 다녔어요.
1: 어머, 우리 강빈이 잘 지내죠.
0: 네. 어머, 은우 엄마 반가워요.
1: 은우 어머니 너무 반가워요.
0: 진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네.
1: 6636번님께서 저 방금 전에 오늘 받는 구매로 선크림 구매해버렸어요.
0: 잘하셨어요. 그리고 구매하시면 2-3일 열심히 바르시고 분명히 또 안 바르실 거거든요. 그건 역시 선크림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1: 아, 좋습니다. 4276번님께서 환절기에 쓰기 좋은 팩도 하나 추천해주세요. 어떤 타입, 어떤 성분이 좋은지.
0: 아, 요게 또 피부 타입 따라 다른데 좀 네. 건조함을 느끼신다 하시면은 요즘에 겔 마스크 너무 잘 나와요.
1: 오, 겔 종류.
0: 네, 겔 종류를 써보시면 좋은데 겔을 썼더니 좀 빨개졌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가볍게 그 시트 마스크 팩 중으로 가시면 네. 종류로 가시면 좋은데 네. 이거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1: 일단 겔 마스크 한번 써보시는 네, 거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1030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이거 제가 읽어야 되나요? 트루님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타고난 것 같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셨나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말을 잘하시게 되신 걸까요? 궁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안이 네. 그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1: 네.
0: 말을 내가 치고 나가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다 말이 많아요.
1: 이 가족에서 생긴 이 습관이네요.
0: 네, 약간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말이 많아요.
1: 생존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8939번님께서 13년 차 너튜버로서 주변 사람들이 너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면 말리는 편인가요? 응원하는 편인가요?
0: 전 완전 응원하죠.
1: 요즘 사실은 이미 약간 포화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0: 포화지만 네. 또 하는 사람은 또 계속하고 그렇게 네. 치면 이 방송계도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에이티즈 최사님 같은 분이 팍팍팍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저는 일단 하라.
1: 네.
0: 했다가 또 아니면 많은 거죠 뭐.
1: 일단 시작해라.
0: 네.
1: 오, 아 좋은 추천입니다. 우리 8939번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있다면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완전요.
1: 거짓 앤 추님께서 팬들을 위해 만든 노래 트루버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트루 언니 이만큼 트루버에게 찐이라고요.
0: 네, 사실 이 트루버 아니 그냥 이 트루버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은 약간의 그 좀 슬픈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 슬픈 이야기였어요.
0: 네, 약간 그래서 그 얘기를 방송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마음이 원래 어떤 이렇게 하면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1: 네.
0: 그때 좀 한 2-3일 회복이 안 되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가사 성경 구절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게 원래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 같은 거여가지고
1: 네.
0: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하자. 그래서 곡을 써볼까? 이러다가 그 곡을 쓴 거예요.
1: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되게 홀리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해갖고
1: 근데 그래서 또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게요.
1: 평온해지기도 하고
0: 참 곡이라는 게 네. 나의 스토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 곡을 듣지만 내 스토리가 뭔가 감정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1: 있죠. 심지어 유트루님은 음대 전공이시잖아요.
0: 뭐 어떻게 클래식 작곡을 네. 전공하긴 했는데
1: 네, 그냥

0: 클래식 작곡은 또 그냥 이 실용음악 작곡이랑 또 결이 다르거든요.
1: 완전 결이 다르죠.
0: 훨씬 그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클래식 작곡을 공부할 때 실용음악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어린 마음에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자꾸 최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클래식 작곡 전공했다고 네. 최사님처럼 이렇게 이게 춤이랑 영역이 다르지만 이게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너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역이 너무 다르다.
0: 나중에 이 배드를 피아노로 연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저는 또 교회 바이브 나올 거예요.
0: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1: 아.
0: 자,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유트루님께서 우리 팬분들, 트루버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유트루의 트루버.

0: 유튜브 트루버의 트루버 듣고 왔습니다. 경건해지면서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피아노가 좋은 건가요?
1: 아, 일단 제 친구네 녹음실에서 만들었는데.
0: 아, 집에 있는 그 피아노 아니에요?
1: 아, 네, 아니죠. 왜냐면 그렇게 너튜브에는 제가 초연? 너무 단어가 좀 거창한데 그렇게 했다가 전문기관에 가가지고 다시 쳐서 좀 만지고 하죠.
0: 아, 해야죠. 소리가 다르니까 또.
1: 그럼요.
0: 5622번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와닿는 곡이에요. 기교 하나 없이 진심만 꼭꼭 담은 느낌.
1: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녹음 너무 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교를 넣을 수 없는 목소리라서 그럴 땐 기교를 못 넣는다? 깔끔하게 가야죠.
0: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1: 그래서 그냥 네. 깔끔하게 했고 맞췄죠.
0: 이 애드립이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죠.
1: 네, 그렇습니다.
0: 임태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 이 노래 들으면 우리 트루 언니 울겠네.
0: 어떡해.
1: 살짝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0: To my dearest님께서 강빈이랑 나음이가 나중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
1: 아, 음이 높아요.
0: 아, 음을 바꿔야죠.
1: 그러면 영역 너무 낮아져요. 근데 이게 곡을 쓸 때 그게 있어요. 네. 영역을 내가 좁게 잡으려고 하는데 네. 쓰다 보면 이게 한번 날아가 줘야 될 때 있거든요.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성으로 하더라도 네. 그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이제 애들 못 부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0: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0560번님께서 우와 금요일 지금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데 힐링의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힐링이 되셨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0: 봄햇 봉티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1: 트루님을 손민수 하는 N년차 트루버입니다. 그 사이 언니 따라 유부녀도 되고 이제 강빈이 나음이 보면서 예쁜 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가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0: 네.
1: 네, 이 아가를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네. 저의 그 임신 기운 팍팍 드립니다.
0: 아,
1: 임신 되실 겁니다.
0: 지금 애가 둘이잖아요. 그쵸?
1: 네, 그리고 제가 너무 TMI인데 네. 한 번에 생기고 그랬어요. 기운 드립니다.
0: 비결이 뭔가요?
1: 비결은요. 네. 말랑한 살.
0: 아.
1: 진짜.
0: 말랑한 살이요?
1: 네. 이게 약간 근육이 별로 없고.
0: 내 살이.
1: 말랑말랑하고 네. 이 지방이 약간 에스트로겐 이게 네. 너무 좀 사자 느낌이 자꾸 나는데. 네, 기운 드립니다.
0: 아, 이제 좋아요. 기운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햇살님께서 트루님이 생각하는 요즘 뷰티 트렌드 한 단어로 꼽아주세요. 요즘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막막해서 트루님 영상 보면서 공부 중이에요 하셨어요.
1: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0: 네.
1: 롱제비티.
0: 롱제비티?
1: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롱제비티. 이게 이제 뭐였죠? 슬로우 에이징? 그런 게 막 네. 떠오르고 했잖아요. 네. 계속 롱제비티가 앞으로 보일 겁니다.
0: 아, 롱제비티 이렇게 단어 하나 또 배워갑니다.
1: 네, 저도 사실 한 3일 전에 배운 거거든요. 배운 거 얼른 공유해야죠.
0: 이런 거 바로바로 써먹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1: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서 뱉어보면서 저도 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롱제비티.
0: 롱제비티. Yeah. 좋아요. 조개 이야기도 한번 읽어주시죠.
1: 트루님 영상 구독자 중에는 여자도 많지만 남자도 많은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0: 맞아.
1: 구독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자 팬분들도 많죠? 일단 구독자 남녀 비율은 네. 남성분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0: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제가 유트루님 거를 본다라는 얘기를 오픈하고 나서 약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1: 의아하죠. 저 아직도 의아해요. 내 앞에 폴캠님이 왜 있으며 이분은 왜 나를 알며?
0: 저도 저는 메이크업에 그렇게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막 제가 실제로 막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1: 아니 근데.
0: 근데
1: 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도 자르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0: 아, 어떻게 알았냐고요?
1: 네.
0: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 아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님 채널을 보기 전에 네. 이렇게 쇼폼 같은 걸로 이렇게 이 파운데이션 리뷰하는 그걸 봤어요.
1: 아, 네.
0: 저는 이제 신뢰가 되지만 이상한 사람이다.
1: 너무 좋다.
0: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
1: 각인시켰다.
0: 넘겼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1: 이런 약간, 얘기는 처음 들어요.
0: 약간 뭐랄까 이런 말씀 드리기 요람되지만
1: 해주세요.
0: 약간 똠양꿍 같달까. 약간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1: 처음에는 약간 새콤하고 이상한데.
0: 왜냐면 제가 이제 뷰티를 볼 일이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면서 막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열과 성의를 다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제가 아직도 보면서 난 이걸 왜 보고 있을까?
1: 그러니까
0: 그런 생각을 해요.
1: 왜 뷰티 채널의 엔딩 멘트를 왜 알고 계시는지.
0: 왜 내가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의 채널을 보고 있을까?
1: 그러니까요. 저는 브이로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할 텐데 어. 뷰티까지 알고 계시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0: 9748번님께서 칭찬이죠? 똠양꿍. 저 똠양꿍 진짜 좋아해요.
1: 똠양꿍의 매력 있죠.
0: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1: 아 감사합니다. 어.
0: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저랑 갑자기 거리감 두시는 거 아니죠?
1: 아니요. 그래서 그 똠양꿍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네. 라디오까지 나오는 가문의 영광.
0: 아니 거기서 시작해서 그 파운데이션 때문에 그 브이로그 네. 거기다가 이제 라이브까지 채널 세 개를 제가 섭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세상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0: 네, 네. 제가 저야말로 트루버입니다. 게으름쟁이님께서 저는 솔직히 마스크팩 하나 붙이는 것도 힘들어서 1일 1팩도 실패했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그 귀찮음을 다 극복하시는 거예요?
1: 1일 1팩 못해요. 어떻게 매일매일 팩을 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뭐 너무 다행인 거고요.
0: 맞죠.
1: 그리고 1일 1팩 이런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피부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0: 어? 왜죠?
1: 내 피부가 꺼슬꺼슬 걸리고 뭐가 이상해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0: 맞아 맞아.
1: 왜, 그 피부가 좋으신가요?
0: 저도 그 팩을

0: 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1: 필요성을 어쩌면 잘 못 느끼는 피부일
0: 그러니까
1: 수 있죠.
0: 이렇게 약간 제가 만졌을 때 좀 안 좋다 싶을 때
1: 그쵸?
0: 그때 이제 오늘 해야겠다.
1: 네.
0: 오늘이나 내일쯤 해야겠다.
1: 네.
0: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커피는 필요도를 굉장히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0: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1: 네.
0: 우리 별이 달인님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뷰티에서 주방과 육아, 패션, 커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신데 혹시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셨나요? 트루님의 채널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0: 이거 궁금한데요?
1: 저 요즘은 약간 인간의 몸?
0: 네.
1: 건강?
0: 인간의 몸이요?
1: 네. 그냥 뭔가 그냥 인간 탐구, 몸. 다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근력 네. 운동을 했을 때 정말 나 같은 인간도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강빈이가 그 두드러기가 있거든요. 먹는 거에 따라 이 두드러기가 나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약간 실험?
0: 네.
1: 재밌어요.
0: 실험체로 보시는 거예요?
1: 네. 근데 그게 결과물이 막 나와요. 얼마나 재밌어요. 제 관심사입니다.
0: 이제 나중에 이 채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이제 점점 기대가 됩니다. 이제.
1: 네. 뭐든 한번 열심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0: 나중에는 뭐 내과학이나 이쪽으로도 한번 좀 파주시면.
1: 이게 또 한계가 네. 제가 과학적으로 못 가고 항상 느낌.
0: 네.
1: 느낌으로만 가요.
0: 근데 또 과학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잖아요.
1: 저분은 있기는 한데 네. 진짜 너무 또 과학적으로 가면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곤해요. 또 이게 약간 적당히 끊어줘야 돼. 지식이 깊어지면 피곤해요. 나는 그것까진 듣고 싶진 않았는데.
0: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1: 제가 듣고
0: 대신해서
1: 걸러요.
0: 딱 중요한 것만 네, 알려주시면. 네, 이런 것들 또 관심 깊게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베베님께서 언니 저멘트 하나 해주세요. 언니가 추천하는 건 무조건 믿거든요. 무한 신뢰.
1: 일단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닭발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닭발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하죠.
1: 무뼈?
0: 저는 무뼈를 좀 좋아합니다.
1: 네. 혹시 드시면서 대화해야 되나요?
0: 대화요?
1: 왜냐면 뼈닭발은 대화 차단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뼈를 좋아하는 것도 네. 저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이제 뼈를 이제 발골하는 와중에 네. 팬분과 마주치게 되면 그것도 약간 폴킴 노래 안 듣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 통에다가 통통통 이거 약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1: 그 현란한 이렇게 입의 움직임.
0: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1: 그래서 깔끔하게 네. 무뼈로
0: 항상 먹으면서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고 커피가 어울리는 느낌으로다가
1: 커피와 커피 닭발
0: 커피 한잔 하려고 이 느낌 이미지 유지해야 되거든요.
1: 그러면은 디저트로 닭발 무슨 얘기죠 지금? 네.
0: 아니 이렇게 또 뭐 지금 선크림부터 다양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코너 마무리할 시간 됐어요.
1: 헐.
0: 진짜 빠르죠?
1: 우와
0: 이게 노래를 듣고 대화 좀 하다 보면 이 사연 읽다 보면 그냥 끝나요.
1: 어머 진짜네.
0: 네.
1: 장난 아니에요.
0: 나중 고정 게스트로 좀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 어머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0: 가문의 영광이라뇨. 제가 영광이죠.
1: 아니요 저는 불러주시면
0: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틈틈이 약간 이 뷰티에 대한 정보를 팍팍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뷰티 말고도 나중에 뭐 인간 탐구 이런 거
1: 저는 제 머리에 있는 거 네. 이렇게 홀로로로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해요.
0: 저는 듣는 거 좋아해요.
1: 어머
0: 네.
1: 찰떡궁합이야.
0: 이렇게 들어서 바로 이제 구매로 연결되는.
1: 역시 네. 돈 쓰기까지.
0: 에. 아마 많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트루님께 약간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소비 화이팅.
0: 네. 4522번님께서 똠냥콩언니 너무 죄송해요. 똠냥콩언니 마지막 인사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1: 네.
0: 이거 마지막 인사 나눌 때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0829번님 것도 읽어주세요.
1: 네, 우리 언니 라디오도 나오고 슈스타 너무 행복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퇴근길에 영상 보고 점심시간에 라디오에서도 언니 보고 지펑. 감사합니다.
0: 약간 영상으로도 보고 이렇게 뭐 출퇴근길 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1: 너무 자주 보면 질리지 않을까요?
0: 아니요. 질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1: 갑자기 당황한다.
0: 갑자기 너무 당황했어. 내가 너무 훅 들어갔나? 제가 오늘 조절해야지 생각하고 오긴 했거든요.
1: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시나 봐요.
0: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우리 또 유트루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진짜 시간 나실 때 놀러와 주시면 저희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1: 저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내향인이라 네. 저 갈래요는 못하니까
0: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1: 오세요 해주시면
0: 네, 제가
1: 버선말로
0: 모른 척하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우리 마지막 인사 조금 전에 했던 네. 유트루님의 그 시그니처
1: 네.
0: 인사하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0: 안녕.
1: 감사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0: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맛있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아, 6744번님께서 그래서 커피머신 살 거예요. 아, 지금 또 이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아 고민이 됩니다. 최소아님께서 일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새벽에 다시 들어야겠어요. 제일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신혜원님께서 티켓팅 꼭 성공하세요. 저 지금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한번 더 노력해볼게요. 내일은 노을의 균성님과 함께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진행해볼게요. 주말에도 가요광장 놀러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핑클의 True Love. 오 True Love네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같은 노을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다 감탄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해요. 인형 열쇠고리를 사면서 이렇게 예쁜 걸 찾다니 하며 활짝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하러 이런 필요 없는 걸 사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의 반짝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재능 아닐까요?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특별해질 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좀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바라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해피니스 행복 레드벨벳 9월 11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와서 오호 완전 행복 그랬는데 사무실이 24층이라서 바로 타는 엘베가 귀하거든요. 차상희 씨 그렇겠네요. 제일 안타까울 때는 아 23층을 내려가고 있어. 아 언제 올라와 이렇게. 근데 오늘 바로 그냥 24. 이야 점심도 행복하셨겠고 오늘 오후도 아주 룰루랄라 하셨겠는데요. 8198 언니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하늘 아주 예쁩니다. 구름 아주 예쁩니다. 사진을 3장이나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8198 이어서 김주현 씨 언니 오늘 생방이시죠? 발음 살짝 꼬인 후에 언니의 옅은 웃음이 생방 같아요. 청취자들은 DJ가 실수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크크크크크.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청취자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제가 특히 발음 실수하면 여러분이 뭐랄까? 아우, 고소하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왜 그러십니까? 차상희 씨, 8198, 김주현 씨, 세 분에게 모두 금이 추러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3부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원하는 신청곡 간단한 사연만 보내시면 됩니다. 진짜 나올지도 모르니까 생방송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주말 계획은 세우셨는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맞춤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서 금이 추러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위제로
11: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3: 일양약품.
1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1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6: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7: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1부. 꾸벅꾸벅 졸다가 버스에서 반가운 언니 목소리 나와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6865. 야구장 지나가는데 팬들이 많네요. 굉장히 힘든 하루 잘 버텨낸 저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든 하루였으면, 아직 6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버스에 앉아서 꾸벅꾸벅, 몸이 지치고 마음이 긴장됐는데 딱 풀리면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저녁이어서 이제 주말이 기다리니까 주말에 푹 좀 쉬시고 컨디션 또 마음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6865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버스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 그리고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 여기는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저는 DJ 이금희예요. 반갑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슈가 보르네를 같이 들을까요? 해가 지잖아.

강보미 씨 단기 알바 오늘로 막 끝나고 빵집으로 혼자 퇴근 중이에요. 흐흐. 날씨도 선선하고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작은 행복 누리러 갑니다. 흐흐. 그러니까 퇴근 중이에요가 아니라 빵집으로 퇴근 중이에요가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미씨. 아 나 단기 알바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그쵸. 왜냐면 단기 알바는 주로 이제 평소에 늘 하지 않던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됐든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안 하던 일을 하면 사람은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뭐가 보상이 된다. 빵. 맛있는 빵 많이 사세요. 고은지 씨, 이번 주 내내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함께해서 아기 목욕, 수유, 아기 재우는 동안 너무 든든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기가 아직 어린가 봐요. 수유라는 단어에서 아이고, 아직 그냥 꼬물꼬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한테 나는 그 아기 냄새 어우 너무 예뻐. 그리고 눈 감고 패시시 웃을 때 어우 예뻐. 그 정도 아기인 거죠. 아. 은지씨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다행히 아기들이 제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통계 아 주변 미터예요. 그냥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통계가 제 주변은 있거든요. 아기가 잠도 잘 자고 목욕도 잘하고 수유할 때 맛있게 먹고 아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5173 월화수목 4일 내내 야근하다 오래간만에 정시 퇴근합니다. 그동안 야근하느라 못 본 가을 저녁 하늘이 아름답네요. 행복해요. 어 그래도 금요일에 정시 퇴근해서 다행이에요.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이에요. 야호.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존 박, Night Falling. 언니 저 주말에 결혼해요. 축하합니다. 3493. 사실 결혼은 별로 기대 안 되고요. 네? 뭘 하시는 거예요? 2주간 떠날 신혼여행만 기대됩니다.

어제 동생이 한식 뷔페 오픈을 해서 오늘 갔다가 집에 가는 길 대박 기원 문자 보냅니다. 금요일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당연하죠. 금요일인데 차가 안 막히면 그게 또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동생의 한식 뷔페집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5748 그리고 주말에 결혼하시는 3493 두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은의 키친, 박정현의 달아요.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나이 39, 회사, 집만 반복하며 지내던 2015년 봄날 20년 지기 친구가 남자를 만나보라고 했다.
1: 우리 엄마 친구 조칸데 나이는 4살 많고 네가 강호동 같은 스타일 좋다고 했잖아. 딱 그 느낌이래.
0: 인생 뭐 있어?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도 좀 해보자.

0: 받는 마음에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별 기대는 없었다. 소개팅에서 잘 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 어머님 체면은 세워드려야지 싶어 미용실도 다녀오고 구두도 꺼내서 신고 벚꽃이 한창인 여의도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하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슬슬 긴장되는 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네 하는데 전화가 왔다.
1: 저 도착했는데 어디쯤이세요?
0: 저도 막 도착했어요. 저 앞에 딱 교무주임 선생님 같이 생긴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우린 벚꽃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고 커피숍에서 몇 시간 얘기를 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느낌 나쁘지 않은데? 주말에 또 볼 수 있냐고 하기에 영화를 보자고 선뜻 대답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의 길로 들어섰다. 선모습 같던 내가 자꾸 치마에 관심을 두게 되고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던 내가 음식을 깨작거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남을 이어갈수록 이 남자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의문이었다. 아무리 내가 연애를 글과 미디어로만 배웠다고 해도 말이지 좋아하면 그만큼 애가 달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약속을 잡고 자기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나를 찾는 거잖아.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불만이 쌓여가던 중에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일정을 얘기하는데 그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는 게 아닌가? 왜? 갑자기 무슨 인사를 가?
1: 몇 달 만났으면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지.
0: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느닷없이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을 때 할 거거든.
1: 그게 언젠데?
0: 아 몰라.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1: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0: 그런데 그도 별다른 연락도 없고 황당하게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지하철에서 그와 닮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고 있었나 봐. 후회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생각으로 나왔어? 내 물음에 돌아온 그의 대답은 이거였다.
1: 이제 와서 헤어지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서.
0: 아, 세상에 이런 답을 원할 여자가 있을까? 역시 우린 아니구나. 그를 뒤로 하고 돌아섰다. 이후 1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솔로였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던 중 잊어버리고 있던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놀라서 심장이 쿵. 왜 전화했을까?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상대가 궁금하다는 뜻이겠지 싶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고 우리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난 날을 얘기했다.
1: 나는 루틴이 중요한 사람인데 너 만나면서 그게 깨져

일들이 생기니까 당황스럽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지, 변해야지 마음먹고 연락했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도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어오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철들긴 했다. 하지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두려웠다. 한 번 놓았던 그의 손을 다시 잡아도 되는 걸까?

다시 만난 날 휘성. 언니 언니 혹시 노래가 힌트일까요? 그러면 슬픈데. 217 좀 기다려보시고요. 박경순 씨 두 분 천생연분이구먼요. 손 놓지 마시고 꼭 잡고 백년해로 하세요. 1855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라는 말이 딱이네요. 어서 그 손 잡으세요. 어서. 8027 꼭 해피엔딩이어야 해요. 고민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0721 저는 반대 경우였습니다.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또 만나다가 또 같은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안 든다는 이유였죠. 또 이분은 반대의 경우였군요. 이태균 씨, 정형화된 그분 삶에 이분이라는 파문. 오, 딱 정리하셨는데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연화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제 선택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는 9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합니다. 만 나이로 49의 신부가 되네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국수를 먹어야 잘 된다고 해서 저에게 칼국수를 먹자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첫눈에 저한테 반한 거 맞죠?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나를 떠나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럽니다. 아무튼 지금은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 아침마다 칫솔에 치약 발라주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와, 아무리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 신부지만 이렇게 자랑으로 끝맺기 있기에요. 예, 있습니다. 연애 얘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이렇게 정말 축하할 사연이어도 좋고요. 슬픈 추억의 사랑 얘기도 좋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9월에는 월간 베스트 사연의 주인공을 세 분 선정합니다. 세 분께 모두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별 왜 모르니.

왜 모르니 별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며칠 동안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야근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박연선 씨.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까지 하는 한 주였는데요. 오늘 회사 행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상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어요. 이런 걸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어머! 잘 됐어, 연선 씨. 아,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요. 와, 축하합니다. 떡 케이크와 꽃다발 축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수사원 상도 받고 포상금 얼마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박주미 씨, 내일은 막내 조카 지슬이 생일인데 오늘 전화했어요. 선물 뭐 받고 싶은지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 한 달에 100만 원 벌잖아. 나 선물 안 줘도 돼. 이러네요. 제가 장난으로 이모 100만 원 번다고 그랬거든요. 순진하게 그걸 아직도 믿고 있나 봐요. 이제 고백할까 봐요. 크 하셨습니다. 오, 지슬이 마음이 예쁘네요. 우리 이모 100만 원 버는데 그거 벌어가지고 왕복 교통비 하고 회사 다녀야 되니까 또 월세도 내야 하고 이모 좋아하는 치킨도 사 먹어야 되는데 나 선물까지 안 해줘도 돼. 와,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박주민 씨. 아우, 지슬이 괜찮은 조카네. 근데 고백 얼마로 하실 거예요? 100만 원에서 얼마 실제로 고백하실 거예요? 아니면 200 정도로 올리실 거예요? 궁금한데요. 장정윤 씨.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실 때면 꼭 먹는 매운 떡볶이가 있는데 오늘 사달라고 하시네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스트레스 줬나 봅니다. 맥주도 한 캔 사갑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장정현 씨가 그러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따님이 매운 떡볶이랑 맥주 한 캔 사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런 딸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떡케이크와 꽃다발 장정윤 씨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엠비코.
1: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이

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1: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AMP 나를 만나야 할 10가지 이유.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K-Wheel 선물. K-Wheel의 선물을 들으며 퇴근하는 길, 차는 막혀도 사랑하기 좋은 날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7836 고맙습니다. 5809 불금을 맞이하여 생새우를 샀어요. 머리는 따로 떼서 갈릭 버터구이로 만들고 몸통은 쪄서 맥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 홍홍홍 행복해요 하면서 사진을 굳이 보내셨습니다. 어, 몇 마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 둘. 배불리 드시겠는데요. 어유, 행복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행복하다고 고백하신 7836 5809 두 분에게 각각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3부.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신 노래로만 채우는 정말로 나올지 몰라 함께할 겁니다. 커피 선물 준비해두고 기다릴 테니까요.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마침내 열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비밀 창고 문.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기 좋은 날 퀴즈 오락관. 다음 주 월, 화, 수 딱 사흘간만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만참부.

이맘때 옷차림이 가장 다채로운 것 같죠? 누군가는 반소매, 누군가는 카디건, 누군가는 패딩 조끼까지. 그야말로 한눈에 사계절이 다 보이니까요. 같은 날씨에도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듣고픈 노래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신청곡 보내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생방송이니까 지금 바로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신청곡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시원하게도 혹은 따뜻하게도 마실 수 있는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160, 팀원이 늦은 여름 휴가를 가서 이번 주 내내 야근이에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일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해 봅니다.

이도아 씨, 언니 저는 콩으로 라디오 켜고 강아지랑 집 앞에 산책을 나왔어요. 덥지도 않고 바람이 선선해서 기분까지 좋네요. 럼블피 씨, 예감 좋은 날 신청합니다.

2490 금요일이라 도로 정체가 심하네요. 우리 성남 375번 버스 동료 승무원들 모두 안전운행 파이팅. 신청곡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1506 친구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제 약속을 당일에 취소했어요. 친구가 밉고 분하고 그러네요. 절대로 부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들려주세요.

9월 11일 금요일 지지 엄마님의 보통 날. 나는 일복 많기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 입사 후에 첫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났다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짐작이 될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둘째 출산 후 복직해서 들어간 팀은 업무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몸은 편했지만 중요도에서 한참 벗어난 일을 해야만 했고 거기다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상사를 만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졌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뺀질거리며 실속만 챙기는 스타일은 못 된다. 해야 할 업무를 미리 찾아서 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바보 같은 캐릭터. 그런 모습이 만만하게 보였던 건지 그동안 경력과 성실한 태도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은근한 무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팀을 옮기게 됐다. 전보다 훨씬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업무량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졌다. 고생을 알아주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니 보람되고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나? 일과

SES 달리기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 떠밀려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끝까지 해봐야죠. 후회 없이 화이팅 화이팅 안일호 씨가 외쳐주셨고요. 0364 저도 한 일복 하는 사람이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두 마리 토끼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생방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옥상달빛 신재의 칵테일 사랑.

0: 옥상 달빛 신재의 칵테일 사랑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요즘 프로젝트 총 책임을 맡아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5319. 너무 피곤한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5살 딸이 쪼르르 달려와 제 양 볼을 잡고 눈을 맞추더라고요. 놀아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아빠 너무 피곤한데 조금 쉬었다 놀아주면 안 될까 했더니
1: 아니 아빠가 나 보면 힘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힘내라고 하는데
0: 감동받았습니다. 와, 그 아빠 힘내세요 노래 가사 그대로네요. 5살 아이가 딱 안 거예요. 아빠가 진짜 힘이 없구나. 아빠가 나를 보면 힘낸다고 힘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보를 잡았구나. 눈 맞추 내 얼굴을 봐야지 힘이 나니까. 와, 똑똑한데요. 어이구, 진짜 힘이 부쩍 솟으셨겠습니다. 5319. 야, 이은숙 씨. 매일 저녁하며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여유가 생겨 회원 가입하고 콩 가입 첫 문자 보내요.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살맛 나는 가을을 맞이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혼자 배시시 웃으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올여름 더웠잖아요. 덥기도 덥고 길기도 길고. 그러니 이은숙쌤을 비롯해서 이 급식실을 비롯한 하여간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이렇게 선선한 계절이 와서 더 이상 그냥 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땀 들어가면 진짜 따가운 거 아시죠? 이게 소금 끼어가지고 그런 염려 없이 일하실 수 있으니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이은숙쌤. 0506. 퇴근길에 보니 사무실 화단에 자목련이 봄도 아닌데 피어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만 지나가시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 계절 감각 없는 게 꼭 너랑 딱 닮았네. 저도 아침 저녁 쌀쌀해진 줄 모르고 얇은 옷 입고 출근했다 감기 걸렸거든요. 아니 감각은 없어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은 게 아닐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시는데 진짜로 자목련이 피 이거 봄에 피는 건데 원래. 이야, 아무튼 0506 그 과장님 참 말씀 안 예쁘게 하시네요. 되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감기 걸린 거 걱정하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계절 감각 아이고 참 우린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0506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이은숙 씨 또 5319 이렇게 세 분에게 각각 게장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9: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1: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3: 하모니 렌트카.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3: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4: 사랑하기 좋은 날 9월 선물입니다.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도울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0: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규장 규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첸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규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9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제 끝곡 준비합니다. 0262 조금 전에 꽃 이름이 궁금해요. 장홍련이 맞나요? 장화홍련이라 했다가 우리 언니가 비웃었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아, 제가 아직 발음을 이렇게 잘 못하네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목 목련 아시죠? 하얀색 우윳빛 목련 중에 그런 색깔이 아니라 자색이라 그래서 자색이 아주 짙은 붉은색, 거의 청색이 나거나 흑빛깔이 나는 붉은색을 자색이라고 하고, 자색 고구마 아시잖아요. 네, 자색. 그래서 자색이 나는 목련이어서 자목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증은 푸셨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전합니다. 가을 상자 조유리 이석 군.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을, 날 웃게 하는 것들을 곁에 두면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웃음까지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실소? 코웃음 정도는 안겨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상하 가족들 같이 웃을까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김영중 그녀가 웃잖아 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웃음치료라는

억지로라도 웃는 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이렇게 쓱 봤거든요. 근데 입꼬리가 한없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평소에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이구나를 딱 인식한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좀 미친 여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할 때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할 때 러닝머신을 뛸 때 왠지 모르게 그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표정하고 있으면. 그래서 웃으면서 달리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도 저도 이제 그 앞에 화면에 검정색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가끔 이상해요. 웃으면서 뛰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웃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뭔들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웃고 이렇게 광대 싹 올리고 입꼬리 올리면은 거기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나고 그러는 거니까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지금 혹시 입꼬리 한껏 내려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 바로 입꼬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들 기분 좋게 토요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입꼬리를 올려줄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규현의 광화문에서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번호 샵 89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김은정님, 건강 때문에 면이랑 당분간 이별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못 참고 라면 반 개 먹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바로 나와서 걷기 운동 중이에요. 식단과 운동 참 힘드네요. 그래도 상쾌한 아침 들으며 걸으니 기분은 최고입니다. 아, 괜찮아요, 은정님. 뭔가 그 건강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요소잖아요. 근데 식단이랑 운동을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은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몸이 막 그렇게 건강해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열심히 관리했으니까 뭐 라면 반 개쯤이야 사실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이나 아 뭐 떡볶이 먹었어 그러면 아 이제 얘네를 근육으로 바꿔주겠어 하면서 더 열심히 웨이트하고 아 그래 내가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덜 죄책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강박 가지지 마시고요. 천천히 건강하게 잘 몸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은정님 네. 기분 조금 나아진 상태로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3793님 저 얼마 전에 52살에 드디어 대학 졸업했어요. 깜짝 축하 파티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시면서 와 진짜 축하드려요. 우리 3793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나오셨군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화기애애 보이고 좋습니다. 진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자극을 받고 또 힘을 왠지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3793님. 소유의 잠은 다 잤나 봐요. 거미 바비킴 러브레시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4년 9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맞이 복습시간 돌아왔어요. 먼저 19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9위는 태민의 궤도입니다. 태민 씨의 첫 솔로 데뷔곡이죠.

14위는 장범준 어려운 여자입니다. 버스커버스커에서 솔로로 전향에서 낸 1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2014년 9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9위는요 정인게리의 자전거입니다. 믿고 듣는 음색 천재들의 만남으로 이뤄진 곡이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417님, 여기는 굴비 수산 공장입니다. 굴비 씻어 말리고 엮어서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만드느라 매일 야근해 주말도 출근해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몇 배로 바빠지는데 힘든 만큼 보너스도 두둑히 나와줘서 즐겁게 일하려고요. 전국의 명절 선물 세트 만드는 모든 분들 저 포함 파이팅입니다! 아, 명절 때 바빠지는 업종들이 있죠. 이렇게 선물 세트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전 같은 거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배달하시는 분들 특히나 가장 대목인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들 진짜 건강 챙겨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굴비, 저 진짜 그 보리굴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체질이 해산물을 좀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는 체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모든 해산물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막 먹고 찾아 먹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리굴비 진짜로 제가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9417님 문자 보니까 갑자기 아 굴비가 너무 먹고 싶네요. 통통한 그 생선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굴비, 네, 굴비 수산 공장에서 일하시는 9417님 파이팅 하시고요. 윤성우님, 지금 출근 중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위안이 되면서도 놀랍습니다. 삶이란 대단하다를 새삼 느끼는 날입니다. 언제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성우님 아침 출근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군요. 근데 저도 진짜 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일찍 이른 시간에 정말 첫 차를 탔을 때 그때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행색이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멀끔할 때? 그럴 때 진짜 와 저분들은 몇 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좋은 기운을 얻기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삶이란 대단하다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우리 성우님 문자 보면서 맞아요. 진짜 삶이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네,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좋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인데 출근 잘 안전히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별의 노래입니다. I think I

별 I think I 들려드렸습니다. 4097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라디오는 학창시절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올 때 듣고 성인이 된 후에는 라디오를 안 듣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출근을 하다가 우연히 햄디님의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침잠도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5시에 눈이 저절로 떠지네요. 햄디님 덕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4097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감동이네요. 맞아요. 라디오의 매력이 있죠. 저도 이제 제가 햄디로 DJ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우리 쿨 FM DJ분들 방송을 조금 더 많이 찾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는 몰랐던 그 라디오가 주는 은근 위로? 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니까 아 나도 우리 상하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FM대행진 끝나고 이동하면서 이현우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근데 현우 선배님께서 막 엄청난 말수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말투가 네 제가 그랬는데요. 말하면서 아 차 약간 힘내시길 바랄게요.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이거였는데 그 누룽지 보내드립니다가 너무 웃기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래서 라디오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우 선배님 제가 몹쓸 성대모사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저희 상쾌같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4097님도 쭉 함께해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The Chainsmokers의 Closer.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10cm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향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 편안한 감성의 가사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고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번째,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하네요. 두 번째, 우린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호주 싱어송라이터 루엘의 2025년 발매곡 The Suburbs라는 곡입니다. Suburbs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교외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하네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꽤 오랜만에 루엘의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I've been wondering what's it for? 첫 소절이었죠. I've been wondering. 나는 계속 궁금했어요. 라는 뜻이고 What's it for? 그게 뭘 위한 걸까요? 이것도 되고 아니면 What's it for? 그게 뭘까요? 라는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Tired of running and running. 자, tired of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데? 지쳤다. 그죠? 계속 달리고 달리는 데에 지쳤어요. 라는 가사였고 I'm stuck in revolving doors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I'm stuck in revolving doors. 나는 회전문에 갇혔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삶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 반복되는 삶입니다. It's crowded in my head. 내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하네요 라는 가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t's crowded in my head. It's crowded. 붐비는 거죠. In my head, 내 머릿속이. We could go to a place that I know takes off the edge. 네, 마지막 소절이었는데 이 끝부분에 take off the edge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 긴장을 누그러뜨린다든지 긴장을 약화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Take off the edge. Edge 부분을 take off, 뭔가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누그러뜨리다, 긴장을 약화시키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We could go to a place that I know takes off the edge. 이 전체 부분을 해석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We could go to a place, 어떤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That I know takes off the edge. 우리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곳으로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I know라는 것이 살포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긴장을 약화시키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제목과도 같이 The Suburbs가 아닐까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우린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Kind of makes me wonder 부터 들으셨습니다. Kind of makes me wonder. 아, 왠지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Kind of makes me wonder. 아, 궁금하게 만드네요. If we could leave the world behind. 우리가 세상을 뒤로 남겨둘 수 있는지. And set up camp. 자, set up camp라고 하면 캠프를 설치하다, 자리를 잡다 정도 될 거란 말이죠. And set up camp, living the simple life. 우리가 자리를 잡고 simple life를 살 수 있는지,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장입니다. I only want the Sunday nights in the backyard. 나는 그저 뭐만 원한대요? The Sunday nights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의 일요일 저녁을 원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 평화로운 분위기에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 멀리 운전해서 갈 필요도 없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린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어렵지 않죠? You put me in the state of mind. 당신은 나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런 기분이 돼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곤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I could see us in the suburbs'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라는 의미로 먼저 해석을 해보고, 아,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 could see us living in the suburbs' 이 말과

똑같겠죠. 그 다음,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이라고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Never thought.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요. But with you,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It sounds like paradise. 마치 천국과도 같아요. 아, 파라다이스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네요. 함께 교회에 나가서 머리를 식히는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루엘의 The Suburbs.

0: 그럼 평화롭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하네요. It's crowded in my head.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It's crowded in my head. I've got a lot on my mind. 이런 표현도 익숙하실걸요? I've got a lot on my mind.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있어. I've got a lot on my mind. It's crowded in my head. 이제 두 번째. 우린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We don't have to go far. 이 문장도 물론 괜찮죠. 세 번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이게 가사 속의 문장이었습니다. I never thought I'd be like this. 이건 어떠세요? I never thought I'd be like this. 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이런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대체 문장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하네요. It's crowded in my head. It's crowded in my head. It's crowded in my head. 두 번째, 우린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We don't have to drive too far. 세 번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I never thought I'd be that person. 네,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뭐.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289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유원 언니, 저 별스타 중독인가봐요.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좋아요 개수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 약도 없다던데 큰일이에요. 트와이스의 라이키, 프로미스나인의 DM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뭐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거를 세상에 내놨을 때 그 좋아요 반응에 신경 쓰게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는 살짝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게시물 하나 올릴 때 이렇게 많이 걸리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근데 조금 줄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그냥 딱 삘 꽂히면은 팍 올리고 좀 별론가? 내 피드랑 안 어울리네? 하면 그냥 내리고 이런 거에 되게 좀 생각보다 쿨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랑 우리 2897님이랑 적절하게 섞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한번 섞어봐요.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2897님은 살짝만 내려놓고 너무 들어보지 않기! 2897님 짝꿍 노래 들어드릴게요. 트와이스의 라이키, 프로미스나인의 DM.

이어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0043님 사연입니다. 오늘 대학교 동기들 만나요. 남자 동기 애들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더 반갑고 신나네요. 동기들이랑 노래방 가면 꼭 불렀던 노래들 신청해봅니다. 맥스플라이의 Stars in the Sky, 코요태 순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학교 동기들 만나면 꼭 노래방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동기들이랑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야 우리 만나면 노래방 가자 막 이런 얘기하고 했거든요. 만나면 부르는 노래도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무조건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비치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제 대학교 동기들은 동방신기를 엄청 좋아해서 동방신기 메들리 한번 해주고 네, 근데 뭐 동방신기 노래 유명하니까 저도 같이 따라 불러주고 뭐 다이나믹 듀오 노래 불러주고 하면은 한 시간이 금세 가더라고요. 아마 우리 0043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노래방 가셔서 부르시지 않을까. 그 전에 지금 들으시면서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0043님의 짝꿍송 들려드립니다. 맥스플라이 Stars in the Sky 코요태 순정.

맥스플라이의 Stars in the Sky 그리고 코요테 순정 띄워드렸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성채님 임신 중인데 감기에 걸려서 약도 못 먹고 버텼더니 많이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감기도 회복이 되네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유 진짜요? 아 그런가? 아 치료 방법이 없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면은 그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약을 먹는 게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 성채님이 조금 아 그래도 한번 버텨봐야겠다 하고 버티셨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약 없이 진짜 그냥 내 몸의 면역력으로 감기 낫기를 기대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사실 낮에는 아직 더운데 더운 날 감기 걸리면 더 힘들고 그쵸. 고생 많으셨고 많이 회복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아침 저녁으로 살짝 쌀쌀해요. 그러니까 선선에서 쌀쌀 그 사이인 것 같거든요. 딱 그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막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얇은 겉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성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드의 Perfect Places.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평소에도 만보 이상을 걷는 프로 뚜벅이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기분이 좋아진다.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보물 같은 장소도 발견하게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 가게, 예쁜 그릇을 파는 도자기 가게도 그렇게 발견한 곳이다. 오늘은 핸드폰도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고 꽁꽁 얼린 얼음물 하나 들고 무작정 걸을 예정이다. 어디로 어디까지 갈지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시원하게 걷다 와야지.

루시드 폴 걸어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891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참 걷기 좋은 날씨죠. 참 귀한 날씨고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8914님처럼 그냥 정처 없이 걸어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점심을 혼자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한강공원에 가서 그냥 걸었어요. 그냥 노래도 안 듣고 휴대폰도 그냥 차에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항상 어디를 혼자 걸을 때도 저는 무조건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했는데 그냥 멍때리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네. 아, 오늘 하늘 되게 예쁘다. 아, 저기는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멍하니 걸으니까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눈 뜨고 하는 명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날씨 좋을 때 그냥 이 날씨 참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쯤 그렇게 멍하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8914님처럼 보물 같은 곳들도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8914님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얘기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Find You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합,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갑자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Over and Over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4: 잠시 후 7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3521님. 식디, 대학생 아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로션 좀 발라라, 운동 좀 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요즘은 화장품 몇 종에 헤어스프레이에 러닝까지 시작했습니다. 역시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나 봅니다. 3, 2, 1.

내가 잔소리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는 알아서 스킨 로션 에센스를 바르고 스스로 러닝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또 참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어렵지만요. 기다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알아서들 또 다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 아들을 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남의 집 딸내미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아드님의 러브 모드까지 즐겁게 직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출발합니다.

0: 네, 9월 12일 토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3521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샤이니의 Stand By Me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3521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결국 예, 아마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남의 집 딸 때문에 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남자들은 또 좀 단순한 게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마음이 동할 때만 좀 부지런해지는 게 또 있죠. 여자친구 내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봅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네. 자,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3521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토요일 오전에도 또 문자가 도착합니다. 허정민님이 9시에 오픈하는 순댓국 맛집 FM대행진 들으면서 모닝 걷기 운동할 겸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죠? 하셨는데 뭐 저희는 너무 좋죠. 지금부터 걸으면은 뭐 얼마나 걸어가는 거야? 엄청 멀리 걸어가시나 본데. 순댓국 맛집들은 이렇게 오전에 열어서 막 오후에 끝나는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순댓국 맛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수육이 진짜 말도 안 된 집이거든요. 진짜 거기 수육 먹으려고 이제 가끔씩 딱 거의 주변에 이렇게 뛰고서는 가가지고 혼자 그런 데서 혼자 먹기 수육까지 시키면 너무 많으니까 아빠나 뭐 이렇게 여동생이랑 가가지고 항상 먹었었는데 그런 집이 이제 나만의 맛집 동네에 있으면은 진짜 또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죠. 고맙습니다. 845님은 전 아침부터 9살 아들 축구교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네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신나는 노래 좀 많이 틀어주세요 하셔서 저희 뭐 오늘 신나는 노래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7733님 신청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킹즈의 여행길 듣고 조정식식 음악 퀴즈로 오겠습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남성 뷰티 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 케어 쿨 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들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0: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shake.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큐어스. 자,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사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 댄스 가수 현영 씨의 대표곡이고요. 2006년에 발매가 됐었으니까 이제 20년 전 발매곡인데 그때 당시 음악방송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접수하면서 방송가를 점령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현영 씨를 국민 누나로 만들어준 히트곡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1, 2, 3, 4.
1: 식식식 식시시시시식 시시시시식 시시시시시식 식식식 식시시시시식 식식식식식식식식
0: 아시겠죠? 이게 유로 댄스곡 아닙니까? 유로 댄스곡. 그리고 원곡이 또 따로 있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결정적인 힌트곡 나갑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비프 디자...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7: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8: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방금 듣고 왔던 바로 그 힌트곡의 제목, 현영의 누나의 꿈이었습니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581님이 내일 결혼합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어제 아빠와 술 한 잔 마시고 해 뜨는 거 보며 집 가는 중이에요. 둘 다 펑펑 울어서 눈 빨개진 얼굴로 내일 봅시다 하고 왔어요.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잘 예정인데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반대인데요. 그죠? 혼자 자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엄마랑, 이것도 모녀 간에 같이 결혼 전날에 같이 있는 거는 무조건 눈물, 이거, 터지는데? 혼자 주무세요. 지금 이제 토요일 오전이니까 회복 딱 오늘 하루 종일 땀도 빼고 하면은 뭐 이제 내일 오전에 예뻐질 것 같긴 한데, 결혼 전날 어머니랑 안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울면 안 되잖아요, 울면. 결혼식 때는 울어도 되는데 전날 울면 너무 부으니까. 아무튼, 결혼 축하드리고요. 예쁘게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786님, 식디 어제 사장님 책상을 청소하다가 사장님 딸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머그컵을 깼어요. 일주일 해외 출장 가셨다가 출근하시는 사장님이 돌아오시면 저 어쩌죠?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사장님 따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 정도가

님은 식디 식모닝 저 어제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졸다가 앞에 앉은 분 무릎에 털썩 앉아버린 거 있죠? 저한테 깔린 그분이 오히려 자리까지 양보해 주셨어요. 아휴 정말 참 피곤하네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서서 자? 그죠?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 맞들리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구나 하고선 이제 계속 털썩 앉는 연기 막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선 이제 학습 효과. 8934님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말에 푹 주무셔야 돼요. 그 보충해서 푹 주무십시오. 서진원 그 수면 연구 소장님이 그랬어요. 주말에 어느 정도 보충된다고. 길게 자면. 네. 자, 윤성근님의 신청곡 윤건의 갈색머리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0: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열심히 김치찌개 끓여줬더니 앉자마자 아 날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 워스트다 워스트.
4: 아니 표현이 너무 얄밉다.
3: 어, 이분도 바로 유언장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4: 유언장 느낌. 아, 워스트다 워스트란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뜨거운 뚜배기에 맞아 워스트라는 말 남기시고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 아 진짜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Yes, yes, yes. My name is Jung. Rap name is J6.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 Let's get it. 세대 불문, 장르 불문, 혈액형, 별자리, MBTI. 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 드랍 더 신청곡 9월 둘째 주 토요일 신청곡 차트 바로 갑니다. 신정현님 대학원생입니다. 논문 연구 설문조사를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경주 내려가는 길입니다. 피곤하네요. 어서 논문 끝내고 졸업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에너지가 있네. 데이식스 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신청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의지가 있으시네. 의지가 있으셔. 힘들지만 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논문 잘 완성하시고요. 네 끝남 또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드랍더 신청곡 다음 노래입니다. 9982님 식디 삼촌 저 고1 여학생인데요 학교 가면 남자애들이 저보고 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교실 가서 문 열면 오셨습니까 형님 이래요. 엄마가 반응하면 더 놀리니까 그냥 받아주래요. 그래서 오냐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인사가 돼버린 거 있죠 하셨는데. 그 놀리는 친구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우리 9982 학생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얘일 것 같다. 무조건 그 친구가 좋아합니다. 예. 그 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시고 나도 저 친구가 좀 흥미롭다 하시면은 잘해주세요. 좋아하는데 마음을 표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듣겠습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댕진 토요일 2부 드랍도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6476님이 작은 딸 생일 전야제로 잡채 만들고 있습니다. 평일은 모두 바쁘니 주말에 미리 생파를 합니다. 25년 전 출산하느라 힘들었을 절 위해 노래 선물 받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를 신청하셨는데요. 또 좋은 노래죠. 네, 노래 선물 드리고요. 또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따님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4455님입니다. 상쾌한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 하우스 일 도와드리러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가을이 오려나 봐요 하셨는데요.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하셨고요. 요즘 진짜 하늘이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표현처럼 공활하죠.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늘 만끽하시고 또 주말에 특히 이제 낮 시간에 멜라토닌 비타민 D 합성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어지는 신청곡입니다. 9598님, 아이들이 하도 새벽부터 깨워서 얘들아 8시까지는 서로 깨우지 않기로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깨우려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 몇 시야 물었더니 지금 7시 50분이라 그러네요. 약속은 또 약속이니까 10분 더 누워있다가 기상했습니다. 아, 애기들이 있으면 주말에 오전 8시까지 자는 것도 이게 쉽지 않군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주말에 어렸을 때 이렇게 오전에 일찍 깨가지고 엄마 아빠 안 일어나가지고 막 그 기다리고 막 힘들고 엄마 아빠 깨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때는요.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9598님이 나으셨는데 책임지셔야죠. 크리티스의 Red Red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더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8994님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데요. 요즘 수검자가 너무 많아서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오늘도 없는 힘 쥐어짜서 일하려고요. 모두 건강검진 서둘러서 하세요. 라고. 근데 9월에도 이러면 보통 건강검진이 11월, 12월에 많이 밀리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에서도 항상 그 빨리빨리 하라고 해도 저도 뭐 회사원이었지만 자꾸 미루게 됩니다. 11월, 12월로 12월 참 그렇게 예약도 어렵고 가도 사람 밀리고 하는데도 그게 또 그렇게 돼요. 예. 9월에도 이렇게 바쁜데 이제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이게 그런 이벤트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일찍 하게 됐던데. 그래서 퇴사하기 몇 년 전부터는 4, 5월에 많이 했었던 게 막 그 뭐 이벤트 좀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검사도 조금 더 해주고 5월에 하면 여기 검사도 좀 더 해주시고 뭐 끝나고 식사권도 좀 좋은 거 주시고 막 이런 이벤트 하니까 미리 받게 되던데 우리 직원분들 좀 일 좀 균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장치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검진 꼭 챙겨서 하시고 내 건강만 챙기지 말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도 좀 챙기십시오. 아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너무 비싸요. 건강검진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몰랐는데 제 돈 내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쌉니다. 0402님 식디한테 빠진 지 이제 2주 다 돼가는데 아침 러닝이 즐거워졌습니다. 러닝메이트 식디 덕분에 오늘도 10런 중입니다. 제가 11월에 하프 마라톤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아직 날씨가 더우니까 일주일에 두 번 70분씩 뛰기로 했습니다. 속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컨디션을 올리고 10월에는 이제 한 10에서 15km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뛰고 11월 21일인가 제가 마라톤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하프 한두 번 정도 11월에 연습하고 그러고 이제 저도 그 하프 완주자가 되려고 하는데 아 떨려요 진짜. 10km 뛸 때는 좀 그렇게 긴장은 안 됐었는데 하프는 좀 무섭긴 해요.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 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 지탄받죠. 하프 도전했는데 다 못 뛰고 집에 가면 사람들이 욕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좀 무서웠는데 제가 꼭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몸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신나게 뛰는 게 좋습니다. 자,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준성님의 신청곡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듣고 3부로 올게요.

찌베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서울시내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서강대교가 여의도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때문이니까요. 다른 다리를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는 양방향 모두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영동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부근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괜찮다가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일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화도 부근에서 서종 쪽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벌써 30km가 훌쩍 넘는 정체인데요. 경기권에서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잠시 후 8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느슨해진 토요일 아침, 팽팽한 선곡 배틀로 깨웁니다. 뮤직 업로드 플러스.

0: 매주 만나지만 매번 벽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완벽, 완벽한 선곡 능력자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완벽한 선곡을 꿈꾸지만 항상 씩씩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남자 서정민입니다.
0: 네, 또 이분의 선곡이 좋을 때마다 벽을 쳤더니 KBS가 원룸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FM댕진 유기성 PD님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제 방은 없지만 유기성 PD입니다.
0: 아, 매일 또 원룸을 만드는 남자. 네. 유기성 PD님, 아, 완벽의 선곡을 또 항상 해주시는 두 분의 음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아, 잠시 후 소개할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먼저 서정민 기자님은
1: 최근에 새로운 그 도전에 성공해서 행복합니다.
0: 어떤 도전이죠?
1: 드디어 야외 달리기를 했어요.
2: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0: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1: 3km 뛰었거든요.
0: 네네네.
1: 3km면 괜찮은 건가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2: 시작으로
0: 뭐 3km.
1: 네. 집에서 나가서 동네 가까운 공원 한 세 바퀴 돌고 딱 오니까 3km더라고요.
0: 아, 물레 공원 뛰셨구나.
1: 네, 맞아.
2: 아니, 새롭게 단장했다는 물레 공원.
0: 물레 공원 세 바퀴 돌면은 이제 한 그 정도 돼요. 네. 그죠?
1: 딱 좋더라고요.
0: 네. 네. 아, 물레공원. 아, 양간절했다. 우리 그 유기성 PD님은 요즘 뭐 할 때 행복하세요?
2: 아, 저는 요새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초1이거든요.
0: 네.
2: 초1인데 이 친구가 자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첫째랑 이 방에서 자고 이제 둘째랑 막내 엄마랑 저 방에서 자는데 딱 눕잖아요. 그럼 발소리가 들려요. 애들 발소리 뭔지 아시죠? 저를 이렇게 꼭 안고 20초, 40초, 50초 이걸 자기가 안에 꼭 안아달라고 이러고 그리고 저를 딱 한번 쳐다보고 아빠 숫자 세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겠다고. 제가 숫자 세고 이제 보낼까 봐.
0: 밤새 아빠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그런가 봐요. 제가 또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없잖아요. 이제
0: 야.
2: 그게 갑자기 얘가 그러더라고요.
0: 야. 아무튼 네, 좋은 기분을 그대로 이어가서 한번 대결까지 가보겠습니다. 대결에 임하는 두 분은 치열하고 대결을 지켜보는 우리는 행복한 시간. 오늘 준비한 대결 주제, 지난주에 나갔던 리메이크 됐으면 좋겠는 노래 스피노프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실시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대요. 그때 왔던 의견들인데요. 먼저 기자님께 온 사연인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네, 김영임 씨가 첫 곡부터 꽂혔어요. 고추 잠자리. 기자님 패션도 좋으시지만 선곡은 더 탁월하시네요. 리메이크 원하는 가수로 혁오까지. 참을 수 없어서 러닝머신 뛰다가 속도 놓쳐고 응원 보내요. 고추 잠자리 좋아하시던 분인데.
0: 또 PD님 선곡으로 팬덤 대통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불독맨션의 노래를 데이브레이크가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자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문자.
1: 네, 장연홍 씨께서요. M사의 대부 게스트 나오는 곳에 전달할게요. 진짜 찰떡인 듯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죠.
1: 그러니까 M사까지.
2: 거기는 해주지 말아주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네. 그냥 팬사이트 이런 데에다가 뭐 이렇게 또 알려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신지 어떤 분의 선곡이 더 마음에 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와 사연으로 알려주시고요. 두 분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응원 문자로 집계가 됩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승부를 정확하게 예측한 또 한 분께는 기능성 마스크팩 세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기자님의 첫 곡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1: 네, 처음부터 정말 너무 좋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노의
3: 넌 언제나 넌 언제나 넌 언제나
0: 에코가 또 매력적인.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노래는 또 어떤 이유로 고르셨습니까?
1: 네, 뭐 3인조 밴드 모노가 1993년에 발표한 노래잖아요.
0: 네.
1: 굉장히 지금 들어도 도회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정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데이브레이크도
0: 했고
1: 박효신도 했고 제이 래빗도 했고요.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 동방신기도 했더라고요. 동방신기가 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뭐 리메이크한 것도 좋지만 네. 여전히 원곡을 지금 들어도
0: 원곡이 매력적이다.
1: 그렇죠. 그 청량함과 맞아요. 그 보컬 김보이 씨죠. 김보이 씨의 그 미성 그리고 찾아보면 정말 그 외모도 정말 앳된 외모예요.
0: 오늘은 진짜 선곡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1라운드 선곡이었습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같이 듣고 왔고요. 확실히 뭐
1: 좋네요.
0: 검증된 또 노래들이다 보니까 믿고 듣습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이어서 이제 PD님의 선곡 이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그 주제가
1: 예.
0: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입니다. 그쵸. 어떤 곡입니까?
1: 첫 곡은 FM 대행진을 듣는 우리 씩씩이들이라면 모두가 납득하실 수 있는 노래로 가져왔습니다. 오. 제작진이 며칠 전에 어떤 단어나 구절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 이런 게 이제 뭐 어디서 이제 공감을 얻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식디는 그대여, 그대여라는 노래가 딱 단어가 나오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0: 그대여. 그대여로 가는데요.
1: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대여, 그대여 요것도 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0: 그대여가 워낙 또 우리 한국 가요에 많이 나오죠.
1: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0: 내 눈물 모아.
1: 엄청 많죠. 그래서 세대별로 이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FM 대행진 하면 역시 방금 식디가 얘기했던
0: 그대여.
1: 손지창, 김민종이 부른 드라마 느낌 OST죠. 그대와 함께고요. 이게 이제 B1A4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사실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은 약간 속지 말아주셔야 되는 게 손지창, 김민종이 부른 버전이 있고
0: 네.
1: 더블루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리메이크해서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대와 함께가. 근데 그
0: 손지창, 김민종이 좋다는 거죠.
1: 네. 내가 그 식디가 맨날 FM대행진에서 부르는 그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0: 손지창, 김민종 네. 버전으로. 네. 자, 오늘 준비한 곡도 최초에 나왔던 바로 그 버전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대와 함께 드라마 OST 버전입니다.
0: 네, 느낌. 손지창, 김민종의 그대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이제 2라운드인데요. 기자님 어떤 선곡입니까?
1: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잖아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그래도 이제 여름을 보내주기가 좀 섭섭해서
0: 서운해요.
1: 아, 서운해서 고른 노래입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2: 아, 여름아 부탁해.
0: 아잉. 아, 이거 아잉 아니죠? 뭐지?
1: 아이코.
0: 아이코 맞죠. 어.
1: 그러니까 이게 여름만 되면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여름만 되면 흘러나온 노래인데요.
0: 네.
1: 사실 인디고는 이 노래가 이제 2002년에 나왔어요.
0: 네.
1: 한일 월드컵 때. 그리고 이 노래 이후에는 인디고는 스르륵 사라졌어요.
0: 네.
1: 사실상 뭐 원히트 원더로 내고 이제 사라졌는데, 이 노래를 그래도 리메이크를 제법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맨날 나오니까.
0: 노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1: 그렇죠. 노래 워낙 좋으니까요. 최근에는 볼빨간 사춘기 버전이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0: 맞아요.
1: 요즘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0: 있더라고요.
1: 올라있고. 또 몇 년 전에는 권은비 씨도 권은비 씨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원곡 가사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근데 이게 2002년에는 좀 맞는 가사일 수 있는데,
0: 맞아요.
1: 요새는 기본적으로 담배 잘 안 피고
0: 거의 없죠.
1: 그 노래에 담배가 나오는 게 이게 조금 어색해요.
0: 쉽지 않죠. 아. 항상 걸려요.
2: 그래도 저는 이 원곡의 가사가 와닿는데.
1: 그렇죠.
2: 남자의 그 마음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담배 끌 정도 내가 너를 원한다. 근데 리메이크할 땐 그래서 그걸 바꿨더라고. 뭐 드라마도 끊겠어요라든지. 어디라도 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UPD가 잠깐 얘기한 앞에 도입부 꼬마의 여름아 부탁해 에이코 요거. 아, 요게 또 매력 포인트예요.
0: 맞아요.
2: 그 친구도 이제 많이 목소리가 굵어졌겠어요.
1: 그 지금은 2002년에 아이였으니까.
0: 지금 수염 많이 굵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서정민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0: 당신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한국의 조정식 뭐 FM
8: 다이빙입니다. FM
9: 다이빙.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10: Oh, kidding me.
11: Best radio in Korea.
10: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전 세계 평화로운 아침을 깨웁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이었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고요. 오늘 주제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가 주제고 이제 네. 유기성 PD님의 2라운드 선곡인데 어떤 곡 고르셨습니까?
12: 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리메이크에 도전을 하죠. 하지만 리메이크를 도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만 아니에요.
10: 맞아요.
12: 잘해야 되니까. 네. 또 원곡을 넘어서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근데 이 어려운 걸 벌써 앨범 3개째 내면서 해내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10: 오호.
12: 바로 아이유 씨죠. 아이유 씨. 꽃갈피 시리즈의 이제 나의 옛날 이야기, 너의 의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앨범 중에서 이 노래만큼은 그래도 원곡을 아이유 씨가 뛰어넘지 못

0: 고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르기 위해서 그 앞에 이렇게 숨죽이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 느낌이 조금 덜한 게 아쉬워서 아 결국에는 역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원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네. 또 주제에 정말 잘 맞는 곡인 네. 것 같습니다.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 주인공이고요. 2라운드 선곡이었습니다. 응원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을 응원하는 한 분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9시가 되기 전까지 오늘의 승부를 정확히 예측한 한 분께 기능성 마스크팩 세트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 이용하셔서 도전 많이 해주십시오. 자 노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고요. 4부에서 두 분의 3, 4라운드 선곡 대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야만 붐.
1: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지난주 리메이크 됐으면 하는 노래 이어서 네, 이번에는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를 주제로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유기성 PD님의 선곡 배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3라운드 어떤 곡 골라주셨습니까?
2: 네. 저는 이제 1990년대에 음악을 좀 많이 들어갔고 그 시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독 그 시절 음악들이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되고
3: 맞아요.
2: 감동적인
3: 음악들이 있어요.
2: 명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모노의 넌 언제나도 1993년 곡인데
1: 네.
2: 이번에는 그거보다 3년 더 먼저 나온 노래, 1990년에 나온 노래,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을 준비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김현식의 백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던 장기호, 박성식이 결성한 그룹입니다. 뭐 처음에는 3인조였다가 나중에 이제 2인조로 재편이 됐는데요. 이 빛과 소금이 199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수록곡이 바로 샴푸의 요정이에요.
1: 네.
2: 근데 이 샴푸의 요정이 앨범에 실려서 발표되기 직전에
1: 네.
2: 드라마 OST로 쓰였거든요. 같은 제목의 드라마. 샴푸의 요정.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3: 이거는 우연이에요? 아니면?
2: 우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드라마 감독이랑 해서 노래 좀 만들어줘 해갖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드라마에서 큰 사랑을 받고 얼마 이후
3: 앨범
2: 얼마 뒤 앨범에 이제 또 수록을 한 거죠. 당시 뭐 홍학표, 채시라 지금으로 치면 청춘 스타들이 그쵸, 나온
1: 그쵸.
2: 그런 드라마였고요. 이 드라마와 함께 노래가 너무 히트를 쳐갖고 빛과 소금도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노래를 또 이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아까 노래 잘하는 뒤로 뭐 이승철 씨도 리메이크를 했고 뭐 정기고가 이제 뭐 재즈 트리오 재즈 스타일로도 리메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K-POP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또 리메이크를 하고 했는데
3: 괜찮아요.
2: 근데 역시 원곡의 그 세련미가 그렇죠. 대단합니다.
1: 네.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골라주셨고요. 우리 4부에서는 두 분의 3, 4라운드는 이어서 갑니다.
3: 예.
1: 유기성 PD님은 어떤 곡입니까?
3: 저는 이번에 원곡보다 리메이크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결론은 원곡은 넘사벽이 아닐까. 일단 리메이크된 노래는 누가 불렀냐면요. 백예린 씨가 불렀어요.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그 백예린 씨가 딱 그 앨범을 보면은 스퀘어랑 같이 나왔던 산책이라고 있습니다.
1: 네.
3: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많이 라디오에서도 흘러나왔는데 사실은 이 라디오 피플들은 이제 원곡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소희 씨가 부른 산책. 이 원곡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뭐냐면 노래 작곡은 소희가 했거든요.
1: 네.
3: 소희 씨가 했는데 작사는 이한철 씨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희 씨가 부른 산책도 있고 이한철이 부른 산책도 있고 두 노래가 둘 다 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게 원곡인가 약간 헷갈리긴 하죠.
1: 그래도 뭐 만드는 과정에 그쵸? 거의 동시에 나왔다면 네. 뭐 둘 다 원곡이라고 봐야 그쵸? 될까요?
3: 발매로 보면 이제 소희 씨가 먼저 나와가지고 소희 씨 노래가 원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 둘 다 원곡이라고 해도 저는 두 곡 다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한철 씨는 또 이한철 씨 그 특유의 감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뭐랄까요. 소희 씨는 약간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가 괜찮고 이한철 씨의 산책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들으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날씨가 뭐 겨울까지는 아니니까
1: 네.
3: 오늘 가져온 노래는 소희 씨 버전의 산책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의

0: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토요일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선곡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그리고 PD님의 선곡 소희의 산책까지 쭉 듣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대결 4라운드입니다. 오늘의 주제 원곡이 넘사벽인 곡들 두 분이 쭉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서정민
1: 넘사벽은
0: 기자님.
1: MB가 오셔서 그런 거예요?
0: 넘사벽. 서정민 기자님 어떤 벽입니까?
2: 네. 넘사벽. 네. 4라운드의 넘사벽 곡은 윤상의 이사입니다. 아,
0: 윤상의 이사. 아,
2: 윤상의 이사. 사실 이 노래는 리메이크가 이렇게 많이 된 노래도 아니고요. 그렇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도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좀 알려졌냐면은 악뮤의 이찬혁 씨가 2023년에 이찬혁 비디오라는 프로젝트로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0: 네.
2: 본인이 곡을 다 골라서 편곡을 하고 다른 가수들에게, 다른 싱어들에게 부르도록 한 그런 앨범인데요.
0: 네.
2: 거기서 코미디언 신봉선 씨가
0: 오호.
2: 이 노래를 불렀어요.
0: 아하.
2: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담백하고 깔끔하게 노래를 하는데 브라질의 삼바 리듬에다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냈던 집에서 이별 이후에 이사를 할 때 그 심경,
0: 네.
2: 그걸 정말 그 서정적인 가사에 브라질 삼바 리듬이랑 어울려져서 이제 딱 흐르는데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원곡의 완벽함을 지금 씩씩이들 분들에게 꼭 알려야겠다
0: 아하.
2: 해서 골랐습니다.
1: 애정하는 곡이시네요.
2: 네네네네.
0: 윤상의 이사 골라주셨고요. 피디님은 마지막 선곡 어떤 곡입니까?
1: 마지막은 그냥 진짜 넘사벽인 곡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누가 들어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원곡이 말도 안 되게 좋은 노래.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서토 유니온의
0: 아서토 유니온.
1: Think About You.
0: 아, Think About You 좋죠.
1: 이거 뭐 이제 이후에 이거 사실 리메이크하기 진짜 어려운 노래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0: 느낌으로 가는 노래.
1: 네, 도전하기 쉽지 않은 느낌인데 이제 생김이랑 로코가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김반장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
0: 야, 이 노래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너무 네. 좋죠.
0: 아서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윤상의 이사 듣고 돌아올 거고요.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게시판으로 많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의 선곡이 좋았는지 보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KBS KBS KBS 난 조정식
3: 조정식의 FM대행진
4: 조정식의 FM대행진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뮤직 업로드 플러스 오늘의 선곡 주제 원곡이 넘사벽인 노래가 주제였습니다. 서정민 기자님의 선곡으로 모노의 넌 언제나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윤상의 이삿까지 들었고요. 유기성 PD님의 선곡으로 손지창 김민종 그대와 함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소희의 산책 아소토유니온의 Think About You까지 듣고 왔고 두 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5: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네요. 세상에는.
4: 자, 오늘 대결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섬세한 마이크 볼륨 조절을 통해서 패자의 목소리는 작게가 아니라 안 들리게, 승자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나갈 텐데요. 승자의 목소리에 멜로디를 얹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FM대행진이 먼저인 줄 알았다는 기분 좋은 오해를 샀던 곡이기도 하고 또 시옷이 많이 들어가는 곡이기도 합니다.
6: 수수수 슈퍼노바 정조사 다가와 아 오예
4: 패자의 마이크를 내려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 수수수 슈퍼노바 정조사 다가와 아 오예
4: 오, 오 승자가 또 더 힘차게 불렀어요. 어. 오늘의 승리 유기성 PD입니다.
6: 축하드립니다. 슈퍼노바
4: 오늘 그 응원 점수는 서정민 기자님이 훨씬 높으셨는데 아, 또 유기성 PD님이 오늘 또 아 아서토 유니온 소희 부활 막 그대와 함께 오늘 뭐
5: 네, 감사합니다.
4: 좀 뭔가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승자는 마지막 곡도 소개해 주십시오.
5: 네. 마지막 곡은 리메이크랑 원곡이 다 좋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제가 원곡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인데요. 원곡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 이 노래가 나온 게 1989년이에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89년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면 이 원곡도 영원히 넘사벽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6: 오랜만에
5: 이 당시에 어떤 노래들이 가요톱텐에서 1등 했는지 아세요? 박남정의 널 그리며, 김은국의 호랑나비,
4: 야.
5: 김지의 얄미운 사람, 이런 노래들이 많을 때
4: 진짜 세련됐다.
5: 춘천가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4: 야, 진짜 되게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네. 좀 뭔가 또 김현철 씨의 음악 세계가 또 다르긴 달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바.
5: 빠바.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강대교가 여의도 쪽으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을 모두 통과를 했고요. 현재는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서강대교를 지나서 1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량진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전체 4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쪽으로는 11km 구간 정체고요. 입장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는 29km 구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보고 있는데 매성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3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9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일본의 한 커피 전문점은요, 오전 11시까지 모닝 서비스라는 거 운영하고 있대요.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면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빵과 토핑을 세트로 내어주는 건데요. 이 관광객은 물론이고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모닝 서비스 운영 시간에는 90분이라는 이용 제한 시간까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주문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과 물을 한 잔 먼저 주신대요. 가볍게 찾았다가 마치 풀코스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쩌면 이곳을 찾는 이유도요, 아침부터 잘 대접받았다는 기분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90분보다 긴 120분 동안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